0: 속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한

0: 예약해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묵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체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체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체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체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체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 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체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3: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체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체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체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체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1: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0: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봉황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예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호생은 장락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호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3: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1: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곳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3: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육선생이라고

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후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후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후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후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후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후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후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후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그 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4: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이온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에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 이류 의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다면 자연적으로 척추의 마디마디가 경추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리고 흉추가 12마디고 요추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총체적으로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요추관반 탈출이 온다든지 펑추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며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감압치료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위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이로기기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이로기기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형부터 뒤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모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모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의료기계는 기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는 이 의료기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는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위장 수술 같은 것은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국게 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결국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저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0: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저 한번 중풍이 왔었습니다.
1: 예.
2: 그래 후에 중풍 오늘 후일부터는 여러 명이 앉아 한짝 발에하고 한짝 다리도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언어장애도 있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도 못하고 또 혈압이라는 게 엄청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1: 예.
2: 머리가
1: 중풍이증 그렇죠. 예예. 예.
2: 머리가 가나 아프고 좀 이래가지고 예. 지금 약도 한 몇 년간에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예.
2: 예,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소문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 조인만 선생님이 이제 가서 예 지금 치료로 지금 도와체 받고 있습니다.
1: 예,
2: 예, 가약도 좀 먹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좀 먹고 가는 건 며칠 안 될까나 예 봐서 사람이 혈압도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건 들어서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히 요즘에는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좀 따뜻해나고 지금 오랜만에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수련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요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도 그래서 먹어봐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1: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2: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쯤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1: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겠다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 마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같이 오는 패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주면서 조인반 선생님 보면서 그 척추 이력기에
1: 척추 이력기에 예.
2: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로 저렇게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줄 때다.
1: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1: 그리고 이쪽에 그, 병문의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게 되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래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그 뭐, 아이 와서 전화기 오후에 온다면 영 그 자리에서 봐서 치료받는다 이거 편안해 하고 있죠.
1: 그렇게 편하답니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2: 그래 이상한 이게 생각보다도 이 치료기 고 간단 얼마 오래 아이 하고 한 시간 이상
1: 예.
2: 했는데 효과가 그 좋고요. 지금 아이 이 집에가 특수하게 이렇게 여기 연기된 지금 그런 게 없죠.
1: 이 집이 한 집입니다. 예, 예, 예.
2: 야, 이런 좋은 기회마다 또 멘디라가 치료하고 갈까나 이거.
1: 그렇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인답니다. 예, 예.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통통이 없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니까 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것이 한답니다. 이 해산하고 그 위에 골반이 제대로 잘 교정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해요. 젊은 딱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남성들을 포함해서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네,
2: 그럼 내일쯤만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방은 것이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견 그 삼촌 그 김주희 개니아.
1: 예. 경추 치료이기. 예, 예.
3: 예. 척추 치료이기라고 써요.
1: 척추 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전문가면 어제는 세 번 했습니다.
1: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1: 예,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좀 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 그 조명가 뭐,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1: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발이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전문가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3: 예, 예, 예. 그래 전에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1: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병원에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서가 있게 되면 의료보험으로 예,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3: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가서 예, 배운 환자입니다. 저는 잔커입니다. 왜냐하면 예, 또 범 잡아서 어찌 어림쥐 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윙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좀
1: 치료이기 예.
5: 예. 허리 뭔가 수갑한 탈출이 있으면서 저녁에 뭐 자지 못하겠으면 둘러도 눕지 못하지 예, 다리 펴지 못하지 그냥 꼬부리로 잤댔습니다.
1: 예.
5: 그리고 아프게 통증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다 뭐 다리 내리저리고 마하고 그래 꼭 뻗어나면서 걷지 못했댔습니다.
1: 그런데
5: 네 번 치료받았는데 인간 좋습니다. 편안하고
1: 이 제품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예. 분들은 100% 거의 접근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예.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5: 예. 예. 저녁에 잘 자서 다리도 쭉 펴고 잘 수 있고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계속 지내면 심하게도
1: 그래도
5: 어려서 자다도
1: 돌아놓는
5: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렇죠.
5: 요즘에.
1: 예, 예.
5: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너무 잘 잠도 지금.
1: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다 편안하고 그다음에 이 뭔가 뭐 저리던 것도 어렵고 차갑던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예. 말하죠. 손발이 그렇게 그래. 차갑던 게 따뜻해졌다고. 예.
5: 예, 그래 우리 언니는 뭔가 뭐 경수병이 있어서 나도 같이 데리고 갔댔다 말 우리 언니도 전에 두 번 다 무려 치료 받았댔습니다.
1: 예.
5: 그래서 우리 언니도 세 번, 네 번 치료 받는데 머리 그냥 얼리 아프고 하던 게 얼리 아프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그랬대다. 근데 요즘에 그 치료 받았는데 목대체도 서로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서 정상진단다.
1: 그래요. 그렇죠.
5: 예.
1: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5: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침을 맞고 가서 앉아서 그
1: 아픈 침을 맞을 필요 예, 이건 예, 시원하고 예. 예.
5: 목에다 어깨인데도 침을 맞아 얼마나 바쁜가 아픈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 이혼해서 온가 미랩대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또는 가겠다 미랩대다 그래 내가 우리는 오늘 둘이 같이 가려고 또 예약하기시오.
1: 그렇게 하셔.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예.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장난염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달걀을 먹어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고 없지 않습니다.
1: 예.
6: 그리고 얘 허리 자리 아파서 잘 먹고 댕긴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 얘 또 빈간에서 땀에도 나빴습니다.
1: 예.
6: 땀에 성사이고 이 주소위원이고 그래서 얘 서한대 서기 그렇게 밥만 먹는데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예. 예.
6: 밥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6: 길 있는 길 선생님 약을 치료도 받자고 얘 오늘 예약하고 우리 언니 또 얘 삼성에 가서 척추 이렇게 기계를 했습니다.

0: 선생님이 지금 효과 썼습니다.
1: 예.
0: 누워서 돌아도 못 넣던 게 어쩌나 그러면 안 돼, 돌아 누웠단다.
1: 이거는 한 번 하면 한 번 효과, 두 번 하면 두 번 효과. 이 제품 자체는 확신성을 갖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이력기계입니다. 예.
0: 오늘 가면 예, 그 두 번 치료는 돈 많이 받는다.
1: 아, 그렇죠. 예, 체험 치료니까. 예, 예.
0: 갚을 때까지 돈 내고도 치료하겠단다.
1: 그렇죠.
0: 같이 가자, 그랬다.
1: 지금 미국, 한국, 중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척추 치료 이게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맡기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이 대장 중년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세 번째로 좀 쓰는다.
1: 아, 그래요?
3: 나는 예. 얘만 이 위축성 위험을 내지, 한성 위험이든지 위축성 위험을 느낀 데 가서 예, 영이 좀 오랜다 좀.
1: 예.
3: 그래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룩 해나고, 그 다음에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랄까, 콧물이 좀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트림도 하고, 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영 애놨습니다.
1: 예.
3: 또 좀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상 거기에서 거기던 게, 이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서 벌써 두 번 쓰니까 나의 이게 낮은 게 알진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이런 게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 끼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영 변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영 이렇게 특히 이 봄과 설되게 되면 입구채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영 애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채 생겼습니다.
1: 네.
3: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첨약에서는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걸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3: 야 어쨌든 예. 먹어 먹어도 막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 영 그렇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이전에 그 뭐랄까 이 낫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 나 또 가서 약을 더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젊은 선생님 찾아보시면 그, 됩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난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 쯤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3: 안절부들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앞에 그 배려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력기계가 있었더라 내 그런 고통을 아예 범했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야, 정말 어떨 때는 이 통신한다면 어떻게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3: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영 지금이 변한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만 선생님이 이제 치료받으려고 가고 지금 이 치료도
1: 이력기계 치료, 척추 이력기계 치료.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에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1: 아, 이름이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되면 쉽게 거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임영기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수술할 정도는 안 좋은 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 일이 죽었고 소화해야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1: 그 정도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잃었고 예.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1: 예.
4: 안쪽은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알 봤습니다. 안쪽은 예.
1: 예.
4: 주의를 함이라고.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거기다 또 담당 결석에 지방간이 있을까에 오른쪽 옆구리에 무죄라니 개어면서 저녁에 돌아 누울 때에 손을 받들고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주사님 일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주사님 없으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예,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 가면서 예, 내일에 예, 우리 옆집 할머니 3층 치과를 예, 이빨에 어쨌든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모질 아이는 그런 게 모질 아파서 그 치과 가서 이사님 이사 선생님이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연 치과에서는 여러모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 오랜 이력 경험을 갖고 치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 여기에서 치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라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임플란트 한다든지 여기에 우수한 그 이사 선생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절 맞으면서 다 빠져 합니다. 80%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에는 우수한 이사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리명결 선생님 이분은 뭐 적극적인 중이 어제는 20몇 년간의 이런 중이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이대 졸업한 다음 줄곧 중이 사회에 종사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간, 담낭, 위장, 비장, 장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특히 간경화, 간경화, 복수거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무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서는 로명문 중리의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매뇌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연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다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 선생, 의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 가지 완고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여러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연변 중의병원에서 장춘 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점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유지잡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보시게 됐습니다. 화목 토 오전에 병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 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니 광어 중이 암마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암마 그 지압법이 특수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려서 오지 말라 해도 2차 3차로서 연속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23년간 중이 암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도강 중연 2층에서 중이 암마를 하고 있는데요. 니 광호 선생 중이 암마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주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왕출종,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근만석, 허리동통이 있는 분들, 네. 요출한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5: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리봉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내가 그 물인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왜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지만 씨앗은 겉으로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땅속 깊은 곳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은 노력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그것은요, 이미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지 못하는 곳,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싹을 틔우고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습관이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음이 언젠가 거대한 나무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저희랑 함께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0: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지성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유한 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옥면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함량

0: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0: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0: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오늘도 저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 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고 계신 이 고구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영양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요, 분명히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조리 방식에 따라서 생리적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체중과 혈당 관리 효과를 또 훨씬 정확하게 얻으실 겁니다. 자, 먼저 찐 고구마부터 살펴볼까요? 100g 기준 열량은 약 76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은 약 17.7g입니다. 같은 무게의 밥, 즉 백미 기준으로 보면 열량은 116kcal, 탄수화물은요 25.9g으로 고구마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네, 여기에 고구마는요 식이섬유도 더욱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높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당지수, 즉 GI지수는 연구에 따라서 63에서 77 사이로 중간 또는 높은 범주에 속하지만 밥이나 빵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자, 중요한 실수 포인트는요, 많은 분들이 밥은 그대로 드시면서 고구마를 추가로 드신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고구마를 다이어트에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기존 탄수화물을 대체해야 됩니다. 다음은 군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군 고구마 열량은 100g당 약 90kcal로 찐 고구마보다 높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 이 당지수인데요. 특정 연구에 따르면 껍질 제거하고 또 이 45분간 이 구운 고구마의 GI지수는 94에 달합니다. 이것은 포도당의 GI가 100인 점을 고려할 때 거의 혈당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 구우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당분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군 고구마 내부의 전분이 분해되면서 소화 흡수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마이야르 반응과 캐리멜화 반응까지 더해지면서 맛과 향은 극대화되지만 혈당 반응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1: 네, 크기가 큰 고구마는 하나에 약 300g, 열량으로는 270칼로리 정도로 이미 밥 한 공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군 고구마를 사실상 당 섭취에 가깝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정말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0: 그렇죠. 네.
1: 100g당 열량이 236에서 311kcal로 찐 고구마에 대비해서 약 선후배가 높게 됩니다. 이는 수분이 제거되면서 열량 밀도가 극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가 섭취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0: 네.
1: 그 고구마 말랭이는 쫄긋하고 휴대가 편리해서 자칫하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의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중 제품 상당수는 추가당까지 코팅돼 있어서 칼로리와 혈당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네, 만약 드신다면요, 무가당 제품을 확인하시고 1회 섭취량을 약 50g 내지, 즉 두 가닥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고구마 칼로리를, 그 고구마 말랭이를 두 가닥 먹게 되면 먹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0: 자, 좀 심심하더라고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모르는 아이들 것도 없이 한번 뭐 군 고구마 드시게 되면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1: 네.
0: 이럴 때는요, 꼭 무가당 고구마 골라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1: 쉽진 않겠지만 노력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고구마 칩입니다. 이 고구마 칩은 고구마를 얇게 썰어 대부분 튀긴 가공품인데요. 100g당 열량은 512kcal로 일반 감자칩의 530kcal와 거의 동등합니다. 오히려 지방 함량은 일부 감자칩보다 최대 3배 높을 수 있으며, 사용된 기름이 팜유인 경우 포화 지방산 섭취 증가로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겉보기에 고구마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전형적인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에 해당합니다. 한 줄만 섭취해도 열량으로는 이미 밥 한 공기를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종합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어떤 형태로든 열량이 낮지 않습니다. 둘째,
1: 네,
0: 체중 조절과 혈당 관리를 목표로 한다면 찐 고구마가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군 고구마는 혈당 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당뇨 환자분들은 피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1: 고구마가 건강식품이라고 저도 좀 많이 먹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러지 말아야겠고요.
0: 그렇죠.
1: 넷째는요, 고구마 말랭이와 고구마칩은 더 이상 간식이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고농축 탄수화물 또는 튀긴 지방식품으로 인식하셔야 될 텐데 같은 재료라도 조리와 가공에 따라서 대사 효과는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구마 드실 때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해 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 뭐 많은 식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거나 또 평소에 어떤 습관으로 드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고구마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0: 여러분 주위 분이 혹시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혹시 피아노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피아노를 잘 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피아노 10급까지 해놓고 그리고 노래는 10급만큼은 잘 못하더라고요.
1: 아, 그럴까요?
0: 자, 악기를 잘 들으는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요, 노래도 어느 정도 잘 부를 거라고, 적어도
1: 네, 그렇죠,
0: 음정은 안 틀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노래방에서 가서 보면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놀랄 정도로 음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저도요.
0: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겠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뇌 속에서 음악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 보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는요, 기본적으로 기호, 동작 변화의 과정입니다. 악보를 보고 그 기호가 어떤 음이인 음높이와 뭐 리듬을 뜻하는지 해석한 다음 그 정보를 손가락의 정밀한 동작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전형적인 절차 기억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타기, 타자 하기, 춤추기와 같은 부류의 학습이죠. 여기 관여하는 뇌 능력은 기저핵, 소뇌, 운동 피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과정은 청각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베토벤은 후기에 거의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걸작을인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1: 그래서 네, 악보라는 시각 정보만으로도 음악을 구성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피아노는 10급이라는 것은 뛰어난 손가락 기호 협력 능력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뛰어난 청각 능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반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래는요, 청각 운동 피드백 루프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음의 높낮이를 구분해야 되고, 네, 둘째는 성대라는 아주 섬세한 근육기관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네, 성대는요, 피아노 건반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해진 버튼도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오로지 근육의 미세한 장력 변화로 음고를 조절해야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요, 노래는 실시간 피드백이라는 필수적인 점입니다. 내가 낸 소리를 귀가 듣고 뇌가 이 음이 목표 음보다 조금 높구나고 판단한 뒤 다음 순간 바로 성대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각 운동 피드백 루프가 되겠습니다. 청각 피질, 운동 피질, 소뇌가 함께 작동하는 거죠. 네, 프로 가수들이 무대에서 인이어 모니터를 쓰는 이유도 바로 이 피드백 코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자, 그럼 이쯤 되면 질문 하나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10급인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각 기호 변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음고 지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네, 과학적으로는 이 선천적 음치라고 불리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은요, 악기 연주는 문제없이 잘하지만 자신의 목소리 음정이 틀렸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요, 소리는 잘 듣는데 성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훨씬 더 흔한 케이스인데요, 남이 음정 틀리는 건 바로 알아채면서 자기는 똑같은 틀리는 부분도 잘 못 알아내고 네, 못 구분하는 것이 여기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뇌는요, 목표 음고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명령을 성대라는 정말 근육으로 전달하는 경도가 약한데요, 다행히 이 경우는 훈련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겠습니다. 성대 근육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제어 능력이 향상될 수

0: 있답니다.
1: 또 있다. 이 밖에도 기타 짐에서 노래하는 소위 뭐 편곡은 이보다도 훨씬 복잡하다는데.
0: 그렇죠.
1: 네, 리듬감은요, 내부 시간 표상 능력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선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악 능력은 하나의 단일한 능력이 아니고요. 음고지각, 리듬 처리, 절차 합격, 청각 운동 변화, 내부 청각 표상 등 여러 개의 독립적인 뇌 기능이 모여서 음악적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위 분들 혹시 뭐 피아노 잘 치시는데 노래 잘못 부른다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다들 또 저희한테도 그런 착각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노래도 잘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0: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저희들은 아닙니다.
1: 네,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0: 그럼요. 네. 네.

0: 우리가 피부 차단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름이 되면요 꼭 챙겨야 할 물품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밖에서 실외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 활동이 많으신 분은 더욱 더 이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이 여름이 되면요 피부 관리에 어떻게 신경을 쓰십니까? 피부 차단제 많이 바르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0: 근데 저는 피부 차단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늘 발라요.
1: 어, 진짜요?
0: 네, 따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함유된 피부 차단제가 들어있는 제품 선택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너무 두텁지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현명한 선택입니다.
0: 네.
1: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피부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안 진짜로 중요하기는 하는 건가?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의 27살 쌍둥이 자매를

0: 보시겠는데요. 이 27살까지도 두 사람의 피부 차이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쌍둥이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외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네, 바로 햇빛을 훨씬 더 많이 쬐는 쪽이 많이 늙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61살 쌍둥이 자매를 보겠습니다. 그들 역시 한 분의 피부는 칙칙하고 처지고 기미와 주름이 많고 거칠기까지 한데 평생 일광욕을 즐겼고 16년간 흡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요, 가능한 한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단순히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연구에 따르면요, 피부가 젊어 보이는 정도의 최대 40%는 비유전적인 요인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으로는 바로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186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햇빛을 더 많이 쬐는 쪽이 눈에 띄게 더 나이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자외선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급성 염증, 즉 화상을 일으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심하면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는 DNA 손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피부 속의 면역 세포 수가 줄어들고 유해 물질을 인식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 결과 암으로 변해가는 세포를 몸이 제때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통계를 보면요, 비흑색종 피부암의 약 90%는 악성 흑색종의 약 65%가 자외선과 관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말하는 이유는 햇빛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꼭 필요하고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돕기도 하는데 문제가 과도한 노출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직접 일광량은 발과 다리를 노출한 상태에서 주 1회에서 3회, 해당 1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얼굴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얼굴은 자외선 손상에 가장 집중되는 부위입니다.
0: 네, 그럼요. 이 자외선도 좋겠고요. 우리 평소 뭐 햇빛을 많이 줄 때, 뭐 흐린 날씨도 뭐 많이 좀 어느 정도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자외선 차단도 좋겠고요.
1: 네, 요즘에 양산 같은 거.
0: 양산도 좋습니다.
1: 마스크 같은 거, 그렇죠. 모자 같은 거.
0: 네, 기능성 팔토시도 나왔다고 합니다.
1: 어,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병 중에서도 사람을 고생시키는 병 중에 피부 질환병도 특히는 피부암은 자외선 때문에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

0: 자, 이어서요, 우리 평소 일상생활에서 꼭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요. 혹시 화장실에 앉아서 심심할 때, 이 두루마리 휴지를 사실, 야, 이건 좀 두루마리 휴지를 다시 살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1: 저는 있어요.
0: 진짜요?
1: 예, 보거든요. 저는 또 두루마리 휴지 살 때 꼭 좋아하는 게 있어요.
0: 야, 특정 브랜드나 예, 뭐 무늬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무늬가 있는 거. 진짜 그래요? 예쁜 무늬가 있는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0: 진짜요?
1: 요, 예뻐요.
0: 아,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세심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 자세히 보면요, 휴지 만든 이 휴지의 하트 모양. 참나, 이런 것도 있네요.
1: 있어요.
0: 꽃 모양.
1: 동물도 있고.
0: 진짜요?
1: 못 보셨나 봐요.
0: 못 봤습니다.
1: 제가 사드릴까요?
0: 아니, 그게
1: 제가 뭐 사다 못해 두루마리 휴지까지 뭐.
0: 그런데요, 대체 이런 귀여운 무늬를 놓을까요? 자,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뭐, 그냥 뭐, 예뻐 보이라고, 뭐, 기억해달라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비싸 보이려고 만든 뭐, 장난일까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아주 과학적인 질문이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도 해드리겠는데요. 자, 첫째는요, 고정 역할이라고 합니다. 요즘 휴지는요, 대부분 여러 겹의 종이가 포개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겹겹이 쌓인 종이가 서로 밀리거나 어긋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자, 무늬 없는 뭐 휴지를 쓰다가 보면 두 겹이 따로 놀아서 뜯을 때도 삐뚤삐뚤, 닦을 때도 찜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바로 엠보싱 가공이 되겠습니다. 강간암벽으로 종이 자국을 만들어내면 여러 겹의 종이가 서로 단단히 고정돼서 밀리거나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엠보싱의 첫 번째 핵심 기능이랍니다.
1: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도 무늬가 있고 예쁜 것으로 산대요. 사실 솔직히 두루마리 효지는 가장 불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지 않습니까? 가장 네. 은밀한 곳에 쓰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상하게도 네. 저는 그래도 이쁜 걸 보면요 그걸 사고 싶다니까요.
0: 야,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또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진짜 지금까지 못
1: 있어요.
0: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1: 예,
0: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 둘째는요, 부피감과 네. 포근함 증가라고 합니다. 엠보싱을 할 때 종이 섬유구조가 물리적으로 늘어나면서 종이 자체 두께와 부피감이 증가합니다.
0: 네.
1: 한 연구에 따르면 무늬가 없는 종이보다 엠보싱 처리된 종이의 두께와 부피감이 최대 1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은 같은 크기더라도 포근하고 또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0: 자, 그리고 셋째가 되겠습니다. 흡수성 향상입니다. 자, 엠보싱을 하면 종이 사이에 공간이 더 많이 생겨서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엠보싱 처리 후 휴지의 흡수 능력이 최대 6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흡수 속도는 무늬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엠보싱은 빨리 흡수하는 것보다 많이 흡수하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화장지에 들어가는 귀여운 무늬는요,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종이를 고정, 그리고 부피감과 포근함 증가, 그리고 흡수력 향상, 이 세 가지가 아주 실질적인 기능 수행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저는 하나, 시각적인 향수를 느낀다고 할까요? 아무리 그냥 쓰고 버리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네. 보는 내내 즐겁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늬 있는 걸로, 예쁜 걸로. 사람이 즐거워야 되니까 뭐 가격도 얼마 안 차이가 나거든요.
0: 그렇습니다. 네. 하루에 사람한테는 세 가지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볼을 보는 것이겠는데요. 어찌됐든 기분 좋게 볼을 본다면 뭐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알록달록 예쁜 걸로 사드릴까요? 두루마리 휴지.
0: 감사합니다.
1: 제가 또 두루마리 휴지까지 들고 올 일은 없어야겠죠.
0: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 집에는 어떤 두루마리 휴지 쓰고 있습니까?
0: 네.
1: 네, 뭐 저처럼 이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학적으로 좀

0: 서곤에서 쓴다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1: 네, 궁금해도 물어보기 좀 그러네요.
0: 사보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1: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뒤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5.1절 특대 우대 활동을 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라가는 제품 60각에 70각을 드리는 사지 원액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안부 치료 2기가 따라갑니다. 지금 한 각에 99원 하고 있는데 안부 치료 2기를 60각에 70각 이 정도 받게 되면 지금 뭐 한 40원 되나마나 하게 현금 계산을 하더라도 이런데 황차 안부 치료 2기가 이게 좋은 겁니다. 안부 치료 2기는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게 댄스를 딱 꽂고 그래서 그 가위바를 딱 누르게 되면 눈을 안마해 주는데 우리 손으로 안마해 주기보다 눈 주위 신경을 몽땅 안마해 주는 그래서 안경처럼 딱 걸고 있으면 자기 손으로 안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마는 너무 자극이 심해서 비치기 아프거나 비치기 바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안마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 주위 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 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서 눈에 좋은 그 혈액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눈 정상 대사를 유지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눈 안마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명서방 12각 사면 12각을 주고 그게 안마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로 인정하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써보시게 되면 어느 누가 한 분이라도 써보시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들 같이 뭐 한지 식구라든지 가까운 그 친인들 사이에서는 어그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게 되면 바로 이 제품이구나 하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눈이 거뿐하고 벌써 한번 해보면 눈이 시력이 올라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나도 지금 사지 원액 오랫동안 무슨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2: 예, 늘상 머리, 뭔가 혈압이, 좀 혈압이 높습니다. 근데 혈압이하고 먹는 것도 그냥 온종일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으니까.
1: 어, 그렇죠. 예, 뇌동맥 경화 때문에 혈압이 예. 올라가는 겁니다. 예.
2: 그럼 머리 흰하고 수꾼기 그냥 나는 수꾼기가 자꾸 다 바람이 들어가고 쏙쏙 찔러버린 하면 그냥 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예, 예.
2: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2: 그리고 목대피 그냥 뻣뻣하고 전번에 경동맥이 빵칼이 있어서 병원에 가 검사 받은 게 경동맥이 빵칼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랬대다.
1: 어, 그럴 겁니다. 이 제품 예. 자체

0: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신심 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그런 내 동맥경화, 심내 혈관 관리하는 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 그리고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녁에는 살살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요즘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가슴은 편안하십니다, 지금.
0: 맞습니다.
1: 그래, 더 좋은 거는 과민성 체질이 좋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오랫동안 먹으니까.
0: 과민성 체질이 완전히 해결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화장품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화장품,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는데, 이런 분들이 그 과민을 해결해 주는데도 이 제품이 큰 효과로,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그런 효과를 합니다.
1: 난 햄으로 좀 먹으면 자꾸 과민했다 말고, 먹으면. 근데 요새는 얼마만 조금씩 먹어도 어렵습니다. 과민 안 납니다.
0: 점차 완전히 어렵어질 겁니다.
1: 이 확실히
0: 특수한 제품이죠.
1: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 지금 잘 받고 있는데, 냉서방약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좀 좋다 매력되다. 백내장에서 백내장에서 눈이 그냥 이렇게 보이고, 바람 아주 눈물 자꾸 너무 흘려서 안경 걸지 않으면서 바깥에 나 못 갔댔습니다. 너무 눈물 나서. 그런 게 지금 이거 냉서방약이 어제는 여러 달 반년 되게 먹었답니다. 말로는 굉장히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매랬대다. 그래서 눈물도 덜 나고 안경으로도 안 그래도 괜찮다 매랬대다.
0: 그 정도까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어느 방송 들으니까 자기도 그런 거 약을 사서 아마 이렇게 배달 받겠다 매랬대다.
0: 그렇게 하셔. 아무래도 눈병 치료하는 바에는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건파지 좋고, 심장에 좋고, 폐혈에, 상처혈을 쳐주면서 눈병 치료해주는 제품, 지금까지는 이게 처음입니다. 열심히 쓰면서 이번 안마기를 충분하게 잘 향수하기 바랍니다.
1: 나도 그래서 원해서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나도 이 사지원액 얻으니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이거 쓰고 여름 내내 지금 고루고루 지금 효과 다 좋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거 먹은 다음에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나고 이렇게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머리가 참 맑아지고 정신이 나고 기억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내에 이게 날이 차오고 교대되게 되면 기관지 현실에서 기침 자꾸 하고, 그 다음에 가래도 목이 자꾸 막히고 이래든지, 이게 지금 이 기관지에 참 좋습니다,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호흡계통에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4: 신다야하고 지금 가래도 크게 아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가 항상 밀려서 이하고도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뭐 소화미나 조금 먹어도 소화해야 되고 그냥 이래가지고 또 위라는 게 다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먹으면부터 지금 이런 이 반년간에 이래서 고생해야 합니다. 지금 참 뭐 음식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지금 그리고 변도 다 잘 통합니다. 지금 이거 먹은 다음에.
0: 그렇죠.
4: 변 변 관련해 이틀 3일 한 번씩 봤습니다.
0: 그러면 안 되는데.
4: 지금은 하루 한 번씩 봤다 보고, 그리고 전력선 비달려서 이게 소변이 또 여기 밤에 되게 되면 6번씩 보든지, 어든 아까도 한두 번 봅니다, 소변도 지금.
0: 곰팥이 좋아집니다. 2, 3, 노경이 5배 효과니까, 노경이 5배 효과니까, 노경은 곰팥이다, 이 정도입니다.
4: 요즘 이 약을 쓰고, 내 지금 다른 약도 다 깼습니다. 아예 먹습니다.
0: 맞습니다.
4: 한 가지 먹어도 지금 골고루 다 좋아지는데, 다른 약 먹을 필요 없죠.
0: 이 제품이 특수한 세계 사지대에서 인정하는 대자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니까, 428가지 영양 활성소를 어디 가서 얻어보겠습니까?
4: 글쎄 말이에요. 그래, 내 이거, 어제는 내 생각, 우리 집사람도 쓰고, 아이도 쓰고, 좀 같이 구두 쓰려고 해서, 활동해서 오늘 저도 60가게 더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가게 70가 안부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건강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저는 사지 원약이 전 적정 시간을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소변이 잦아서 자꾸 때론 줄이고 아프기도 하고 이게 된게 지금 그랬다면 소변 잦을까 반년 못 잦았단 말인다. 하루 지나에 가서 열성
0: 그렇죠.
5: 나고 나면.
0: 아, 그러면 하루 전에 그렇게 열성 일어나게 되면 기본 불면증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 백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난 밤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0: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됐죠. 예.
5: 예, 그러던 게 이 약을 쓰고 서리 지금 서든이 밤에 가서 딱 한 번이면 두 번입니다. 극성에 가서 혹시 두 번 일어난다.
0: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5: 예, 그러니까 예. 말이죠. 밤에 날도 할 수 있을까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0: 예.
5: 그리고 소화가 잘 되나까나 이게 내 위치에서 위험이 있어서 내 소화 되지 않아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인가.
0: 예.
5: 배고프지도 않고. 이래든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그리고 혈압이 엄청 잘 됩니다.
0: 예.
5: 심장도 엄청 잘 되고 이러니까 어지럼증이 미네 알맙니다.
0: 아, 그렇죠. 예.
5: 아, 어지럼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고서 그게 너무 막 집이 막 빙빙 돌아가고 이래야 게 이름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그게 내 동맥 경화로 인해서 내 혈관에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생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연급이 났다가 그런 게 그 증상 해결되고 지금 경력이 많이 돌아서 즉 신자 형태나 안 한다 지금.
0: 그렇죠. 예.
5: 저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잘 걸을 수 있고
0: 예.
5: 그리고 기관지염 물론 나는 기침가래가 심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저 언제 먹은지 모른다.
0: 예.
5: 그래도 조금 나선가 들여다도 이것서 이내에서 그 감기를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0: 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5: 예. 기침 가서 아들이 저기 감기 걸려와도 난 그냥 감기 걸렸단
0: 아, 말입니다. 예, 예.
5: 그러던 게 지금 구성사에 없을까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이 제품 자체가 인삼도경이 다수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오직 하나 감기 그 병덕이 내 몸에 와서 자리 잡을 새 없죠. 예.
5: 예. 그리고 손발이 차고 침이 쌀타던 것도 지금 그게 나을까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병 치료하던 얼마나 좋습니다.
0: 그렇죠. 종합으로 소화지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성 질병은 사지원액이다. 이 정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얘기해서 쏠려가고 냉수박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이 눈이 고기도 살아나고 자꾸 눈이 자꾸 가렵고 예, 물체 싼 게 물로도 보이고 예. 다이아마스 눈물 나서 그냥 꼼짝 못했단 말입니다.
0: 예.
5: 그러던 게 이승사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렇죠.
5: 예, 이 물체가 쌍겨불 도는 거는 그냥 이렇고요. 이 눈물 나던 것도 지금 많이 나고 이게 뭐 고기가 살아난 게 그게 많이 줄어들까나 눈이 엄청 안 나답니다.
0: 그게 서희로서는 수술을 긁어내는 방법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거의 접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확실하게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서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점이 지금 해결받으셨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그랬다. 눈이 영태가 안 하고 정말 영 좋답니다. 그리고 괴뇌장도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부엽게 배우고 이러던 게 지금 많이 말라진 것 같아요.
0: 아, 큰 성과죠. 예, 예.
5: 예. 야, 확실히 이리 써보니 효과가 매달 좋다고 용서한다.
0: 예.
5: 이분이 방송 들어봐요. 활동도 좋고, 예. 선물도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5: 예.
0: 그래서,
5: 예. 예. 그래서 우리 두 집에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양손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설명드리는 거는 믿고 일단 쓰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병 치료의 명서방,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에는 사지원액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이 꽤나 긴 시간이 흘러갔죠. 이 제품 자체는 사지원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절 화학적인 처리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 물리적인 분리 추출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으로서 간에 콤파체 기타 기관 위에 부담이 가지 않고 오히려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한 반년 혹은 1년 가서 이거 복용하신 다음에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그러게 되면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이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사지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국제사지대회가 열렸다는 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제품이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제품이 별로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양천공 8년에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국제사지대회가 미국 그 화성턴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완미한 선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면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열매 자체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포함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또 엽산이 포함됐습니다. 임신부들한테 복용시키는 우수한 이런 엽산, 그리고 여기 아미노산, 밀양원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포함될까. 랄린즈, 노린즈라는 달걀 안에 제일 세태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많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유효 성분인데 러닌즈 머리를 청명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지원액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5년, 10년

된 반가운 발걸음이 머뭅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마을은 오래 지켜온 것들을 위해서 오늘날의 삶을 덧입히며 정으로 덧대고 기워 만든 새로운 얼굴을 천천히 빚어갑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얼굴에 남은 잔주름, 웃음과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깊이든 이곳의 변화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여행자들의 웃음이 머물다 간 자리마다 잔주름처럼 온기가 살포시 내려앉고 마을은 더욱 따뜻하고 깊어만 갑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함께 빚어낸 매력적인 우리 마을을 찾아 떠나봅니다. 오늘도 함소형 리포터와 함께

0: 안도행 송강진 송화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도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의 매력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송화촌,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1: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국가 AA급 풍경구로 다분한 민속 문화와 수려한 자연 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경북 지역 민속 풍경 체험과 피서하기에는 최적의 명소입니다. 여기에는 이곳 송화촌에서만의 특별한 민박과 차마시기 체험, 향촌 카페, 민속 문화 체험, 음식 만들기 곡방 등이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송화촌에서만의 특별한 민박과 차 마시기 체험, 향촌 카페, 그리고 음식 만들기 공방, 민족복장 체험 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여기서 특별한 민박이라고 하면 어떤 민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1: 약 20여 채의 민박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은 송화 장군 백년 부락입니다.
0: 네.
1: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그 시간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돌이 깔린 초가집,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방안 가득 온기를 채우는 풍경까지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옛 삶의 방식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비록 숙박은 어렵지만 불을 지펴 밥을 짓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 시절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어 더없이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0: 이 아궁이 불을 떼고 가마목에서 요리를 해먹는 조선족 집에서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갖춘 이곳, 송화 장군 백년부락, 도합 아까 몇 채입니까?
1: 민박으로 사용되는 집은 총 3채입니다.
0: 그렇다면 어떤 뭐 이색적인 민박을 또 소개해 줄 겁니까?
1: 이번에는 과수나무 이름을 담아낸 특별한 민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찰구채, 해당채, 외지채.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이 공간들은 옛 조선족 가정의 마당 풍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키우던 과일나무처럼 그 기억과 정서를 그대로 담아 민박의 이름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류형의 민박은 어떤 것들이 있죠?
1: 네, 있습니다. 시숙이라는 이름의 민박인데요. 사랑을 시작한 연인과 새로운 삶을 여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쁠 희자를 담은 이 이름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기운을 안고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라는 주인장의 따뜻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0: 뭐 여러 가지 민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촌민이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촌민과 촌 집체가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촌 집체가 단독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0: 네.
1: 어떤 방식이 되었든 촌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촌민 전체가 공동 보유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민박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민박 위에 또 이 송화촌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1: 네, 송화촌에서는 차를 함께 나누는 체험이 있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과 둘러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나누는 건데요.
0: 네.
1: 단순한 체험을 넘어 온기와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어 특히 겨울철에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은 이 차 마시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차를 마실 수가 있죠?
1: 인삼차와 민들레차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상황차까지 더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차 한 잔의 여유에 달콤한 디저트가 더해지면 그 자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눈밭 위에서 즐기는 신선로 체험, 하얀 눈 위에 살인탕, 따뜻한 곡물, 그리고 사람들. 밤이 깊어 별빛이 내려앉으면 술 한 잔에 흥이 더해지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시인 리백이 되어 자유로운 풍류를 즐기게 됩니다.
0: 이 밤에는 별과 술 한잔 한다면은 뭐 낮 시간 동안은 다

0: 따뜻한 햇볕 아래 나른해지는 몸을 맡길 곳은 그렇다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당연히 있죠. 송화촌의 매력은 밤이 끝이 아니라 낮까지 이어집니다.
0: 네.
1: 별빛 아래에 밤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면 낮에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 티타임을 즐기듯 이곳에도 소박하지만 정겨운 마을 카페가 있어 그 여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0: 그 카페에 가면은 뭐 구수한 커피향 덕분에 힐링이 되곤 하는데 이 송화촌 마을 카페에는 그렇다면 어떤 커피가 있습니까?
1: 김치 커피가 있습니다.
0: 김치 커피라고 했는데 조금은 충격적인데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1: 마을 사람들이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커피입니다.
0: 네.
1: 아메리카노에 김치를 넣은 게 아니라 추출 과정에서 김치를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0: 네.
1: 시큼한 김치와 쌉쌀한 커피의 만남,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그만큼 호기심을 감각에 자극하는 이색적인 메뉴입니다.
0: 아, 김치 커피, 글쎄요. 한번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는 또 어떤 체험을 즐길 수가 있죠?
1: 오답불 놀이가 있습니다.
0: 네.
1: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타오르는 불빛과 습치는 바람 그리고 사람의 숨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즐기게 됩니다. 매일 있는 고성 프로그램은 아니고 필요하면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푸른 잔디 위에서 즐기는 술 모임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와인바, 위스키바가 있다면 송화촌에는 포로에서 즐기는 풀바가 있습니다.
0: 오, 그래요. 모닥불놀이. 자, 어릴 때는 뭐 이런 것을 농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볼 기회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자, 이외에는 또 어떤 체험도 가능합니까?
1: 네, 또 복장 체험이 가능한데요. 조선족 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복장도 입어볼 수 있으니 착장하신 후 마음에 드는 마을의 어느 한 곳에서 인생샷을 건져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연변의 매력향촌 코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관광업이 힘입어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곳 송화촌, 그냥 저물어 가는 마을이 아닌 물밀듯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사람 냄새가 풍기는 이곳, 주말이나 명절 나들이 때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불빛과 사람, 바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닥불의 밤, 별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밤의 낭만,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 한 잔의 여유와 소박한 마을 카페의 쉼까지, 이 송어촌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시간을 천천히 느끼고 사람이 온기를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조선족의 삶이 숨쉬는 공간에서 특별한 체험과 색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이곳. 밤에는 별과 함께, 낮에는 햇살 속에서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머무는 곳. 송화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그 따뜻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여행지로 또 이 송화촌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가이드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 길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 길.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고타트 옛길로 들어갔습니다. 첫눈과 서리를 맞아 하얗게 빛나는 길바닥의 돌들은 마치 흰 성벽 같았고 그런 하얀색 길이 청록색의 작은 호수를 끼고 고지로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돌과 눈으로 이루어진 고지를 둘러싼 봉우리들은 차갑고 선명하게 빛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쯤 슬펐습니다. 어떤 경외심이 이내 제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세상이 실존하며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압도하는 그 명징한 아름다움 앞에서 저는 그저 넋놓고 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흔히 숭곰이라 부르는 그런 종류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네,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 길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는 평소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오토바이 여행을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떠난 작가의 로정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쩌다 보니 남아하는 한랭 전선에 쫓기고 눈비와 한판 대기를 펼치게 되는 아찔한 여행 에피소드가 담겼는데요. 달리는 여행자에게는 구체적인 일정도 미리 예약한 숙소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그저 날씨와 컨디션에 따라 정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엉뚱하면서도 냉소적이고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여행 중에 벌어지는데요. 오토바이로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질주하며 아슬아슬하게 사선을 넘나드는가 하면 말벌이 쏘이고 지도를 따라가다가 길을 헤매다 결국엔 길에서 미끄러지며 다치기도 합니다. 왠지 읽다 보면은 숨가쁜 느낌이 드는 여행 에세이지만 평범하지만이 않은 여행 이야기인지라 새로운 느낌과 쾌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여행을 하든 하지 않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현실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세상은 찬란하고 동시에 가끔은 슬프기도 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 쫄보의 여행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쫄보의 여행. 니콜라스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남부 지방 파타고니아에서 찍은 사진을 내게 들이밀며 자랑을 했다. 사진을 보니 69호 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초록 호수와 산길이 날 부르는 듯 했다. 마치 69호수 사진을 처음 봤을 때처럼. 파타고니아 지역까지 여행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한 달 정도 예상한 남아메리카 여정과 통장에 남아있는 예산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사진들이 머릿속에 뒤엉켰다. 하산하는 내내 여행 욕구와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하며 나를 괴롭혔다. 숙소에 돌아와 이 고민의 시발점엔 니콜라스에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돌아갔을 때 후회할 늘 상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더 큰 후회를 해. 엉킨 실뭉치 같았던 고민거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여행에서 마주한 모든 선택 기준은 후회의 여부였다.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이 될 때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쪽을, 갈까 말까라는 고민이 될 때는 가고 나서 힘들어하는 쪽을 택하는 나다. 놓치지 않으려면 10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10분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오늘을 살아간다.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는 대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다. 어쩌면 너무 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후회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하나 더 생겼다. 여행을 통해 발견한 나의 진짜 모습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며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도 많다.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건 나의 지부를 들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생각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49일간 18개국 62개 도시의 발도장을 찍으며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를 한가득 안고 돌아온 쫄보의 여행은 저자의 듣기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249일간의 여행기를 담은 책입니다. 놀이기구만 쳐다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무서운 영화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평범하고 소심했던 그녀가 어떻게 혼자서 9개월 동안이나 여행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느 대학생들처럼 취업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각종 자격증과 시험에 열을 올리는 일상을 반복하던 중 학창시절 꿈을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세계여행. 뭔가에 흘린 듯 그날부터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여행 경비를 벌었습니다. 로망처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니 벅찬 감동과 황홀함을 만끽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당황하며 벙벙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나간 지구 반바퀴 여행. 허리띠 졸라매며 꼼꼼하게 준비한 여행이기에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따졌고 포기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을 나눠 합리적으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온몸으로 터득한 정보와 노하우, 꼭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여행하며 겪었던 시행착오까지 혼자 여행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외치며 호련히 배낭만 둘러매고 발길 닿는 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타고난 쫄보였기에 바쁜 과중에도 틈틈이 남들보다 열심히 여행 정보를 수집하며 부푼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로망처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니 벅찬 감동과 황홀함을 만끽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당황하며 펑펑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나간 지구 반바퀴 여행. 혼자 하는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었지만 스스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쫄보의 여행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단 1g의 용기가 부족한 이들에게 당장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의 방식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선을 그어두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순간 그 여행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와 오해의 반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낯선 사람과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조금은 서툴더라도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순간 그곳에서 비로소 여행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정순아 작사, 리학군 작곡의 리학군 가수가 부른 내 사랑 그대로 오늘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지난날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르는가요. 리흥국 작사 오영일, 김혜연 작곡의 추억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지난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요인데요. 함께 감상해볼까요?

연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과 아름다운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나의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김대현 작사, 문룡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의 오라잼 갑시오릅니다.
0: 네.

우리 환자분들이 내 지금 잠시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런 열쇠트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분들 돈 얼마나 내고 일단 이번 피해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예약해놓는 게 좋죠. 개체험 지나가게 되면 값이 오른다면은 사문계형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자꾸 말하지만 값이 뭐 10원, 20원 오르는 거지가 값이 오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16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침구 12번 놔드리는데 예, 위에지의 분들은 침 맞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아, 난 침 안 맞겠다. 예, 이런 분들 또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6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청임일어방하고 장례통은 다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들어보면 다 좋습니다. 약이 다 치료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 제대로 하고 함부로 약을 선택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단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예.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고 오는 데서는 어쨌든 환자분들을 각종 방법을 다 내서라도 예, 병을 근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린 데서처럼 침 많은 분들을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 분 이런 데는 우린 데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환자분들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침도 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립니다. 기존 병 치료 각도에서 그렇습니다. 어째 침 맞게 되면 자꾸 재발하는 거 여러 가지 방면의 경락을 다 열어줘야 됩니다. 무슨 머리 아픔 딱 머리 아픈 데만 침 넣고 매일에 쓸데없습니다. 후회가 자꾸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것도 다섯 가지로 경락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그 경락을 열어주면서 그 다음에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끔 다른 경락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침 많이 넣게 되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가서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맞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런 단도리를 잘 아시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런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구급치료약, 우리 단선디와를 쓰고 있죠. 예. 예, 기실은 단선디월, 약 처방은 딱 세 가지 약 밖에 없습니다. 단삼하고 삼칠, 빙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면서 단삼, 삼칠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빙펼은 좀 찬성질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심장 열을 탁 낮출 수 있거나 예, 사람이 편안하고 진통작용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쓰면 오히려 손발을 하면 차가워지고 위도 차가워지고 오히려 소화가 아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센디왈 같은 거는 구급치료약으로 쓰는 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쓰는 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해가지고서 우리 이 혈배강 안에 단삼, 삼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빙펠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삼은 산동 위방 거기에 단삼이가 제일 좋은 단삼입니다. 그래서 단삼 본신은 여기 안에 단선통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활성 성분이가. 주의하게 미세 순환을 많이 개선해주고 혈소판이 한 대 엉키는 것을 억제를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거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좀 서약이 아스피린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본신은 혈관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혈관이 터집니다. 아스피린 오래 쓴 사람들이라면 뇌출혈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위출혈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비하출혈은 그거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하면 어디에 떡 맞춰가지고 포르케 된 것처럼 비하출혈 많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간 곰팥이 다 해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삼은 좋습니다. 예, 이건 순중약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삼칠 들어갔습니다. 운남 문산 삼칠이가 제일 좋은

0: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치자오깐이라는 이 성분이가 심장 근육세포에 이런 피가 모자라는 걸 해결해주고 혈질을 낮춰주고 관상동맥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류량을 많이 촉진시켜줘서 이 심지출혈암 생긴 거 이거 빨리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적으로 우리 심장 저자 다혈암 한 분들 우리 그 서약으로 된 이런 약들을 쓰기보다 오히려 이런 그 혈배강 이 약 처방을 써가지고서 이런 혈전이 생기는 거 막아주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혈배강은 모든 이런 중약재가 몽땅 천연약재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땅 약재들은 그 당지 객관화 따오디오 차이를 씁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삼처럼 단삼은 산동 웨이팡 이게 제일 좋고 그 가져왔습니다. 삼칠은 운남 문산의 삼칠이 좋습니다. 운남 문산의 삼칠을 가져옵니다. 이래가지고서 중약재를 제일 좋은 거 쓰고 그리고 몽땅 여성분을 추출해내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선진적인 기술 500돌든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빨라서 우리가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 그는 유일하게 우리 이 약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면 어찌 안전하다는가? 기실은 우리 안전하다는 건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하면 일단 병을 치료할 때에 오장육부를 치지 않을 수 있게끔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근본을 다스려주는 이런 오미자하고 육색령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랬거나 엄청 안전한 약이죠. 예. 게다가 집을 놓고 말하게 되면 층집을 뭐 10몇 층, 20층 이런 댄티로 짓는데 예. 그 기초가 든든해야 올리 짓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예. 그 기초를 닦아주는 게 육색령지 들어갑니다. 오미자가 들어갑니다. 예,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돼서 다섯 가지 맛이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기초를 닦아줘야 됩니다. 예.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인가? 오장육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뭐 활성산소가 생기는 게 무섭습니다.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산다 강양화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A, 자지청피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지청피간이라는 거는 우리 임상에서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나도 혈배강 여러 달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본래 관심병을 주자로 둘을 한 사람입니다. 주자를 해도 계속 후두도 하고 앙앙하고 놀라서 계속 그런 주시하는 그것만이 구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배강 쓰면부터 그 주시한 안 간속 다니고 후두도 하고 놀랐던 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여기에서 가서 싸우게 됩니다.
0: 이번에 우대 활동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라지암 값이 오릅니다. 16세트에 제일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치마에 맞겠다는 분들 10세트 또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세트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2: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예, 예.
3: 저는 이전에 병원에서 뇌위축이라는 진단 좀 받았습니다.
0: 예, 뇌위축, 예. 그게 무섭습니다.
3: 그 진단 받고 병원에서도 약 쓰고 무슨 이랬는데, 근데 의사들이 또 그런 효과도 없고, 의사들이 그리 썩 뭐 병을 중하게도 여기지 않고 영수스러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늙음 다 이렇다며, 그도
0: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3: 예, 그것이 말입니다. 그래, 늙음 다 이렇다며, 그도 그러더라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그도 예, 영, 본인 보면 어디 가서 저기나, 계산하대도 계산이 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무슨 말하는 게 앞도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0: 네.
3: 그 다음에 손도 떨리고, 숨도 잡잡하고, 예.
0: 네.
3: 맥 없고 불쇠로 혈압이 막 떨어지고 정신없이 쓰러질 때

0: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119에도 불러간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던 게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일배강 약을 먹고 소리 다툼 그래도 한 가지씩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 다음에는 저기나 지금 보면 그다음 또 저기 친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정말 희망 갖고 소리 혈배강과 풍수빵 같이 또 써봤습니다.
1: 네.
0: 이렇게 써봤더만 정말 효과를 보더라 말입니다.
1: 네.
0: 지금은 다시 이 약 먹음에부터는 일곱 실려가는 일이 없어지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손가락이 주기도 바쁘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저기나 우리 집이 5층인데 5층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어, 예.
0: 그래서 혈압도 온정돼서 예.
1: 예, 예.
0: 혈압약 내 지금 어제 한 석 달 아예 먹습니다.
1: 예.
0: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간이나 비장이나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한다 말입니다.
1: 예.
0: 이게 정말 이 혈배강과 풍수빵약 같이 쓴 게 정말 좋은 저기나 운 됐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활동 우대 활동 한다고 할까요? 우대 활동에 제일 큰 우대 활동에 참가하려 합니다.
1: 예, 좋죠. 예, 그래 예. 우대 활동 며칠 안 남았습니다.
0: 예, 예, 예.
1: 288-0018번 예. 전화 예, 주시.
0: 예, 예. 예. 침 맞으라도 더 계속 잘 댕기겠습니다.
1: 아, 알았습니다. 예, 예. 네. 건강하세요.
0: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쉰데도 궁거리고 먼하고 앉아도 뭐 있고 편전한 길도 걸을지 뭐 그저 숨 헐떡헐떡하고 그저 식은땀 흘리고 내겼고 그리고 이발 쓰겠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될까나 머리가 항상 흐리터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앉아서 자지도 앉아서 자고 모자리도 못 넣고 반대색에 못 넣고 잤습니다.
1: 네.
3: 거기다가 근심고를 한 대 식전에 한 번씩 끓여 먹으니까 효과도 더 빠릅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게는 혈배강과 더 효과 빠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수량도 많고 효과도 더 빠릅니다. 한 번씩 먹었는데 그거는 숨을 다시 먹고 갈까나 그 용 좋습니다. 그래. 그런 저 언니가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맥이 없던 게 정신하고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지금 걸린 게 한 5천 분씩 걸습니다.
1: 또 혈배강 같이
3: 연가이지요. 네 그래 오늘도 16시에 틀쌈 23시에 틀어준다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3: 네 그 활동에 참석합시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혈압 조절을 해준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혈전을 녹여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 차이가 점점 많아지는가 하면 혈압약, 서약의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해준 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모든 서약은 다 곰팡이를 해치는 겁니다. 혈압이 아래 혈압이 올라못 가는 거는 곰팡이가 많이 손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혈관이 자꾸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줄여온다. 예, 이런 말하고 예, 이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어제 바뀌어졌다는가? 기질은 혈관 탄력이 못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터지는 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약들이 혈관 탄력을 못해지게 하는가? 자꾸 혈관을 확장하는 이런 약일수록 혈관 탄력을 못해지게 하고 모든 서약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스피린 같은 다진가랑 이런 약들을 보게 되면 예, 혈관을 점점 얇아지게 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네, 예. 맞습니다. 예.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1: 아, 예.
4: 예, 저기 나도 예, 혈배강 먹는 환자인데
1: 네.
4: 혈배강 먹고 예, 난 예, 참 잠도 잘 자고 혈압약도 떼고 참 좋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이전엔 잠 못 자서
1: 네.
4: 잡 생각이 많고
1: 네.
4: 그리고 저기 근심 걱정이 많고 잘 놀라고 이랬는데 이 약 먹고는 지금 잠 잘 자고 혈압약 안 먹고 그 심각도 없고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1: 예.

0: 말씀하세요.
1: 예, 그리고, 예, 말이 나이가서 나는 어제.
0: 네.
2: 네, 이야기하세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예.
1: 예, 그래, 내 말하고 싶은 거는,
2: 예.
1: 이 여러분들이, 이 협회가 선생도 선생도 믿을 만한 선생다. 그리고 약도 믿을 만한 약이고.
2: 네.
1: 여러분들도 많이 싸기 곤란하면 조금 싸서 식도물로 한번 다 써보세요.
2: 네.
1: 나는 이게 한 보름 되니까는. 잠 잘 자고, 저기, 이게 뭐, 혈압약을 아이 뭐, 저기, 아이 뚝뚝 돌고 쓴다.
2: 네.
1: 그래, 여러분들도 이거 좀 한번 시도해서 답사보시오.
2: 네.
1: 많이 싸게 그러면 조금 싸서 먼저 실험으로 답사보고.
2: 그래, 그래.
1: 그 다음에는 너무 좀 많이 싸서 답사보고. 내가 환자의 네.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시도를 답사보라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2: 맞습니다. 우리도 환자를 다 그렇게 네. 합니다.
0: 네. 네. 네. 그래요. 네. 전 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2: 네. 건강하세요.
1: 예, 네. 네. 그래. 저기, 어구, 말이 나갔어요.
2: 아, 예. 네.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0: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혈배왕성 환자입니다.
2: 네.
3: 그 육생의 민지가 들었다니까 나 호기심이 들어서 인출 쌓겠습니다.
2: 네, 예.
3: 저는 내 견식도 심하고 내 위축도 있었습니다.
2: 네.
3: 이 약 쓰기 전에는 어째서 민풍기 부실로 와서 예. 오늘 당연히 저는 친구도 잘한다는 데는 다 나누면서 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땡기도 주원해서 땡기도 한 일주일 해도 입관운이 한쪽으로 삐뚤어져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2: 네.
3: 네. 이렇게 고생하다 선생님이 혈배강 강의하시는 것도 듣고서는 이 약을 싸서 썼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2: 네.
3: 그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 몇 번 하니까 뭔가 입이 엄청 돌아옵니다.
2: 네.
3: 예, 저는 외지 있을까나, 예. 연길이 독화집에 가서 있으면서 선생님 친구를 받았습니다.
2: 아, 예.
3: 선생님 친구를 어찌나 잘하시는지, 아픈 곳을 딱딱을 짚어내면서 친구를 합니다.
2: 예, 맞습니다. 예.
3: 예, 일주일 맞으니까나, 인출 나서서 내 집으로 돌아와 됐습니다.
2: 예.
3: 아, 선생님은 정말 연변에선 친구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예, 우리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
3: 예, 지금 혈배강을 주니까 나 기억력도 없던 게 기억력도 돌아오니.
2: 네.
3: 일찍 먹던 것도 다 정상이고, 혈압약도 계속 먹던 게, 이 약은 이튿날부터, 먹은 이튿날부터 혈압약을 끊어댔습니다.
2: 네. 예.
3: 그리고 머리를 내 이 약을 먹고서 검사를 했는데, 머리도 이래, 뭐, 혈관도 다 열렸답니다.
2: 네, 열릴 수 있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친구도 잘하시고, 혈관관 같이 썼는데, 많은 호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2: 네.
3: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예, 내기나고 기분도 좋고, 예.
2: 네.
3: 아프니까, 나 웃음이라고 없던 게, 예, 지금은 웃음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2: 네, 마음 편안하다는 거 말하죠. 예.
3: 예, 예, 영 좋아졌습니다. 온몸이 다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2: 네.
3: 네, 선생님 좋은 약 강의하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이 허리 다리가 너무도 아파서 본지도 못 누웠습니다.
2: 네.
4: 그리고 예, 저기 그런 아이 나는 또 혈압이 저절되지 않아가지고 소리.
2: 네.
4: 꼼짝 못했습니다.
2: 네.
4: 일단 다니지도 쉬니까. 그런데 선생님 강의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 저기 그런 이 풍수방이 좋다는 거 풍수방이 그 뭐일까?
0: 네, 혈배강이죠. 네.
4: 혈배강에 두 가지 섞어 먹으면 좋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정말 생각밖에 안 좋습니다.
2: 네.
4: 그럼 마음대로 일어설 수도 있고 번제 눕을 수도 있고 예.
2: 네. 예.
4: 그리고 예, 아예 신장도 그렇게 떨리고 그러지 고리도 아프고 그렇더니
2: 네.
4: 그것도 내가 이제 없습니다.
2: 맞습니다.
4: 그래서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4: 여러분이 너무도 집안이 화해야 합니다. 너무도 좋아서.
2: 네.
4: 그래서 예, 저기 그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계속 둘 내보 가게.

0: 네,
1: 요리
0: 센터를
1: 쌓으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대 활동에서 그거의 끝이 나고, 또 이번에 또 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집에다 장만해 놓느라고 쌓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2880018.
1: 예, 예.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한번 어째 줘야 되는가? 일단 그 습기를 몰아내 가야 됩니다. 특히 이런 습이란 게 머리에 끼거나 이렇게 되면 예, 신경 전달이 잘 안 되죠. 예.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치매 증상,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습을 없애면서 혈관을 잘 열어주게 한다. 사우야오가 들어갑니다. 치사우리. 그래서 여기 면 자지청피관이라는 거는 저 우리 선동본 조직에서 뭐라는가 신샹파산이랍니다. 그리고 취한탄이랍니다. 그러나 가래는 가래는 맞는데 한탄, 한기가 섞인 가래 이것을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예, 한탄이라는 기실은 예, 지금 혈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천합은 이약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동본 조직에는 꽈로건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천합은 화탄, 가래를 녹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진액을 또 보충해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뇨병 환자분들 약 처방에는 무조건 천화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천화분은 우리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그 전징 안신 쌍중분 역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 분말이 뭡니까? 37분, 천화분, 전주청분 이 세 가지가 같이 결합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방면의 문제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것을 추출해냈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라거나 우울증이라거나 특히 우울증에는 울금이라는 약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울금, 우울한다는 울제죠. 울금. 그래서 이 위진이라는 약제는 이런 그,겠거나 어혈을 풀어준 동시에 사람을 마음이라면 이렇게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울해했거나 남과 접촉하기 싫어하거나 말하기 싫어하거나 이것을 해결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癫痫, 네, 간질병, 그 다음에 광저우증, 결국 잠 잘 못 자거나 마음이 자꾸 불쾌하고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예, 짜증이 나고 예, 이것을 풀어준 데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선중펀 이 세 가지 분말로 된 약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지금 혈관 탄력을 회복해줄 때 일단 몸속의 습을 몰아내가는 이런 약제 소변을 내보낼 수 있는 약제 텍사라는 약제 들어갑니다. 텍사는 방광화 콤파체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수의 순수한 작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치안강양화지 들어감으로써 예, 이런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것이 활성선 산소에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줘야 되죠. 이게 대량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능수치 설명서에 딱 비타민 E라며 들어갔다고 딱 썼습니다.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는 매 한 알마다 33.3mg 들어갔다고 딱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지청비관 이게 들어갔죠. 그리고 혈전을 녹이는 동시에 빵콰를 녹이고 그리고 딴신하고 삼칠이가 결합하게 되면 혈관 탄력을 회복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약은 혈관 탄력을 점점 못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이 개념을 바꿔놨습니다. 기실은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관 탄력을 점점 못 하게 해줘가지고서리 혈압이 올라가서 뇌출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혈관 탄력이 못해지게 하는 아스피린이라며 혈압약이라면 장기적으로 쓰는 바람에 혈관의 탄력이 못해졌을까나 쉽게 터질까나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갈 때 불순 뇌출혈을 한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중의는 이 개념을 딱 바꿔놔야 되죠. 원래 개념은 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하게 되면 혈압이 양배까지 올라가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절대 뇌출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줘야 마지막에 혈관 탄력이 좋아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출혈 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 중풍이랑 우리 예방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공농수치에다 명백하게 우리 뇌 동맥경화를 치료해준다.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0: 이걸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관심병, 진저통 치료한다고 딱 써놨고, 그리고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선이 또, 이삭의 그, 기관지, 방면에, 만성기관지염, 치료해준다고 썼고,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해준다고 썼습니다. 예. 기술은 갑상선 기능 저하. 이것이 생기게 되면 심줄이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예.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약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약의 부작용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 대신에 우리 이 혈배강을 평생 동안 써주게 되면 오히려 몸 증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딘의 작사 김몽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마음 붙일 따뜻한 곳을 갈망하죠. 이 노래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교정을 아름다운 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신기옥 작사 류현근 작곡의 조국가마를 준비했습니다. 조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습이 노래한 가요인데요.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함께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으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의 가치를 일깨우는 노래, 이상규, 이양자 가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은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입니다. 연길 사랑하는 이야기를 정겹고 로맨틱하게 그려냈습니다. 구망곡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박영일 작사, 송혜일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낙원입니다. 형제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지상낙원에 비유한 곡으로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에 대한 명문의 노란 가요입니다. 명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동지는 집으로 돌아와 쉬는 순간 그 자체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의 이 곡을 김순희 가수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연매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멈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한철, 저작의 박민희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체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선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 대상, 중요 분야의 몰을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 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0: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형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커피 문화교류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학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 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무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1 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 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보보대오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혼춘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 조, 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뒤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 광장에서 국문 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숙연히 서서 몽리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계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1: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주 상무분에서는 추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이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함으로써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0: 분야간 연동의 대중소비품 교체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측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하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즌을 가동해 녹색 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 소비품 전문 전시 판매 활동을 개최합니다. 중국 석유, 중국 석유화학과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조직해 연동 판매를 하고 자동차 구매자에게 휘발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요연합회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주내에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000만 원 이상 소비권을 도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 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 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 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10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주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려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지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1: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조직위원 회사 설계실이 다년간 과학기술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정신으로 길림 첨단 장비 제조의 산업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년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 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 왔습니다. 일상 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량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손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기술기업, 고신기술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이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인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중국 열견문명행동포치를 깊이 실시하고서 일전 주당의 동전부 주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계를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독서가 연변에 뿌리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로띠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섭입니다. 커피숍에서 맞은쪽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끼의 동면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 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체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를 활동은 독서 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 공회 주석 왕염량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 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산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갑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어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원은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석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0: 연변팀의 여러 번의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니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석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석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레이아레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강종류관 체인점에 연길에 건립된 지 10년이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0: 네.
1: 우리 1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행되고는 특대 우려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 우리 6과학 사실 때 5과학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196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과학 사실 때 12과학을 더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양 1940원어치 우대를 더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18과학을 사실 때 24과학을 드리는 이 우대 활동에 참여하신다게 되면 3920원에 달하는 우대 활동을 더 우리 향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대 활동 가운데 처음으로 약을 사실 때 같은 약을 많이 드리고는 이런 우대 활동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우리 이런 기회란 것이 그냥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 우리 그 동청화조 발효염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셔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쓰시다가 약을 바꿔보시려 하는 분들, 경제상에서 우리 지금 다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라고는 이런 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대 활동하면서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이번 활동처럼 이렇게 큰 우대 활동은 처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동성아초 발효균부는 우리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는 유일한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어떤 약에서 잘 되지 않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동청화초를 발효한 이후로 우리 지금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청초조대라든가 청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 알파 분해매, 피모 포자균, 셀린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모두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우리 집은 양주가 예, 이 동성화도 쓴 게 효과 좋을까. 지금 말해서 우리 형제들, 제 친척들, 또 우리 주인 여러 사람들이 동성화도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효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효과 좋습니다.
1: 맞죠, 예.
2: 이 약은 신기한 약이 돼서 예, 직접 써봐야 동성화도가 진짜 땅약에서 효과 없더니 고질병이 다 나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2: 예,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부모님과. 예?
1: 맞습니다. 예.
2: 제 생각에는 한 20년 강의하신 것 같습니다.
1: 아, 예.
2: 예, 선생님께서는 강의하실 때 정말 시사적으로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예, 믿고 약을 썼는데, 아이, 효과 정말 좋았습니다.
1: 맞죠.
2: 어떤 선생님이 내내 자소서 벗겨서 강의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말 강의를 잘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예.
2: 미국 선생님 약 쓰는 데리 효과 작가에 계속 쓰자고 또 예, 어제 6마일 배달 받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선생님 약 쓰였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또 예, 우리 그냥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다른 곳에서 우리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그리고 약을 바꿔서 예, 우리 써봤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낸시가 많은 분들 모두가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미 동청화초 발효균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에게 되면 그냥 어제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하강되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의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의 설계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매일 많습니다.
1: 예. 예,
3: 우리도 양수가 다 지금 동청화초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일이 많은 질병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예, 다른 약을 그렇게 써도 안 되니까 예, 동청화초 써본다고 써봤는데 그 어느 약에서 못 보던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맞죠.
3: 그래서 예, 지금 예, 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병 때문에 많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떠오니까 예, 우리 형제간들 우리 주위 사람들 많이 선전해서 살

0: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다 효과 좋다고 난리입니다. 그래 방송을 해달라고 너무 좋다고 이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나는 선생님 관계 민심에 듣습니다. 특히 동충하초 먹어보고 약이 좋으니까 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고 예, 더 믿음이 가고 선생님도 체계적으로 강의를 어찌 잘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보통 어디 가서 누구 이런 사람 영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선생님 강의는 들으러 예, 머릿속에 들어베끼고 예, 정말 좋구나. 한쪽으로 먹으면 서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1: 그래서
0: 예, 예. 예, 예. 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기 알아듣기 쉽고 들을수록 재미있고 예, 선생님 강의를 진짜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많이 선전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저 특히 저는 심장 때문에 예, 심장이 정말 제일 무섭지 그럴까.
1: 맞죠.
0: 만날 심장 우리도 양주가 다 심장이 나쁜다. 심장통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이렇게 그 심장 때문에 밤에도 병원 가고 예, 이랬대는데 지금 예, 그 심장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당뇨도 있고 예, 고혈압에 고혈증 고혈당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오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 예, 이 약을 먹을수록 오랜 약이고 세계적으로 공인하는 아주 이런 특수한 약이니까 정말 해발 4,500m라는 게 그게 어딜까. 다른 약은 원래 그런 악랄한 환경에서 원래 못 자란답니다.
1: 맞습니다.
0: 이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간다. 나 선생님 강의 들을수록 더 믿음이 가고 예. 그래서 에, 이번 또 활동이 또 독수리 쏘았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약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래 한 병씩 먹자고 생각합니다. 또 둘이 먹으니까 예. 약도 좀 많이 들긴 드는데 걔도 예, 저기 활동이 좋으니까 경제상에서도 저렴하고 예. 어때다 이렇게 뭐 이 약 먹으면 내 얻어놓 된다는 이런 신심이 있으니까 정말 약 먹기도 좋고 예. 이전에 나 약 먹기 영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 용 처음에 의약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먹습니다 선생님.
1: 맞죠.
0: 그래서 예.
1: 예.
0: 이전에 약 먹기 싫어서 얼마 그 어쨌든 동원동만 아이 먹고 이랬었습니다. 나는 꼭꼭 먹습니다 제 시간에. 예.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아홉 각 싸겠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
1: 예. 예, 그러십시오. 저도 예,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 비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누나입니까?
1: 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예, 동충 하초를 먹고 영 좋습니다. 저등에 예, 자부림이 사라지, 혈압이 운동됐지, 어느 아침에도 되니까 다 정사입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예, 선생님, 나는 예, 이 다리랑 무릎이랑 지금 날이 얼마나 변동스럽습니까? 이래서 어떨 때는 예, 무릎이랑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게 동충하초를 쓰니까 나의 아픈 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동충하초에 돈벌거지처럼 내비어 조금 이렇게 다 없애주는 것 같더라 합니다.
1: 그래
3: 예, 조금 한 번 두 번 열어 어느 게 나의 그래 영 가슴도 편안하고 뼈도 아프지 않고 그래 난 영 좋습니다. 선생님 나는 돈이 없어도 계속 죽을 때꼬당 먹자고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예. 90살 살자면 안 죽네 조금 멀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십몇 년은 있어야 되는데 십몇 년은 여수통씩 계속 싸먹으면 되지. 하도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그래 선생님이 전에 모두 선생님을 얘기를 하고 강의를 잘하고 나 역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예. 그래서 나는 예 선생님의 강의도 나도 잘 듣고 약도 좀 민심에 나는 먹습니다. 다른 약을 먹어서 이전에 그게 효과 없었습니다. 무슨 어떻게 다른데 선전해서 아이고 눈이 아픈데 무슨 그때 어느 때 먹은 것도 2,900원이었어도 그것도 그랬을 때라 그런 게 동충하처럼 먹어놓거나 예. 눈도 밝아지고 어디나 점점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 선생님 나는 이 할걸 좋을 때 나도 싸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예,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예, 이런 예. 우대 활동할 때 그냥 그 놓치지 않은데 근데 이번 우대 활동은 예, 그 어느 때 비해서 경제상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예. 길을 놓치지 않고 예, 그냥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90살 살자면 계속 먹어야 돼.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예, 저도 동충하초 발음이 못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이전에는

0: 혈압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데 이거 쓴다 하면 혈압이 온전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래도 소화가 잘 됐는데 소화가 안 돼. 이전에 소화제도 먹고 뭐 그리 여기서 했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소화가 잘 돼. 밥 잘 먹으니까 매약이 납니다.
1: 맞죠.
0: 이것도 장이 떨어지다. 이전에 구멍이 많고 장이 잘 오지 않아서 보통 1시, 2시 되면 개고 자는데 지금도 장이 잘 옵니다 또.
1: 맞습니다.
0: 이래도 밤새에도 자다 하신다. 자다 하루 종일 대수금 보니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다시 못했지. 근데 지금 밤새에 많아야 한 번, 그래. 어떤 때는 그거 하니까요. 잠을 자다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데도 많이 나고 또, 예. 무릎이 더 싫어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죠.
0: 좀 한 가지 약으로 좀 여러 가지 병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구가 싸워서 좀 계속 쓸려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런 길을 놓치지 않은 게 좋은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동충하 조발액이면 어느 5년 동안 나는 그 이약밖에 그저 딱 먹지 않습니다. 그저 예, 다른 약을 먹어도 수태 먹어도 이전에는 한 10년 넘어 이렇게 한 15년 그렇게 광고약이라 약바약이라 먹어도 어제 냉전이 효과 없고 약이 얘가 질량이 이렇게 수폐되지 않고 내 몸에도 맞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고 내 그다음에는 그만 먹고 이 약을 비싸고 되고 그것도 동충하초는 옛날부터 좋은 약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내 이 약을 그것도 써서 어쨌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서 이제 참 정말 좋았습니다. 혈압 첫째 혈압에 혈압은 그때였습니다. 혈압약은 내 혈압약은 올해는 먹지 않아도 한 3년 먹었는데 그냥이나 별일이고 작은 거 먹어서 아이 먹으면 아이 된다만 아이 먹으면 혈압이 그래서 아 집벌개는 자꾸 올라간다 그거 먹으면 먹어도 저녁에 이대로 100분 좀 10분 내기 그대로 됐고 어서 내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 그 이야기 특히 밤 잘 자게 한다 밤 깊이 자고 꿈이 없이 턱 깨자면 이게 무슨 밤중인지 아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 깊이 잔다만 딱딱 한 번씩 일어나고 예. 그거는 한 서너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지 못한 데다 더 못 자는 거 아침에 그래도 정신이 그래도 막 이러진 것 같고 아이 나고 그래서 잠 자다가 제대로 정신이 이렇게 좀 나면서 이 머리 이리 말썽해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그래 머리 영 먹어봤습니다. 몸도 먹었고 그리고 또 심장도 또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주저하는 것도 계속 그래서 달고 있고 그래서 또 짜리나 너무 내서고 질려 어찌 가래 하고서 이렇게 그래서 아우 딱 쓰고 그래서 가서 살게는 게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죽으나 사나 그 한 메다 넘어를 좀 엎드려서 이렇게 가야지 이제 그거 먹어야 끝내나 그냥 그렇게 세월 보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어 근데 이 약을 먹어부터 주시한 딱 됐다만 이 약이 깨끗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눈도 뿌연 게 좀 나사지고 맥이 나고 맥이 나는 거는 원래 면이는 높이 날까나 최고 약이고 깨고 어느 약이나 이 약은 확실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정말 1등 약이고 1등 앞에 있는 게 어느 약도는 이거 설 수 없습니다. 내 약 먹어볼까 알고 또 누구나 다 이런 얘기 또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네 이번 우대 활동에 아홉 가구 싸서 이렇게 또 많이 주제 그러면 이때까지 내 그렇게 오래 먹어 오랜 동안 먹어도 한 번도 이렇게 좋게 우대 활동할 때는 없었습니다.
1: 맞죠. 정말.
3: 예. 정말 이미 전에는 예. 정말 또 아홉 가구 난 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거는 많지 무슨 거에 이렇게 보건품이란 다 좋은 건 주지 괜히 제약을 이래 주면 여기 좋은 약이니까 다 주면 이렇게 보면가 여러분들 다 좋아한다만 괜히 이거 오래 할 때는 참가하겠습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이런 길을 놓치지 않은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예
4: 저도 동충하초 바르기는 먹은 지 어선 1년 반 거의 됩니다. 어선은. 이런데 이거 먹고 제가 지금 좋아진 점은 더 말할 데도 없습니다. 나는 계속 한다 돼가지고 여름에도 조금 옷도 적고 정말 소모스 뭐 입어서 그렇게 입고 계속 양말은 이제 사실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이 아래 다리에 굽어 팔이 오지고 시름에 그게 녹지 않아가지고 그래 애를 먹습니다. 밤에 매트 전기기 거의 여름에도 입을 못 벗고서 그냥 여서 그거 녹이서 그래도 그냥 시리든단 말입니다. 어째 그런지 그리고 오늘 이게 좀 열이

0: 나고 손도 그렇고 다 머리도 그렇고 이러면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미스럽고 계속 이게 발작 완전히 발작할 때는 막 있어도 못 납니다. 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리고 이 토하고 막 이렇게 병원가 댕김에 좋은데 이러면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죠.
0: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난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그래서 정말 1년에 그 몇 번씩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뒤끝에 점심 올바 남기고서 딱 이 바보 같은 그러면 그래도 항상 머리 멍텅해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기다리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 정신 나고 얘 머리 그 한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게 지금 얘 하나 다 좋아집니다.
1: 맞죠.
0: 그래가 내기래야 인증하던 중화처럼 옛날부터 무슨 맹약이고 무슨 신성 불러 살아야 이게 정말 옳구나. 내게 맞는 게구나. 내가 우선 이렇게 당약 자꾸 사들여서 어찌되고도 맨 약인지 약바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맨 약입니다. 근데 요즘 지금부터 아이고 한 저거 먹어서 반년 넘어서 자슴자슴 좋아지니까 지금 우선 다른 약 아예 쌉니다. 아예 싸고 이것만 지금 비해서 우선 이따 약은 그래서 버섯으로 비타민이나 먹고 그래서 이래서 이걸로 지금 계속 먹을 예사입니다.
1: 그래 됩니다. 예.
0: 네.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이 동성화천에게 맞는 게 있고 내가 먹어서 내 몸을 좀 좋게 해주는 게 방해다 해서 저는 이거 그냥 먹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에도 있을 생각하고 있으니 선생님들께 이렇게 내가 도와준 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1: 예, 어쨌든 예, 그냥 그 뭔가 우리 동성화자 발효병원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 이번 우리 활동처럼 예, 이렇게 좋았을 때 처음인데 이런 길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네,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선택해서 쓰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나한테 우리 지금 제일 전형적으로 나타난 이런 증상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냥 이야기 드렸지만은 한가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것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약을 해보게 되면 내한테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게 우리 뭐 경중이 있게 뭐 좀 중했다거나 경하게 했다든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함께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온 하루 동안 또 시간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온 하루 동안은 우리 약 복용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약으로 한 번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0: 우리 약복에게도 또 우리 그 아주 편리하게 되고 또 우리 지금 그냥 이야기 되지만은 다른 어떤 이야기에 비해서 좀 특수한 이런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약을 그냥 복용하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간 우리 간이라는 것이 그 인체를 보는 장군으로 불리고 있고 인체가 우리 외래의 침습이 상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주는 이런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 공능이 실조가 오게 되면 쉽게 기타 장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이런 장기인데 그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독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이런 증상 하나는 해독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특징으로서 간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병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에 나타나는 이런 질병도 함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이라는 것이 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이 제일 강한 장기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게 되는데 우리 이런 난제가 되고 있던 이런 간병도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간혈이라는 것이 허하게 된다면 효능증이 나타나게 되고 시력감퇴,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원인 추적을 한다게 되면 다 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력감퇴라든가 기억력이 하강되고 관절이 시클고 통통이 나타나게 되고 굽혔다 폈다 하기 곤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냥 해야 되지만은 우리 앉아 때려놨다 우걱 소리나거나 폈다 굽혔다는 게 잘 되지 않은 것이 진하고 관계인데 이 진이란 거는 간이 도왔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런 골가병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장, 간, 비장이 이런 치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증하초 발효기문에서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폐경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고 간에 기가 유집된다면 이지가 나약해지고 우울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흉부, 옆구리에 통통이 나타났고 작은 배,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장류뿐만 아니라 간 담낭 이 모두가 우리 그 소화계통의 장기에 들기 때문에 우리 배가 장만하거나 통통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 유방이 장만하거나 통통이 있고 월경불순, 통경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인체가 우리 풍한습, 더위, 간조, 불등 이런 각종 미래의 침습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보산의 작용도 우리 간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역시 동충하초 발효기문을 쓰신다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조직의 외래 침습으로 인해서 대사가 실조되거나 산화된 쓰레기가 유집돼가지고 배출되지 않아서 신체 쇠약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폐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역세만 줄입니다.

네, 인생이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애물 달리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기 전에는 높아 보이지만 또 허들도 넘고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어떤 일이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는 대단히 큰일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역시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위대한 일은 충동이 아니라 작은 일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반 고흐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끝내 이해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표현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반 고흐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반 고흐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나는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을 그린다. 두 번째,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나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이 밖에도 나는 내 그림 속에 내 혼을 담는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반 고흐, 그는 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기회도 있었고 희망적인 삶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어딘가에서 어긋나곤 했습니다. 특히 탄광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스스로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시절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설교자가 되려 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였고 그 방식은 당시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조금씩 어긋나던 그는 어느 순간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화가로서의 길을 비교적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시작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끊임없이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욕망과 동시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각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 속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계속하겠다는 거의 고집에 가깝습니다.

네, 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랑에 빠졌고 그때마다 거의 모든 것을 걸듯이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들은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스스로 관계를 망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은 그의 그림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작품에서 느끼는 강렬한 색감과 거친 붓질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를 다룬 사건. 이 이야기는 종종 극적인 에피소드로 표현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작업하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기대와 불안, 집착과 실망을 동시에 경험했고 그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던 순간에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시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무너진 자리에서 더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말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병원에서의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를 단순히 고통의 시간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그는 자연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흔들리는 나무, 밤의 풍경은 그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들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감정이 뒤섞인 독특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별이 소용돌이치고 하늘이 흔들리며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장면들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동생 테오입니다. 만약 테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의 반코흐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테오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고 때로는 유일한 청중이었습니다. 반고흐는 그림을 그리며 동시에 끊임없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오늘날 그의 생각과 감정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기록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편지들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일종의 사유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글을 쓰며 스스로를 이해하려 했고 그 과정이 다시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의 삶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고 그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반 고흐는 단순히 한 명의 화가를 넘어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감정의 진실성을 앞세웠고 그 방식은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표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그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작품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느끼는 것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시대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어서 평평한 곳을 걷는 것보다 계단 오르기는 칼로리 소모량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걷기 운동을 30분간 하면 120칼로리가 소모되는데요. 계단 오르기 칼로리는 시간당 약 221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 오르기 운동은 대퇴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계단을 오르게 되면 대퇴 근육의 힘으로 체중의 중력을 저항하여 밀어 올리게 되므로 대부분 근육의 근력 및 근지 구력을 길러주어서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무릎은 대퇴사 두근, 특히 대퇴직근이 건이 형태로 바뀌면서 슬개인대와 인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퇴 근육의 긴장은 무릎을 펼 때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 바로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기 운동은 허리와 복근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하체뿐만 아니라 허리와 복근 근육의 운동도 됩니다. 물론 하체만큼은 아니지만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 몸이 뒤로 혹은 앞으로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적절한 근 긴장을 유지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운동을 즐겨 하지 않는 분들은 계단을 10층 정도만 쉬지 않고 올라가면 엄청 숨을 헐떡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피 활용을 길러주고 심박 출량도 높여주게 되는데 호흡기가 좋지 않다거나 폐, 심장이 약한 분들은 기능 회복을 위해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물론 단순히 오르는 중에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만이 체중 조절에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계단 오르기 운동은 전반적으로 신진대사를 높여 평소 생활 및 운동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 더욱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은 디스크 예방에도 좋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주는 계단 오르기 효과 중에는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및 발목 요추관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계단 운동은 오르는 것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에는 반 고흐의 이야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생이 짧디 짧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하루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한정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로지 이 순간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컷 시도해보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볼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치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0: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대관인이 대답했다.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 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1: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보가 물었다.
2: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2: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1: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1: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0: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2: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0: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2: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0: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2: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0: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고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해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 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0: 한 분은 소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소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소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호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 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곳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육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리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호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우수한 무시총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헌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배우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화사하죠?
1: 네.
0: 화사하네요.
1: 에이. 네, 화사합니다. 네. 앞에 뭐 진달래 꽃도 준비가 됐네요.
0: 아, 그쵸.
1: 가짜이긴 네. 하지만.
0: 아, 역시 꽃은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남성들도 무척 네. 좋아하시네요.
1: 좋아하긴 네. 하지만 그래도 꽃이 네.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0: 기분이 달라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의상에
1: 네. 참 뭐 색상이
0: 저도 물론 진달래 색상을
1: 진달래
0: 입었습니다.
1: 진달래
3: 랄랄랄라. 네,
1: 고맙습니다. 네. 네. 진달래.
0: 네.
1: 그 진달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0: 진달래. 예전에는 그 아니 요즘 또 그 틱톡으로 많이 네. 또 그 유행 핫한 노래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네.
0: 네. 영산홍,
1: 네,
0: 진달래.
1: 네.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네. 지금 많이 부르고들 있는데 네.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0: 어, 그래서 어제 잠깐 네. 그 박소연 선생님하고 네. 네. 제가 좀 갑자기 또 생방송으로
1: 네. 네. 불러달라고 했습니까?
0: 아니, 그 네. 부르는 게 아니라 판소리를 네. 그 댓글을 보면은
1: 네. 네.
0: 그 여러 멤버들이 이상하게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 이거는 판소리 창법이다. 아.

0: 조선족의 판소리다. 그러니까 조선족의 판소리는 네. 대략 하는데 네. 어떤 맛이 판소리고 어떤 것이 민요에 그 민요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금 세세히 배우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목인지 모르고 대체로 이게 판소리다. 아, 조선족의 판소리다. 이렇게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 판소리인 줄
0: 너무 판소리인 줄 알아갖고
1: 오해를 하시는
0: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시김새들을 보면은 거기가 우리 민요에서의 뭐 감는 목
1: 네네네.
0: 많이 등장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불러보세요.
1: 물론 AI가 부른 네. 뭐 부른 거라서
0: 네.
1: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한 것처럼
0: 네.
1: 네. 생동하지는 않지만 좀 기계적이잖아요.
0: 네.
1: 딱 들어보면.
0: 네.

0: 근데 기계로 감다 보니까 네. 많이 감기는 감아요.
1: 네. 네.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0: 네.
1: 그래서 물론 뭐 지금 굉장히 뭐 저기 뭐 뜨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듣기에는
0: 네.
1: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0: 네.
1: 네. 어떠하셨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 첫 부분에서
1: 뭐 깊은 한밤중
0: 깊은 한밤만 팍 치잖아요. 네. 근데 판소리에서는 또 그렇게 치는 목이 없고 네. 갑자기 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네. 깊은 한밤중이여 날 밝히 기다리네
1: 네. 이 부분이네 이런 네. 부분
0: 리네
1: 서도나 경기에서 예. 많이 나오는 돌림이죠.
0: 추운 섣달이요 봄바람 기다리네
1: 네. 네. 예, 예. 꺾는 목 같은 거
0: 네. 네, 네.
1: 그거를 판소리 버전으로 불러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다시 그 네. 박소연 선생님이 이걸 가사를 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요 두 구절을 딱 부르니까 네. 판소리 목으로 좀 해석해보라니까 완전히 네. 달라요. 판소리는 또 그런 목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오히려 이게 우리가 네. 지금 아리랑을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 소리에 더 가깝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0: 감는 부분.
1: 네.
0: 네.
1: 막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네. 제가 좀 배워보고
0: 네.
1: 제가 배워서 한번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0: 그럼요.
1: 네네네.
0: 아, 선생님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1: 못 배웠어요, 아직. 저도 뭐 이제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가사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0: 네.
1: 그리고 그 사설
0: 번역이,
1: 붙임새가 사설 붙임새가 알 듯하면서도 또 알 것 같으면서도 네. 불러보면 또 그게 아니고
0: 네.
1: 묘하게 가사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네. 이 조선말 버전이 참 네. 많은 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와, 핫하게 지금 뜨고 네. 있어서 다른 버전보다도 더 인기를 많이 얻고
1: 그렇죠.
0: 있죠. 근데
1: 네네.
0: 거기서 보면 산호에 피어나네 산에 그걸 오히려 산에 피어나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1: 그렇죠.
0: 산호에 산위에라고
1: 산위에라고
0: 했잖아요.
1: 없죠, 사실은.
0: 그래서 산에 저는 그렇게 번역을 만약 한다면은 네네. 산에 피어나네 네. 진탈래 그렇죠.
1: 그렇죠.
0: 산에 피어나네 진탈래
1: 잘하시네.
0: 아니 여기 너무 뭐 너무 맛깔스러운데.
1: 그러니까
0: 답답한 게 이게 잠깐 네. 판소리라고 하니까
1: 맞아요.
0: 예.
1: 그 번역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한어를 그대로 갖다가 번역을
0: 네.
1: 직역
0: 맞아요.
1: 직역을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산후에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0: 네. 갈말라.
1: 네. 예. 그러면 그걸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렇죠. 진달래가 네. 그냥 산 꼭대기만 맞다. 피는 게 아니잖아요.
1: 어미란 선생님께서 그거를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0: 아니 그 번역 단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그냥 고쳐서 부르면
1: 우리
0: 되겠죠.
1: 우리 실정에 맞게
0: 네.
1: 우리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입에 오르기 쉽게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 분들이 입에 오르기 쉽게
0: 네.
1: 네. 그거는 이제 AI가 부른 거니까
0: 그쵸.
1: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입에 오르기 쉽게 단어를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좀 바꾸고 물론 뜻은 안 바뀌되
0: 그렇죠.
1: 네네.
0: 네. 네.
1: 요즘에 뭐 그것도 진달래와 그 영산홍의 그 네. 어떤 그 내적 함의
0: 네.
1: 그걸 가지고 또 막 쟁론을 하더라고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굉장히 또 어떤 목소리가 더 크냐면
0: 선열들이 또 이 땅에 그
1: 그렇죠.
0: 행복을 위해서
1: 그렇죠.
0: 피로 물들인
1: 네.
0: 꽃이잖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 강서의 민요든 우리 네. 연변 지역에서 또 새롭게 불려졌던 걸 뭐 또 떠나서
1: 네네.
0: 다 같은 마음으로
1: 그럼요.
0: 손에 손잡고 네. 혁명가요
1: 그렇죠.
0: 불러보는 거죠.
1: 불군의 네. 병강 비춘에도 역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0: 네.
1: 다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1: 불군의 병강 비춘이라는 노래가 나온 지 올해가 60주년이래요.
0: 그렇겠죠.
1: 네네네. 올해가
0: 네.
1: 불군의 병강

0: 60주년이라는 노래를 창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1: 그럼 또 열렬히 또 많이 해야죠. 또 부르고 네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네네. 불려지잖아요. 네네. 불려지고 있고.
0: 그렇죠.
1: 예. 저
0: 지금 연변대학에서 그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1: 네.
0: 또 아주 그 멋진 지금 프로젝트를
1: 네.
0: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네네.
1: 큰 프로젝트를.
0: 네네.
1: 네.
0: 우리로서는 굉장히 뭐.
1: 네, 냉산 모판 아리랑 후렴구를 말씀드릴게요. 아라린가 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아라린가 스라린가 염려를 마오.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1절 사설입니다. 종다리 꾀꼴새야 종다리 꾀꼴새야 우지를 마라 우지를 마라.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1절 사슬입니다. 종다리 꾀꼴새야 우지를 마라. 큰애기 가슴도 노래로 찾소.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0: 네. 네네.
1: 그러면 수요 코너에서
0: 네.
1: 민요가라 차차차 코너에서 또 방송을 듣고 배우신 분들이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또 바로 경산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차차차.
1: 차차차. 네. 네. 자, 아, 오늘도 냉산 모판 아리랑.
0: 네.
1: 예. 너무 크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요. 배우시면 됩니다.

0: 잘 따라 하시네요.
1: 그럼요.
0: 네. 영천아리랑과 거의 비슷합니다.
2: 거의 네. 비슷하면 네. 영천아리랑 넘어가면 네. 찐다.
0: 넘어가면 안 돼요.
1: 오호루야 다아리야.
0: 네. 영천아리랑과 다른 점이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천아리랑이라 하면은 정다리 있게 꼴새야 오지를 마 음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여기는 올라 안 가고 오지를 마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0: 있습니다.
1: 근데 자. 선생님, 왜, 네. 후렴 막 밑에 그 후렴이 땀다?
0: 어때요?
1: 막으면 이거 아래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렴?
0: 아.
2: 그 3절 한다.
0: 네, 3절을 하시고 한다. 나서.
1: 이제 2절. 네.
0: 3절 후렴이 가사가 좀 다르죠. 네.
2: 3절 하고 나서.
1: 그 다음 여 후렴하고. 네. 1절 위에 거 그랑 합니까?
0: 네네네. 예. 네. 가사만 조금 다르죠. 네. 네, 가사 붙임새는 똑같습니다.
2: 정열이 못판을 덮소. 네,
0: 정열이 못판을 덮소. 그러니까 이제 큰애기 정열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네. 못판을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 네,
2: 정열이 못판을 덮었습니까?
0: 네. 정열이 못판을 덮어버리면 네. 뭐 어떻게 되나요?
2: 뭐가
0: 더 잘 자라나요?
2: 그렇죠. 뭐가 부르싱싱.
0: 아, 그렇구나. 뭐가 부르싱싱.
2: 네.
0: 네.
2: 어머, 어렵지 않죠?
0: 학생분들은 어떻게 이해했었습니까?

0: 어떻게 그것을 리해하면 되지요, 그것은.
1: 어떻게 리해하셨네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리해하신?
0: 그네기 정열이라는 게 열정이가
1: 열정이
0: 더워서 목판을 네. 덮는다.
1: 아, 그 열기가 열기가
0: 네, 그 정열이 열기가
1: 네. 아, 열기가 목판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 뭐가 죽죠? 예. 아이고 열기가 덮으면 제가 시골에 시골 처음을 네. 해보셨어요? 뭐 용화쌤 모내기나 해보셨어요?
1: 모내기 못 해봤죠.
2: 못 해보시고 지금
1: 언제 뭐 해볼 시간이 있나요?
2: 그러니까 네. 어떤가고 지금 무리하신 거예요?
1: 네.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더워졌잖아요.
2: 그럼요.
0: 옛날에 자꾸 봤습니다.
1: 네. 네. 네. 옛날에는 제가 그 학교를 제가 수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겨울이면은 영하 30도 뭐
2: 그럼요. 네, 예전에
1: 엄청 영하 30도로 내려갈 때가 엄청 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은 뭐 영하 30도 별로 없잖아요.
0: 없어요.
1: 네.
2: 지금은 10도. 우리 자동차가 많이 또
0: 그래.
1: 그렇죠.
2: 네. 80년대 네. 그때
1: 제일 추워봐야 뭐 영하 20도?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예, 한 20년 지나면 영하 20도도 안 내려갈 것 같은데.
0: 네. 우리 8살, 9살 때 이게 춤만 바다도 얼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0: 추웠습니다.
1: 지금
2: 맞아요.
1: 네, 우리가 이제
0: 큰 집도 없었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다 단층 집이니까 바람도 그렇죠. 쓰겠습니다.
2: 아. 에너지가 요즘 많이 또 방출되다 보니까
1: 네네네네.
2: 날씨가 따뜻해질 수밖에 없죠.
1: 자, 1, 2소를 한 번 더 해볼까요?
0: 네. 아, 네.

0: 좋습니다. 아, 영선아리랑 한번 불러보실래요? 영선아리랑
1: 헷갈려 지신다고 네. 하셔서
0: 얼마나 네. 헷갈려 하시는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1: 네 어? 영천아리랑
0: 영천아리랑
1: 네 우리가 양산도 장단의 버전으로 하죠.
0: 그렇죠.

0: 이게 다른 점이 후렴이 네. 두 번째 그 가사말이 아리랑 네. 고개로 날 넘겨주소.
1: 네.
0: 영천 아리랑은 이거고요. 네. 냉산 못 파는 큰애기 가슴. 노래로 찼소. 이게 다르죠.
1: 가슴에 그냥 노래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0: 네.
1: 네, 노래가.
0: 네. 그리고, 영천 아리랑을 쉽게 그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1: 네.
0: 뭐, 아리랑 고개로, 애가 네. 많잖아요. 네. 이게. 이 이름이 에. 잊혀지지 않죠. 에. 고개로
1: 고개로
0: 날 그리고 여기에도 산골지 1층 1집에서 1집에서 1집이 갑자기 1집이 나오고
1: 1집이 나오고 2집이 나오고 1절에서
0: 예 1절 1절에서 산 왜 웃어요? 아이고 산고 오지 마시고요. 산골집 큰애 애기 여기도 큰애 애기 애기로 돌려야 되죠. 2층
1: 애기를
0: 2층이 더 이제
1: 예전에 제가 이 영천 아리랑을 처음 가르칠 때
0: 네.
1: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애 애기 애자가 여러 개
0: 그렇죠.
1: 있으니까
0: 네.
1: 우리가 지금
0: 잊혀 안 져죠.
1: 잊혀 안 져지게
0: 네.
1: 지금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0: 아, 이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1: 네,
0: 영천 아리랑 특히 세마치 상단에 영천 네. 아리랑은 그리고 우리 8분의 5박의 애를 돌릴 새가 없죠.
1: 네.
0: 그쵸?
1: 그렇죠.
0: 아죽다리 동배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하다가 예 애기를 많이 이렇게 돌릴 새가 없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이 장단이 다름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르죠.
1: 그러면 뭐 또 다른 노래 하나 해볼까요?
0: 다른 노래 뭐요?
2: 냉산
1: 따뜻한 성 아리랑
2: 어때요?
0: 아니 온성 아리랑? 아니 근데 이거 가르치다 말고요?
1: 아 계속해서
2: 온성 아리랑?
1: 계속해서 가르치
0: 온성 아리랑 불러보셨어요?
2: 네. 네. 우리 세계 병 좋지 이도 머리 못 빼야
1: 세계 병 좋지
2: 세계나 병 좋지 온성 아리랑
0: 아리 아디랑 하면 아리 네. 아디랑 이거죠.
2: 네. 잘했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한번 불러보고 또 가겠습니다. 네.

0: 따뜻하게 잘 불렀죠.
1: 그렇죠.
0: 네네네.
1: 따끈따끈하게.
0: 네.
1: 네.
0: 따뜻한 성의 아리랑. 네. 언성 아리랑.
1: 네. 네. 바로 또 뭐 또 그렇게 부르죠. 예. 냉삼호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0: 네. 냉삼호판. 자.

0: 잘하셨네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0: 네.
1: 3절, 4절은?
0: 네.
1: 다음 시간에 하는 네. 걸로 하고요.
0: 네.
1: 자, 오늘 잘 배우셨어요?
2: 예.
1: 네. 잘 배우셨습니까?
0: 잘 배우셨어요.
1: 그럼요.
0: 네.
1: 네, 려원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리랑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냉산 못한 아리랑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에서 3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미추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며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0: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구하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를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가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데요. 심폐를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를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폐를 심하기 때문에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엉뚱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이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위주로 해서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심폐를 심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기침을 잘 짓거나 입이 마르거나 입이 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가 아닌가 소갈증, 입이 쓰게 되면 내가 혹시 단순한 그 담낭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입이 만약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구강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를 심한 증상이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폐를 심한 증상은 초운 청심환을 쓰시게 되면 좋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우리도 지금 처음 청심환은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집에 아저씨는 내가 먼저 먹고서 집에 아저씨 후에 먹었는데 지금 엄청 효과 잘 보고 있답니다.
0: 아, 예.
2: 예, 숨을 그냥 집에 아저씨는 숨이 차서 승계를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집이 5층인데 한 100번 쉬어서 댕겨서 숨이 쉬게 찼댔습니다.
0: 아, 예, 심장병의 전형적인 예. 증상이 숨이 찬 거니까. 예.
2: 괜찮지, 요즘에는 이제 일약 먹고서 내 먼저 먹으래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먹은 게 그렇게 좋다, 숨이 슬차서, 엄청 단번에 어서 좀 올라오고 이래서 자기.
0: 아, 그럼요. 예, 예.
2: 예. 그리고 마음이 헐떡거렸댔으니까 헐떡거리는 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그리고 나는 뭔가 뭐, 나도 좀 심장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러면 뭔가 뭐, 식은땀이 자꾸 났댔습니다. 쫙 식은땀이 나던 게 또 심장도 빨리 뛸 때부터 막 땀 줄줄 흐르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땀이 많이 납니다, 지금.
0: 예, 그렇죠. 예, 예,
2: 가슴이
0: 예.
2: 지금 답답하지 않고 가슴이 지금 편안했습니다.
0: 아, 심장병이 근본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그래서 예. 저녁에 뭐 자려면 또 꿈이 자꾸 멀리 들어서 너무 막 가만 땀은 꿈이 멀려두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잔것 같은데 그냥 뭐 피곤하다 말인데 그러니까 나 정신도 안 나고 혈압이 막 올라갔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그 혈압도 안 올라가고 너무 편안했습니다. 정신이 난다 지금 저는.
0: 그럼요. 예, 예.
2: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아저씨도 효과 잘 보았지 나도 효과 잘 보고 해서 지금 오늘 그 아홉 번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처음 정신말로 한 반년 되게 견제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이거 먹으면서 나는 이 심장이가 원래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통 관심증이 있어가지고 이 심장을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좀 써보고 했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이 심장이가 도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 지금 처음 정신말을 먹으면서 욕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심장이가 내가 어떨 때는 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막 식은땀이 나네 맥이 떨어지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상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지금 이 뭐 어디 나가 좀 운동하고 움직여도 예 이런 증상이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상.
0: 예, 예, 그렇죠.
3: 그리고 또 예 혈압도 영 온정됐습니다. 예, 이금 정신.
0: 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으니까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 약을 끊었다 하는 분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저도 저기 기본상에 원래 두 알씩 먹던 거 하나씩 먹었는데 지금은 기본상 아이 먹고 예, 이 전통지만 먹으면서도 예, 지금 이거 아이 먹습니다. 그런데

0: 지금 뭐 가만히 보면 이 혈압이 온정돼 있어요.
1: 아, 그럼요. 예예. 예, 예.
0: 그전에 혈압이가 좀 올라가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다음에 뭐 돌아가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 증상이가 기본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보니까 이 좋은 점심을 먹으면서리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이 활용 개선되는 게 알긴다 지금.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좀 막 선택 위용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계속 꾸준히 쓰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죠.
0: 오늘 또 그래 9가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좋은 정신만 얻으니 반년 넘었었습니다. 지금 내 이거. 나는 얘 심장 빼 나도 이거 좀 오랍니다. 저는 이게 심장을 해서 얘 많은 저 약도 써보고 뭐 많은 병원에도 댕겨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얘 어떻게 되면 이제 이게 심장 허리 놀랍니다. 자꾸만 붙어버려.
1: 심장 빼 저는 제 증상이 그렇죠.
3: 예. 예, 조금 소리라도 큰 소리 나게 되게 되면 심장에 막 놀라도 한참 막 이렇게 손이 올라오기 바쁘고 예, 이런 증상도 있고 그리고 특히 조금 나가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조금씩 운동했는데 전제 나오고 나가 조금씩 뭐 걸어도 숨 찹니다. 조금씩 걸어댕겨요.
1: 그럼요. 예예.
3: 예. 예, 그러니까 나가 조금 먼 길도 먹어 댕기고 문 앞에서부터 조금씩 걸어도 예, 숨이 차고 그리고 예 하나는 또 밤에 참이냐 뭐든가 밤에 예, 이게 뭐 돌아 넣어도 제대로 안 되고 방전에 넣어도 예 발 넣어도 방전해야 되고 자꾸만 도로 가슴에다 예 무슨 딱 지들거는 것처럼 이렇게 숨이 올라요. 그랬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이바에라는 게 자꾸만 말라들고, 이바에 쓰겁고, 냄새 나고. 예. 그리고 동문된다에 이빨 또 통채라는 게 자꾸만 이빨, 생이빨 통채 나고. 그랬습니다. 생이빨이. 그랬던 게 지금 이런 증서들이 이거네 반년 얻은 꾸준히 쓴 바람에 모두 지금 예, 정상을 내고 잃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특히 얘네 혈압이라는 게 원래 잠깐 혈압이 혈압이라는 게 온정해야 되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게 과도가 많던데 지금 혈압이 참 온정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러니까 나 예, 얼마나 지금 기본상 나도 예, 이제 앞에 분들이 하더라도 근데 혈압이야 그래도 나도 기본상 어제도 아예 먹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장병 예. 치료했는데 혈압약은 놓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3: 예. 나도 이제 혈압이 지금 아예 온정되고 정상이 되는데 혈압약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1: 예.
3: 이 약을 무엇가나 혈압이라는 게 지금 온정됐지. 그리고 예, 옛날엔 다른 심장뼈야, 심장에 대한 약을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이게 특히 저기 뭔가게 되게 되면 이 심지가 예, 이게 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모두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까 아무 약도 안 먹고 이거 한 가지 딱 먹습니다. 네, 이 약을 지금.
1: 그렇습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의해서 심장 관리가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3: 예. 예. 그래서 선생님, 나 이 약을 왜 이런 좋은 약 만나서 오래 가나 쓰려고 그래 오늘도 나도 아홉가 더 대화를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예.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은 어제는 넉 달째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소리. 가슴이 이래 답답하고, 예, 자꾸, 예, 구두둥 떨어진다.
1: 예.
4: 심장이 좋고, 예, 그 다음에, 예, 심장 아픔도 그래, 로넨싱, 이상만한 게 심장통이랍니다.
1: 아, 예, 예.
4: 그래, 병원에 약도 이래 조금 써봤는데, 어째 효과가 아예 나타났대다. 그래서, 내 선생님 감기 듣고서는 이 전송심만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이제 빨리 나타납니다.
1: 그렇죠.
4: 예, 저, 예, 심전통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서는, 그 다음에 가슴이 후두둑 떨기고, 심률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120이던 게, 예. 지금은 정상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4: 심전통 해본 게.
1: 예. 아, 그래요. 대단하죠. 그게, 예, 예.
4: 예. 그리고, 이 하나, 무식의 좋은 게 있던가 하면, 그저, 고혈압인데 혈압이 이게 조절이 잘 됐겠다. 이 약 먹은 게.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내 뭐, 이 좋은 약은, 난 앞으로도 계속,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활동 조금씩 꼭 주문하겠습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심장병 때문에 이번 제품을 드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수고하셔, 선생님.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초원 정신만 쓰는 게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1년, 그전 한두 달이나 썼는데.
1: 아, 그래요? 예.
5: 예. 예. 예, 이빨이 냄새 나고, 이빨이 아프고, 가슴이 먼하고, 바로 걸지도 못하고, 앉아다 있으면 예, 헐떡헐떡하고, 그리고 감기 오면 더, 그저 너무 뚝뚝 떨구며 할 때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1: 예.
5: 그리고 기침이라든가 땀을 고쳐, 땀을 흐를 때까지 계속 끝까지 그저 탱탱해 하고 이랬는데, 이 초원산 정신만 쓴 다음부터는 지금 다 나서 하나하나 다 낫고 있습니다.
1: 예.
5: 먼저 이 입이 그저 고쳐 가던 게, 집은 옷이 두 개, 세 개씩 쓰나면 하나 쓰는데 그렇게 쓰고도, 아, 그날 냄새 나서 그랬던 게, 그, 아, 아들도 그랬나? 어째 어머니 취소할 줄 아야 하는가? 오, 이발을 그렇다고 예. 냄새 이렇게 예. 난다고 그랬대. 그래, 이 약을 써서부터 지금 이럽대까? 이빨도 그렇게 아프던 게 이럽단 말입니다.
1: 아, 그러네.
5: 얼마 좋습니까?
1: 심장병이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5: 지금은 이 두 번씩 쓰던 게 한 번씩 쓸까나 그래도 이럽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또 중요해지겠는데 어찌겠는데 그렇게 다 아홉 가구 또 싸서 계속 한 번씩 쓸까네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정황에 따라서 이미 1년 2개월 썼다니까 그 정도 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견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5: 감사합니다.
1: 예.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이 심장이가 대단히 나쁩니다. 나는 가슴이 이 막 저기 침침하면서 그다음 뭐 아래 이 전개 말이 아래 막 두끼까지 한다만.
1: 예.
6: 이래서 이 심장약이 좋은 정신만에 도대체 쓸 수 있었는데 얼마 안 써서 벌써 효과 확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저 어제는 장길로 이거 복용할래 사인데. 이번에 아까 배달 받자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42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잘 알았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거의 어떤 분들은 오해할 정도로서 한 3주 자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는 분들,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더라. 심률이 그렇게 빠르고 고르지 않던 게 심률이 골라지고 심률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빠르고 확실하고 본 제품을 드셔서 공도를 썼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를 정도로서 그렇게 복용한 다음에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이상한 감각이 났다. 그러니까 위장에, 간에 뭐 다른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부동한 그 브랜드 이름 자체로서 이 제품이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시간만 해도 20년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래는 활신통, 신타, 삼보, 초원, 정심환 이런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는데 약각의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미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으로서 한각의 가격이 199원인데요. 한각은 12날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 가운데서는 세곽을 싸면 한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각을 싸면 세곽을 드리고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00, 한 40원 자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홉 강의 쇠곽이 계다면 한 개 치러 가던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초운 청

0: 방심하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면 거기에 대한 약 효과성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제일 선행적으로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장병으로 입원해서 출원한 다음에 그때 그 진단에 보게 되면 황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심방세동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중풍 위험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5~6배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황찬이라는 것은 심방 판막이 보도도 떨기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막은 생기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자궁농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열렸다 닫겠다 열렸다 닫겠다 이걸 하루에 10만 차 자오 이렇게 계속 견제해야 되는 건데 이게 황찬이 생기면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근처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2일 안도에서 중대대상 건설과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 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그늘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대상관건 제조업 추도를 견제하고 자체의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문화관광 산업이 인기 몰이를 하고 실물 경제가 크고 강해지도록 다그쳐 추동함으로써 현의 경제의 가속 발전과 순위 제고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산지약재 심층가공 대상은 인삼, 룡지, 블루베리 등 특색 자원을 주로 이용해 정밀 심층가공을 합니다. 호가복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대상을 답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생산작업장에 들어가 진척 상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공예 기술,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도는 세계 생물자원보물고인 장백산을 등겨업고 있어 산지약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천혜의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업 대상부터 착수해 시간대에 맞춰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 등 작업을 다그쳐 완성하고 하루빨리 생산에 투입해 조속히 규모적인 산출을 형성해야 합니다. 정밀심층 가공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고 고급 시장을 향도로 가치를 높이는 것을 견제하면서 공예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시장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좋은 자원을 좋은 제품으로 좋은 제품을 큰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연산 60만 톤 천연광전수 생산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사기일 배치, 조업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면서 기업에서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다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판로를 적극 넓혀 반동대,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계를 강화해 기업 효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보 음료 대상은 주로 탄산 음료, 식용 얼음 등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참답게 살펴보면서 기업에서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세분화된 시장을 깊이 있게 공략하고 고급체인 음식점, 레저, 차 음료 기업 등 목표 고객층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며 다양한 계층과 경영 방식의 개성화된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효익을 제고함으로써 더 좋고 빠르게 발전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현에서 봉사 조치를 최적화하고 정확하게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기업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움으로써 기업이 판매 중심, 결제 중심 등을 연변에 유치하도록 주동해 상호 발전과 상생 협력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전반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고 백방으로 건설 자금을 마련해 대상을 조속히 가동시켜 하루빨리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안도현은 지역, 생태, 인문 등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 발전 장대를 둘러싸고 1년에 특색 문화관광 대상을 기획 건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장백산

공간 설계를 세심하게 하는 것으로 예술적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관 녹화와 부대 시설의 미화 승객을 함께 추진해 록각촌을 시각적 아름다움과 독특한 기지를 겸비한 문화관광 새 지표로 건설해야 합니다. 산수훈 건강양생중심 대상은 주로 온천 호텔 등 대상을 건설하며 현재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부는 조형 설계,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면서 외부 두뇌의 지혜를 빌려 고수준팀을 조빙해 조형 설계를 맡게 함으로써 조형이 독특하고 장인 정신이 깃든 정품 호텔로 건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를 미리 기획해 전문 관리팀과 성숙된 운영 모식을 도입하고 중고급 고계층 수요를 겨냥해 계절성 개거, 건강양생 휴가 등 새 경영 방식을 힘써 발전시켜 고품질의 개거 건강양생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외 청천 삼림 원생태 풍경구는 천연 생태 경관과 독특한 자연 풍광으로 이미 문화관광 시장에서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호가부는 풍경구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투자 계획, 접대 능력, 공사 일정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풍경구에서 올해 새로 온천 호텔을 건설한다는 것을 료의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온천 호텔 건설은 풍경구 기능을 완산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관광객들을 머무게 할 수 있어 관광객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2차 소비를 이끄는 데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에서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도록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대상은 실내 전천후 빙설오라 복합체를 힘써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계획, 경영 방식 배치, 공사 일정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 주 여름철 빙설문화 관광 제품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전역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대외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의 기존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풍경구 경영 방식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온라인 선전을 잘해 류입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지는 이미 20여 개 브랜드 기업을 성공적으로 입주시켰고 접대 관광객이 루게로 연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호가복은 소진에 들어가 산리의 문화창이, 옆지의 동방, 견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생활관 등 점포를 흥미롭게 둘러보고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제품 종류, 경영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소비 감소의 관건은 고품질, 개성화된 공급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길을 제대로 선택하고 경영 방식을 최적화하기만 하면 흐름을 머무름으로 인기를 재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문화관광 새 전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공적인 경험을 충분히 배우고 참고하면서 사로를 열고 시야를 넓히며 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량질 대상을 정확히 유치하고 경영관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소비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고품질 공급으로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도현은 장백산 중심 지역에 위치해 생태가 좋고 자원이 풍부하며 독특한 자원 우세를 갖고 있어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과 함께 실물 경제를 다잡아 번영하고 활기찬 문화관광 시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상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조업의 장성 동력을 강화해 현역 경제의 빠른 발전을 추동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큰 힘으로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힘을 모아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전현 기술을 이용해 장백산 대관동 문화원, 장백산 조공부, 따시타이어 등 인기 풍경구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제가 선명하고 볼거리가 풍부한 사계절 문화관광 계열 활동을 정성껏 기획해 안도 문화관광의 지명도, 호감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문화관광이 뜨거워지고 인기가 왕성해지며 소비가 끌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실물 경제 규모를 장대시키고 제조 확장 및 강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발달 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력이 막강하고 기술이 선진적인 본보기 기업을 다그쳐 유치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한 고품질 대상을 전망성

0: 함께 기획해야 합니다. 광천수, 일라이트, 중이약, 농특산물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육성 장대시켜 더 많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기준으로 대상 건설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고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전담 반대라는 사업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대상의 최신 진척 정황을 밀접히 추적해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원인을 일일이 정리하고 수속을 다그치며 건설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배치를 강화하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추진하며 진도가 느린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준공조업되고 하루빨리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장백산 보호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양문희,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안도현 당위 서기인 진공대, 주직소 관련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상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체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선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 대상, 중요 분야의 몰을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 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소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직한 춘운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0: 연변 경기고 경연이 2일 연결해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형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커피 문화교류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화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모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일 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 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대호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 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혼촌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조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 광장에서 국문 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례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의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그 꽃이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0: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9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0: 예방을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장약 심리방 특별감사 이벤트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면, 이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2과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7달 드실 수 있는데 이때 한 과기 가격이 210원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2,27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예, 36과를 사시면 이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4과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5개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한과기 가격이 이때에 178원이 되고 또 6,07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특별감사 이벤트 활동기간 생방송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재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재방송이 나가는 이 동안은 예, 예, 우리 계속 이번 우리 활동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우리 활동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또 그 다음 달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3: 나도
2: 예,
3: 저기 이 장약 싸서 예, 조금 싸서 먹어봤는데 내 얘 많이 좋아지더라. 심자에 따가봐서 5분도 급하 안고 모여 있었습니다.
2: 예.
3: 그래서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연고사 했는데 이 장약을 먹은 사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아,
3: 그리고 예. 예, 무릎도 시리고 예, 다리 시리고 이래서 예, 저 집에 앉아있어서 계속 부쩍 바깥에 햇빛에 나가 햇도에는 고생했습니다.
2: 아, 예.
3: 10년 동안 내 고생해서 무릎을 10년을 고생했습니다.
2: 예.
3: 그런지 이래서 조금 약, 좋은 약 많아서 오늘 조금 싸다고 전화지.
2: 그래서 이게 전번에 한번 싸서 드셨지입니까? 그럴 때겠거나 이게 지금 그 무릎이라면 그렇게 저 차갑던 게 따뜻해지고 심사에 그렇게 따갑던 게 다 좋아졌죠 지금이. 예?
3: 예,
2: 예. 예, 많이 좋아지니까나 지금 또 계속 잡수자고 그렇게 사는 거죠.
3: 예, 예.
2: 예, 사실이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아까 그 정스메드 젠데다 전화 왔댔지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좋아지는 게 알리니까 예, 그랬다고.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와이.
2: 예, 말씀하십시오.
4: 예, 나는 예, 미정포에서 목을 두 번 왔다 갔습니다.
2: 예.
4: 예, 그래, 지금, 목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고,
2: 예.
4: 엉거리 아픕니다.
2: 예.

0: 이런데 약속 어떻게 하는 물어보고.
1: 아주 좋습니다. 예, 노공이 지금 두 번 왔다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까지 노공이 아, 두 번 더 뭐 세 번도 예, 그 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이 뇌중풍이라는 거는 이게 발작을 영 잘한다 말입니다. 예, 발작이 네. 쉽죠. 예. 그리고 이 무릎이 아프고 이 엉거리 아픈 거는 풍 한 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면은 이 낫지 말래도 제설이 났습니다. 예. 그래 우리 이야기는 풍 한 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공을 치료를 한다고 딱 쓰여져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예, 이제 5년 이상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기 네. 때문에 이 노공 환자 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서 회복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이 노공이 왔으면은 꼭 이 서상 약인 예.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서 야생 약재로 만든 아 이런 약을 쓰십시오. 이게 이 약이 특허를 받은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약이 거신도가 있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괜찮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심혈관 이 약을 우리 두껏은 우리 남편이 이 중풍 환자 돼서 정말 심하게 알아서 예, 병원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서 아이 돼서 예, 혈압이 2:40, 심장이 아이고 심혈이니까 1:40 이래서 무슨 약을 써도 아이 될까 예, 선생님 강의를 하려는 듣고에 예, 정말 이 이거 심혈관은 정말 4,500m 이상 되는 이 약재를 가져다, 가져다 보고서 이 직접 눈을 본 게 어떤가 하면, 한 작은 후 중원을 쓰고, 한 작은 후, 그 다음에는.
1: 서장 걸로 썼습니다.
3: 썼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나,
1: 그리고 장약 집단이라고 딱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3: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서장약이 없구나. 이런 글이 아니면 서장약이라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면치감이 한 달을 쓰니까 이 혈압이 차차차차 내려갑니다.
1: 예.
3: 그러니 그 다음에는 야두달, 10달 이렇게 쓰고 이 혈압이 어떤 예, 정말 정사에서 혈압이 하고 다 뗐을 때고 예. 그 다음에 심혈도 140이 된 게 아, 차차차, 저는 이차 아이 됐다. 심해서 예. 그래, 240보다 차차차 내려오면서 110 이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85, 90 이래까지 그 정사에 되겠다. 그 다음에 보니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는 게 이렇다 해서 그래서 예, 이 약속이 하여튼 이야기 연변에서는 소장약이 틀림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뭐니까 이게 이 약을 알 수 있는 무조건 제프에서 예, 저수장 간지어라. 다시 말해서.
1: 예.
3: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지금 예, 죽음의 길에서 해탈돼서 좀
1: 얼마나 많이 치료됐는지 모른다, 지금.
3: 모른다. 예. 이제 또, 손에서 이제, 예. 어떤 할머니 분도 이렇게, 그분도 예, 약을 많이 쓴 건 내 안다, 좋은 약을. 그래도 이 보세요. 꾸준히 이 약을 쓰고 가슴이 따가운게 났다, 무릎이 시름이 났다가 예.
1: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거 약을 쌀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약을 많이 썼는데도 나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심장이 너무 뜨거워 견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온몸이 거기서 얼어두는 게 그렇게 얼어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잡쓴 게 그렇게 지금 효과 있답니다. 어전에도 지금 전화 왔는데 그분이. 근데 그렇게 효과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효과 있을 때 계속 조금 더 잡쓰겠다며 지금 약 싸는 게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소장약은 틀림없고 그다음에 선생님 우선 먼저 이전부터 어서 5년 동안 강의하실 때
1: 5년 넘어했습니다. 이 약만.
3: 호텔에서 말하는 법이 없다 말이다. 우리 들은 다 안다 말이다. 14구시적으로 닦아서 태극을 대라고 주치공님대로 딱 벗어 아이나게 그렇게 강의하니까 사람들 다 믿는다 말이다.
1: 주치공님 벗어 아이나고 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또 이 해발을 놓고 보면 예. 우리 연변은 이때 50m지만 예. 서정 같은 지역은 그 지렁이나 서홍하는 4,500m 이상이고 예. 또 선생님이 전문의 강의하셨지만은 홍경천은
1: 5,400m인다.
3: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것도 두고서 예, 그 다음에 책을 주차봤습니다. 책이 맞습니다. 우리 집에. 그 서장에 대한 약, 그것도 들어보고, 또 옆 소범이 또 중앙방송에서 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누구나 다 들었을 겁니다. 예. 봄, 이렇게 거기 서장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예, 지역이가 그 산지대가 3,000 이상, 5,000 이상이랬습니다. 게 뭐 5천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게 뭐 아이 5천입니다. 그러니까 쏙 넘어지는 이런 약을 다 이렇게 그 정말 캘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자기 잡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경철은 5,400m 이사하는 게 정말 확실히 이건 맞는다면 그러니까
1: 맞습니다.
3: 이게 다 안 되죠.
1: 예, 이 홍경찬 소공화 지.

0: 이용 천공.
1: 나라 싶습니다.
0: 예, 이거는 이 그 서상에서는 란황진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 그거 두구서리에 정말 난 황금이 옳은 거 아닌가 내 책을 봤습니다. 예. 황금을 모르지만 또 모르고 또 한두 사람들과 물어봤기니까 난 황금이라 이게 썼다니.
0: 예, 그렇습니다. 란황진이라고.
1: 그래서 이 잡수 그 항산화 작용 마에서 그 암 환자들이 아홉 달면 15개를 올렸다고.
0: 옳습니다.
1: 그분이 정말 예, 보기 싶은 생각이 들면 정말 내보다 다 이상했지만 정말 예, 사랑하는 게 정말 다행이고 예, 정말 그분에게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서 400m 이상 어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말 방송에서 말하는 게 뭐 나라에서 그 76억 6천만 원 들여서 그게 소장은 악내라 환경이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나서 그렇게 했단다. 그 쪽을 해서 그리고 또 한계 도시로 또 55억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또 따뜻하게 하여튼 아홉 환경이 악내라가네. 이 성마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이사도 오고 홍길천 같은 5,400m 이상
0: 5,400m
1: 최고가 기다리는 순위라도 그러니까 이게 최고지를 내면은 확실히 서장이 이건 틀림이 없다 말입니다.
0: 맞습니다. 그건 누기 뭐 예.
1: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건 우리 학부모에 쌓는데 이번에 또 우리 삼촌도 싸겠다 우리 전화를 우리 해랑 내보고 싸겠습니다 이번에.
0: 예, 이번에 사실이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양 지금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네. 양준호 예, 이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소리 고생했습니다. 이러면 계속 먹었는데 막끝내 걸려가지고 소리 불안하게 굴어가지고 소리 영 못 살게 굴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입 써있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날에도 걸지 못하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그래서 그때 흔들흔들하고 예, 얼빤했습니다.
0: 예.
3: 밥 잘 못 먹고 이래야 지금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혈압이 조절되는 거니 혈압이 죽을 때까지 못 되니까 근데 그 이 약은 어떻게 돼서 우연하게 예, 혈압이 안 예, 약단 먹으니까 혈압 조절돼가지고 혈압이 안 딱 끊었습니다. 야, 네. 똑똑한 약입니다 이게 예.
0: 그렇죠,
3: 그래서 예. 그렇게 예, 혈압이 안 먹으니까 나의 사람이 편안하고 예, 그다음에 영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어떤 병도 없고 예,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나도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후들떠고 신경질이 나고 막 매산 들이 나고 밤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러는 게 지금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예, 아마 똑똑 예,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지금도 이제 전국 지나다니는데 예, 이제 내일 연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 같은 나이 중간에서 엄청 넣었다고 그래. 보기 좋다고 이랍니다.
0: 아유 좋은
3: 이 약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0: 얼굴색이 좋아진다고 그래 이 약 잡숨 예.
3: 예 근데 한 가지 여쭤보시오
0: 예.
3: 예. 아 그러나 우리 전번에 양 쌌습니다. 우리는 양 떨고 지않고 우리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까 상대놓고 먹습니다. 예.
0: 예.
3: 근데 아 옛날에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리 예 어찌다 만났는데 그럼 서로 이래 말하면 물어보면 어떻게 잘 지내나 어찌나가 나는 그럭저럭 어서 이 나이 그렇게 지난다 하는 게 자기 남편이 돼 집집마다 남편이 예정 불안해가지고 서리 고 혈압 있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있고 내 수력이 언제 3년이 된게 얼빠난 게 집에 있다고 이랬어요. 귀신처럼 있다고 그래서 언니는 그 말도 똑바로 못하고 이래고 걸음걸이도 바로 못 걸고 이래고 숭거리고 막 사체라고 댕긴다며 그렇게 완전히 한마디 말해서 좀 반모절 됐다고 이랬습니다.
0: 아, 예.
3: 그래서 내 여태 말했습니다. 우리 성악 말하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제가 물어봐달라고 했거든. 그게 뭐 물어봐 주지 어째 아니 물어봐 주겠는가 치료할 생각 있는가 아까 된다면 딱 치료하겠다고 우리고 그냥 경념을 말할까냐 영웅이 좋아하면서 물어봐달랍니다. 근데 이 양은 아 해발 4,500m에서 높은 데서 그랬고 얼마나 그게 구성 나서
0: 야생 그 약젤로 만든 게 이래나 그리 좋습니다.
3: 예,
0: 원래
3: 이라고 특허가 있는 약이길래 이래 우리 까먹으니까 나 이게 잘 되는가 봐요. 이 사람이 물어봐달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0: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 보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예. 당뇨병이 있는 분들 합병증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그 중에서 혈관성 합병증이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 당독이 있기 때문에 혈액의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막아놓기 때문에 중풍이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당뇨병이 없는 그런 분보다 예. 4배 내지 5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제 황계가 들어갔는데 혈당 조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약이. 그리고 혈압도 지금 또 이제 높다지합니까?
3: 예.
0: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볼 때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이게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입니다. 예. 이런 5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0: 수는 초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장약 신대방 아니니. 네. 그러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어서는 지금 저희가 5년 이상 지금 이 약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어느 만큼 많은 혈압 이 환자들이 지금 이 약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뇌출혈이 온 지 또 지금 한 3년이 됐다 하십니까? 예. 이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은 꼭 혈압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혈압을 또 조절하는 이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치료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다, 예. 그, 이래,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녹여준다. 예. 그 녹여주고 그 이런 통하게 한다.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전을 용해시켜주면서 심장과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손상된 대뇌 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수복해주고 예. 대뇌를 맑게 해주는 이런 그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풍 회복증이 아주 좋은데 우리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딱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 있는 약입니다.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꼭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이 약을 드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걔네 말했습니다. 발음 조동하지 못하고 왜 걸음걸이죠. 왜 흔들거리면서 밥어쳐서 걸린다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배달 받겠답니다.
0: 아, 그래. 배달 받으시려면 이제 전화하십시오. 예. 예, 예 저녁에도 배달
1: 예,
0: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신내방을 모두 여전히 한 2년 거의 된다.
0: 예.
3: 그러면 먹기 전에는 그 혈압 조절이 잘 된다. 마치사님 확인 들어보고 호기심이 그렇었지만 먹은 게 한 20년 먹든 20, 30년 먹었습니다, 저는. 예. 혈압이 안 그새 야금 딸밥 먹고서 뛰어도 되니까 선생님 강의가 딱 맞습니다. 여기는 선생님 말한 게 그 다섯 가지 인소가 있다는 거예요.
0: 예, 중리각도에서.
3: 인사를 내 아무리 다 약 먹을까 다 해결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야 혈압 조절을 잘 되니까 난 뒷골이 그냥 아프던 게 아예 아프지 어제는 증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0: 그렇죠
3: 그러니까 지금 스미님 뭐 어지마 로스하게 말했어요 혈압 약 있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밖에 있는 건 됩니다 그래서 난 해도 딸밥만 혈압 약 떼고 너무 좋아서 지금 땡기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색이 있었어요 항상 이병이 발달 안 먹어서 듣고 왔으면 쩔어들면 어지럼증이 나고 그래서 1년에 그래서 몇 번씩 입원하던 게 약 먹은 다음에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0: 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병원에 입원하여 하는 분들이 약 드시면서 그래 그래 네, 계속 잡수지
3: 그냥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고 그래서 정말 그 뒷골이 그냥 뇌경색이 뒷골이 세게 아픕니다 그런 게 뒷골이랑은 지금 아예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 아이 가니까 정말 돈도 얼마 많이 쓰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난 관절은 나빠서 그래서 중계를 내려올 때는 그래서 직구서라도 개고나 내려오던 게 시내를 가기 싶어도 중계를 내려오고 싫어서 아이가 오고
0: 그런데
3: 지금은 직각 올라가고 직각 내려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관절도 여기서 이들이 중화반 탑줄 있고 부수성 환절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흐린 날이 허리 다리는 아파서만 어디를 움직이기 싫어했는데 지금 그것을 흐린 날이고 무슨 날이고 다리 아픈 줄 모르니까 지금
0: 맞습니다 그게 원래
3: 일단 영수하셨습니다
0: 예, 관절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3: 밥은 맨날만 먹고 낭죽 먹어서 어떻게 어쩌면 밥은 먹어도 그래서 위가 소화 잘 되지 그래 우리는 뭐 효과가 좋았거나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36박 받아왔습니다 계속 그 뭐 계속 먹자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우리 밑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중풀이 두 분이 다 왔어요 영 고생합니다
0: 예.
3: 병원 출입도 그냥 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후유증으로 영 고생하기를 우리 속에서 이야기 잡았는데 지금은 영말 어느 장애랑 있고 수업 잘 못해 이야기 잡았고 지금 어느 장애도 많이 나서 병원에 그러 댕겨도 치료를 못하던 이야기 잡았고 치료 잘 됐다
0: 아, 예.
3: 이번에 이분도 36가 다 달아갔겠다
0: 예. 예,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거든요.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4: 거기에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예.

0: 아플 때도 있고 예. 비싼 등이 채워가지고 반드시 눕기에 힘들었습니다.
1: 아, 예.
0: 예, 내 경색 이런 진단도 받았는데 얼굴이 멘붕이 와가지고 예, 웃을 때도 당기고 삐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바늘로 찌르는 것은 예, 아팠다 말입니다.
1: 아, 예.
0: 그래서 반년 동안 예, 침도 맞고 첨약도 먹고 병원약도 많이 먹었는데 예, 치료가 어째 잘 아이 됐대다.
1: 네.
0: 그러다 선생님이 서장약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이 내 마음에 와서 이 닿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 두 달 후부터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얼굴이 당기우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 아프던 게 이 차츰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여덟 달 반 동안 이 저기 여덟 달 반 동안 약을 먹고서 이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 약을 예, 끊고 이 장량만 쓰고 있는데 예, 혈압사거리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예.
0: 예, 지금 예, 이 약을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던 증상도 나사지고 뒷담
1: 예.
0: 등이 개워서 예,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예,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1: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원래 또. 예.
0: 예. 네, 저 얼마 전에 예, 반에서 예, 건강검진 하라 해서 한 개의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 좋은 일이죠. 예.
0: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나는 그래서 예, 고혈압도 있고 중풍도 왔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남편과 같이 이 약을 먹으려고 예, 36각을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0: 예, 문의 하나 합시다. 예.
1: 예.
0: 예,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가 내가 예, 좋아진 것을 보고서 예, 그 친구는 예, 고혈압성 이렇게 심장병 이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이 약을 쓰면 어떻게 치료되겠는가고 예, 선생님하고 문의해달라 합니다.
1: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고혈압성 예.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0: 예.
1: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가슴이 두근닥거리고 예. 가슴 예. 통증이 가승해지고 또 이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0: 예.
1: 음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진다. 예. 예,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 가지고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그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지죠.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기 능이 저하되면서의 그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의 청결을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또 숨이 많이 참다의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는 데서 장약 심리방 치료 아주 잘 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의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의.
0: 예, 그 된다면 예.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우리 지금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 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주의하기는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폐색이나 협착이나 폐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 심장 근육에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예. 이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지자를 몇 개씩 넣는다거나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류려 중간이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따초를 하게 되죠. 예. 이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버리면 안 되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그 침투되어 있어가지고 섞어붙어 있어서 치과에서 칠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가지고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우리 이 장약에 보면은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해준다고 약통이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심근경색도 딱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이런 약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 아주 거신두가 있는 이야기죠.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이런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이런 병입니다. 예. 예, 심근경색은 협심증 발작이 몇 차례 일어나는 사이에 예,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것과 갑자기 이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 보면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작하기 전날에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죠. 예. 심근경색은 아주 급하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작하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예. 꼭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는 이런 약을 써주는 것이 예, 그 아주 그 사망에서 또 해탈될 수 있는 아, 이런 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정리왕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비가 없으면 무지개도 안 뜹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쏟아지는 빗줄기, 축축한 공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왜 하필 지금이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비가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는 걸 보면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모든 게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내리는 비가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무지개를 선물해 줄 거라는 그 믿음. 오늘은 그 무지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자, 오늘부터는 일찍 자서 건강을 챙겨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아서 핸드폰을 켰는데요. 네, 정신을 차려봤더니 새벽 1시 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정신은 말똥말똥해가지고 잠은 또 오지 않고, 그렇게 저는 밤을 새우면서 밤샘 후 다음날 안 피곤한 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일찍 자기에 실패했답니다. 일찍 자려고 생각할수록 더 잠이 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특히 잠이 들려고 핸드폰을 하면요, 핸드폰을 하면 할수록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다음에 일찍 자기 첫걸음은요, 핸드폰부터 내려놓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한 아나운서님. 이 날씨도 좋고 해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밖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밀크티를 사려고 가게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머리카락이 마구 흩날리고 걸쳐 입은 옷은 막 날리고 그랬습니다.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울을 봤더니 10분 전까지만 해도 예쁘고 단정하게 짐을 나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웬바람에 란타당한 사람이 서있더라고요. 밀크티 한 잔으로 겨우 정신을 부여잡았답니다. 이 날씨도 참 변덕스럽죠.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건데 바람 때문에 계획이 파괴가 됐네요. 그래도 밀크티로 기분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니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답니다. 낮에는 정말 물 한 입도 신경 써가면서 마셨고 오직 삶은 계란과 야채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었죠. 새벽 2시가 되도록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이라도 먹자 싶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라면은 끓여져 있고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 한 조각을 이미 다 먹어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눈물

눈물을 흘리며 레일은 꼭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 다짐했답니다. 다이어트의 진정한 적은 밤입니다. 밤중에도 밤에 먹는 야식이라고 하네요. 신기하게도 밤만 되면요,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야식은 먹고 싶을까요? 다음에는 꼭 이 적을 물리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물건을 여기다 뒀는데 뒤돌아보면 어? 어디 갔지? 하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 분명 머리끈을 밥상에 뒀던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사라졌습니다. 밥상 아래에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통 안까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찾다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 쉬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답니다. 글쎄 방금 전까지 사라졌던 머리끈이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 여기 있었는데 왜 내가 못 봤지? 라고 하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일 겪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우리랑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을 때는 안 보이더니 포기할 때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 있으시면요, 저희들한테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올게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이 어떻게 범죄 현장에 숨어드는지, 나아가서 범죄를 예측하는 데까지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학과 범죄수사, 언뜻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한데 많은 나라에서 과학수사대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수사대가 이 동원하는 과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같은 증거들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 속에는 수학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지문 감식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때 컴퓨터가 사용된다는 것쯤은 뭐 여러분들 아실 건데요. 그런데 이 방대한 지문 정보를 컴퓨터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이 쓰입니다. 지문뿐만 아니라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같은 보안 기술에도 통계학, 푸리에 이론, 웨이블리 이론 같은 수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한편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추리 과정은 본질적으로 논리적 사고에 기반합니다. 명탐정 셜록 홈스는 유명한 추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사실은 아무리 그럴듯하지 않더라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귀류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점은요, 코넨 도일 경우는 홈스가 수학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인물로 묘사하면서 정작 홈스의 가장 큰 적인 모리아티 교수는 수학자로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수학자가 범죄자가 되면 어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유명한 소설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과 범죄수사의 접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가 바로 외국의 드라마 넘버스입니다. 방영 전에는요, 단명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시즌이나 방출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수학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은 두 가지라고 하네요. 첫째는 정말로 수학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둘째는 드라마에 나오는 수학 공식들은 진짜 다 진짜인 겁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자면 놀랍게도 그 공식들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한 수학 공식입니다. 드라마 제작진이 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식을 검증했기 때문이죠. 물론 드라마가 드라마인 만큼 실제 수사에 적용되는 과정은 시간상 단순화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질문, 정말 수학으로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들은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사실 드라마의 첫 에피소드는 실제 경찰관이었던 범죄학자가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실제 사건 해결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학 기법은 조건부 확률, 그리고 통계학,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패턴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신고와 진짜 신고 속에서 범죄자의 실제 위치를 찾아내는데, 이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면 훨씬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모든 범죄가 수학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수학적 사고는 단서들을 논리적으로 모순을 찾아내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한 수학의 또 다른 얼굴들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무슨 핏방울이 떨어지고 혹시 있으십니까? 작은 불편함일 수도,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비가 고이야 땅이 촉촉해지고 구름이 걷혀야 햇살이 내리쬐듯 우리의 슬픔과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해진 내가 서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무지개가 보이지 않더라도 비는 반드시 그치고 언젠가는 빛나는 7가지 색깔의 다리가 여러분 앞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리는 비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겠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

0: 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영기씨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는 무엇인가 하면 그 부강주사료법입니다. 이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음으로 해서 예, 치료가 어려운 이난병, 난치병에 예, 많은 그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사실 뭐 우리나라에나 외국이나 병원이 많고 많아도 현대병원의 이 독특한 치료로 해서 예, 환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강주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어떤 약물을 주사기에 넣고 근육에 주사하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여종의 약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물은 매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질병에 따라 예, 그 조절해서 예, 증가도 하고 감소도 하면서 그 주사 즉석에 배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퇴화되고 노화된 세포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포재생료법. 예, 이 치료 방법은 우선 여러 가지 질병에 예, 모두 적용이 되지만 가장 파악 있는 치료가 바로 허리 질환입니다. 제일 흔한 척추관 협착증 또는 추간판 탈출 등등 허리 질환. 예, 이 치료법에 지금 그 현대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경제가 어려운 분들한테 적어나마 도움을 주고자 무료 활동을 진행합니다. 무료 치료,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병을 다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병원에서도 예, 무료로 한다는 것은 경제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가장 파악 있는 허리 질환만 우대 활동에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합니다.
0: 네.
1: 예, 무료 치료는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인가? 3년 내에 재발하거나 또 증상이 있으면 다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3년에 재발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 예, 혹시 어떤 분들이 또 생활관리 잘못하거나 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내에 다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명백

0: 특히 말씀드릴 것은 치료할 때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검사 무엇인가? 예,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혈당 검사, 심전도 이 네 가지는 135원이고 그 외에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MRI나 CT, 예, 엑스레이 이런 검사가 필요할 때에도 역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러나 치료 비용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2: 네, 저는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이 허리 요추관 탈출해가지고 3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네, 3번 치료받은 결과 지금 완전히 다 났습니다.
0: 네.
2: 예, 원래는 이게 여드는 나도 이게 오란데 돼가지고 예, 잘 안 낫고 약도 많이 썼는데도 예, 안 낫고 그러나 그랬는데 이거는 3번까지 치료로 받고 완전히 다 났습니다.
0: 어, 예.
2: 예, 여드는 뭐 전번에 다시가 허였다. 저는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0: 어, 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시름 나올 수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그때도 해서도 저기 냄비로 저기 뭐인지 그때 치료할 때 냄비로
0: 첫 번 치료만 그때는 면비로 해드렸죠.
2: 예. 첫 번 치료는 다음번 그때 했습니다.
0: 예.
2: 문제는 지금 병이 다 나섰을까 지금 나는 예, 아무 뭐
0: 더 갈 필요는 없죠. 예.
2: 돈도 적게 팔고 지금 완전 지금 뭐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여간에는 지금 예.
0: 네.
2: 활동하고 있는 그렇고 그런데 내 지금 우리 조카가 지금 안쪽에서 예, 저 어저께 왔습니다. 내가 그래 이야기하고 가 왔는데 가서 예,
0: 예.
2: 거리가 어떻게 해서 예, 그 척추 협상증이라고 그래.
0: 어.
2: 예, 아가 이제
0: 몇 살입니까?
2: 이제 어두는 만 8살이지 그렇습니다.
0: 예.
2: 그런 게 지금 예, 허리에서 젊은 아기 지금 걸려 많이 고생합니다.
0: 네.
2: 처음부터 그랬다 가서 그래서 내 야 이게 이 좋은 치료 지금 멘들도 해주셨다. 예?
0: 그렇죠. 예.
2: 예, 이런 기회 빨리 와서 또 치료도 받아보라고 이러면 완전 나는 완전히 오란데 이제 나도 완전히 다 나갔는데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내일 나 가려고 예약 가려고 그랬습니다.
0: 예. 예. 2620에다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네, 네, 한 가지 문의합시다. 저는 이 차나 더부나 이 과민실 체질에 덥지는 않는데 찡찡 소리 난다 이런 것도 치료해 줍니까? 지인이 어제부터 얘 치반을 까놨고서 막 쏙쏙 이런 게 반을 찌르는 것 같은 게 아파서 정말 지네 견디기 바빴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온몸이 추워나고 찌르는 네. 같이 아프고 예.
3: 근데 이 신다리 아래 그렇고 몸은 이러분데
0: 예 허벅지 아래
3: 예.
0: 허리는 이렇고 예?
3: 예 이렇습니다
0: 예.
3: 진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0: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다면 일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3: 예 진정제를 먹어도 아이 되지 무조건 먹어도 아이 되지
0: 예.
3: 나갔게 해도 아이 되고
0: 예 저 우는 열이 나거나 그렇진 않고
3: 아 열이 나 안 나
0: 열 안 나고 아래만
3: 예,
0: 차고
3: 차고 그렇단
0: 예,
3: 말입니다.
0: 예. 글쎄요 거기 검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이 하체의 말초 부위가 예. 좀 더한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할 때는 아마도 예, 예 중시해서 검사부터 하고 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좋겠습니다.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드리고 가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0: 이원강님께서 약을 열흘 숨어서 약을 다 썼습니다.
1: 예.
0: 약을 다 효과 빨리 이렇게 효과 좋았어요. 지금은 저리지도 않고 걸자면이 원하는 걸자면 불편할까나 고민도 하고 신경질이 막 나서 영 애나 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없단다. 어떤 기분도 지금 좋아진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무튼 효과는 있지만 효과는 좋지만 해도 좀 더 보이려고 더 목요일쯤 예약을 하겠답니다.
1: 예. 그거는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예, 더와 치료 받으라 하면 받으시고, 예,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 하면, 예, 또 시름 놓고,
0: 예, 목요일날 가보고서 예, 치료를 하, 예, 그러면 알지 뭐.
1: 예, 근데, 예. 5일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 1일부터 그럼, 3일까지 휴식입니다.
0: 아, 그럼 어느 때인가?
1: 1일부터 3일까지 휴식이고, 그, 예, 그 위에는 다 됩니다.
0: 예, 4일부터.
1: 네.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 우리, 저, 김지현, 조카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다가, 온종일 일할 서구는 시간 많고, 다, 그, 걸린, 서서, 다 앉아있는 시간 없을 거예요. 다리가 요, 전개마디인데, 딱 본 밑이가, 전개마디, 둘로 잠깐 오후에서 밑이가 그 무시했더니 이게 통증이 심해서 염증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지금.
1: 예. 뭐 어디가나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3: 검사, 한국에서 무슨 검사했다는 게 계속 아파서 일하고 휴식 하라더라.
1: 예. 진단도 없이 계속 그렇게 치료받습니까?
3: 예. 휴식 하라더라.
1: 예.
3: 이사들이.
1: 예. 아무래도 우선은 휴식하는 게 맞고 왜 그런가 하는 거는 정확히 검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1: 네. 예, 현대병원에 네. 예, 2652
3: 네, 네. 예, 소개한 게 그래. 네. 이 현대병원이 그 이 리과대 선생님이가 이게 좀 통증이고 이게 이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 퇴행성이나 이런 거 잘하니까 증상 물어보니까 증상한 게 무슨 그것이 무슨 부러져나고 그렇게 그래서 아프다면 서서 걸기 바쁘다들 다 걸기 바쁘다들 그러니까는 그래서 한 20m 걸쳐도 뭐 아마 몇 분 가는 것 같아요.
1: 몇 분씩 쉬고 걸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3: 예, 예. 그러니까는 천 개도 못 올라간다만 그렇지.
1: 글쎄 그렇게 걷기 어려운 게 무릎 관절 때문일 예. 수도 있고 허리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3: 예.
1: 예,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는 상세한 검사를 받고 예, 아. 예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예. 예, 왜 그런지 하는 걸 알고 치료해야 됩니다. 예, 2652120에 먼저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막내 언니 자수가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막 두드러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맞아서 야, 이렇게 좋은 두살 내 처음 봤다니 제가 다
1: 네.
4: 바라도 뭐 눈썹이 어느까지 이렇게 사흘이 남다. 그래, 이제 뭐 며칠 후에 또 저기나 한 분이 또 이렇게 뭐니까 이미 맞던 분이 야수이래 나는데 3일날에 가서 문을 닫고 4일부터 문이 연가
1: 예, 1일부터 3일까지 휴식입니다.
4: 그날에 세 사람 또 대로 그거 보고서 그 사람 보고서 입으로 전화제 그 뭐니까 입부강수사료법이
1: 예.
4: 그래 같이 가겠단다. 4일날에 이렇게 세 친구를 또 대로 가겠단다.
1: 예, 이런 허리 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4: 다
1: 많습니다.
4: 허리 질환이다. 다 허리 질환.
1: 그렇죠. 예, 예. 지금 무료 활동 그냥 하고 있습니다.
4: 예, 그래 말이야. 이럴 때 언니 도수가 무료
1: 그렇죠.
4: 활동할 때
1: 예.
4: 예,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저 뭡니까?
1: 네.
5: 언제까지 봅니까? 내일이 가면 안 됩니까?
1: 아, 내일 됩니다. 저 5일절 기간은 1일부터 3일. 예.
5: 예.
1: 전국이 다 그 5일 휴식 있지 않습니까? 예.
5: 예,
1: 예. 그런데 현대병원은 1일부터 3일까지 휴식입니다.
5: 근데 오늘 전화를 2651
1: 예.
5: 20에다 전화를

0: 그 어제 전화가 아예 들어갑니다.
1: 어, 받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좀 전화 끊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다시 또 시도해 보세요.
0: 예, 그러면 지금 쳐야 됩니까? 내일 쳐야 됩니까?
1: 아, 내일도 되고 지금도 됩니다. 아무래도 아, 예. 예, 남들이 많이 칠 때 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어디가 불편해요, 그럽니까?
0: 허리가 지금 끊어지는 것은.
1: 어, 끊어지는 것처럼. 어,
0: 예, 예.
1: 그,
0: 아파서
1: 요즘?
0: 못 자고.
1: 요즘 그렇습니까? 이런 지 오래됐습니까?
0: 이게 뭐 갑작스레 이래되는데 걷지도 잘 못하고 누워서 잠도 못 잡니다.
1: 어.
0: 그래서 앉아서 이래 있는데 앉아도 시원 찮습니다.
1: 어.
0: 잠을 누웠다 못 일어나서 눈이 맞다는 뭐 한쪽 말로 욕후 하겠습니다. 바지에도
1: 어.
0: 오줌을 싸겠습니다.
1: 어.
0: 못 일어납니다.
1: 예, 이러도 나기 그, 어렵고, 예.
0: 예, 그래서 지내 바빠서,
1: 예.
0: 지금 말을 들으니까 저 현대병원에서 뭐
1: 지금 그 무료 치료 해드립니다. 예, 무료
0: 예,
1: 치료.
0: 예.
1: 근데 어쨌든 검사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0: 예, 예, 알만 합니다.
1: 예.
0: 그거는 예 다.
1: 예, 검사를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
0: 예, 지금 전화해도 됩니까?
1: 예. 한 번 안 되면 좀 여러 번 예 수차 해보세요. 지금 전화 거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열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4: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은 5일절 기간에 1일부터 즉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휴식입니다. 예, 그 외 시간은 모두 예, 제대로 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을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혹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예, 어떨 때는 받지 않는다에 전화 통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연길시내 계신 분들은 직접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시내 공로버스 많은데 3선도 11선 22, 29, 38, 47선 예, 공로버스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리면 예, 조금 북쪽으로 해서 현대병원 간판이 예, 눈에 띄게 예, 환하게 알립니다. 예, 한번 예, 직접 차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날씨도 춥지 않고 지금 한창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계절에 예, 한번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현대병원 허리질환에 대해서 무료치료는 지금도 계속 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계속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예, 잘 이용해서 예, 연락전화는 265-2120입니다. 265-2120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무료치료라 해서 돈 1전도 안 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검사비는 받습니다. 혹시 돈 받지 않는다 하던 게 왜 검사비는 받는가에 이런 분들은 예, 아무래도 사설입니다. 예. 기본검사로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당검사, 심전도 예, 이 예,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은 135원입니다. 예, 그 외에 이 허리 질환은 뼈에 한해서는 엑스레이로서 예, 골절 증식이 있을 때에는 검사 가능하지만 혹시 추간판 탈출이거나 인대 두꺼워지거나 예, 예, 기타 문제는 아마 또 MRI, CT 같은 검사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의 비용은 좀 예,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5: 예, 그러니까 우리 고모의 어서는 80이 넘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고 지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연고상한다 말입니다. 괜히 그 이렇게 어떨 때는 밤에 화장실 할 때는 손이 없어서 있을까 막 개가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1: 예.
5: 네,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딱 허리 아파서 제가 검사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병원 찾아뵙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그냥 막 제대로 감염된다 될 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네, 265-2120에다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5: 다리랑 어깨가 찍었는데
1: 아, 예, 현대병원에는 다 검사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다른 병원에 검사한 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허리 질환에 관해서 지금 또 무료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이번 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허리
1: 먹었어요.
5: 예, 예, 예. 거기다 연기하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혹시 그 어떤 분들은 지금 알았으면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혈이 부족한 예, 기혈 부족을 가리킵니다. 중의학적으로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그 벌써 보기만 해도 얼굴색이 어둡고 윤기 없고 예, 또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 예, 이런 분들 예, 기력을 돕고 혈을 돕는 중약 그 보조 치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누구나 다 또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림상에서 보면 한 10명 중 예, 1명 정도 예, 복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 이런 보충이 없이 이 부강주사만 치료한다면 즉 말해서 아무리 좋은 치료라 해도 기초가 예, 건강 기초가 너무 좋지 않으면 또 기대할 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예, 또 약물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 정사진을 그리고 실무적으로 착실하게 일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0: 습근병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차담에서 했던 중요한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5.1 연휴 기간 각지 관광지에서 서비스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0: 5.1 연휴 기간 각지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1: 도쿄 재판 80주년을 맞이해 국제인사들이 일본의 도쿄 재판 부정 행각을 규탄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노동은 인류 사회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근면한 노동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노동에 의한 창조를 높이 찬양하고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일선 노동자들을 관심하고 사랑해왔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일하며 작업에 충실하고 헌신하며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새 로정에서 끊임없이 노동으로 새 영광을 써내려가도록 격려했습니다. 5.1 연휴 기간 대국 공정마다 새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서에서 병류군화 항운중추공사가 유수시험 단계 진입하면서 통항 조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운남의 전중인수공사 해동터널이 굴착 작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건설자 3만여 명이 매일 인수공사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전중인수공사 대리구간 고급공정사 리휘는 동료들과 함께 정밀함을 추구하고 엄격함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 구간의 간선수로 건설과 도관 설치를 잠겁게 진행하며 책임감과 장인정신으로 신실의 수리공사를 위해 기력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교통중추와 관광지도 력의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복근성 영덕시 순영현 하당향의 난봉교는 관객들로 붐볐습니다. 이들은 찰떡을 치고 오금도 특색민속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한대를 보냈습니다. 하당향 간부 최설은 문화관광봉사 일선에서 분주히 돌아치면서 연휴 기간 향촌 관광에 질서 있는 운행을 확보했습니다. 최설은은 향에서 문화관광 발전과 친환경 출행의 추세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저장 충전소를 설치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순조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관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분투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 분발 정진하는 중국의 장엄한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다양한 장소에서 노동을 찬양하면서 노력모범 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에 열린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 노력모범 선진열군 표창대회에서 총서기는 노동계급과 광범위한 노동대중들이 장기적인 분투 과정에서 형성한 노력모범정신, 노동정신, 장인정신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생동한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대중의 복지를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나 기층일선 노동자들을 찾아 생활 상황을 요해하고 그들의 기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13년 음력설을 앞두고 총서기는 북경 지하철 8호선 시공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유문했습니다. 당시 측량원이었던 리유천은 현재 중국 철도 14국 북경 당산 도시철도 프로젝트 측량 주관으로 승진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경을 떠올리면서 리우천은 2013년에 총서기가 공사장의 기숙사를 찾아 고향이 어딘지를 묻고 또 수입과 생활보장 등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고급 측량 공증서와 1급 등록 건축사 증서를 따낸 리우천은 굴착기의 눈에 되어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조국 건설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자진

질이 높은 노동 대군을 건설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종석이는 하남 락양 베어링 그룹 주식요한 회사를 고찰하면서 현대 제조업은 과학 기술을 떠날 수 없다며 기술 공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자주 혁신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정신을 발행하고 기업 발전에서 분발 정진하며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종업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남 락양 베어링 그룹 풍력 발전 기어박스 베어링 지능 공장 고급 공정사 양보구는 종석이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과 5세대 통신 공업 사물 인터넷 기술의 자간에 지능 생산 라인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0: 노령 모범과 선진 육군은 인민의 모범이고 국가의 기둥입니다. 대국 종기로 중국의 푸른 꿈을 단조해야 합니다. 중국 제2 중형 기계 그룹 덕양 만항 모형 단조 유한 책임 회사 8만 톤 모형 단조 프레스반 대반장 염리민은 한창 팀원들과 함께 혁신 기술 공략과 기능 전승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염리민은 제조 강국, 우주 강국 건설의 재반 국면에 착안해 긴박감을 안고 노력 모범과 장인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하려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조이는 난제를 공략하고 더 많은 대국 중기를 안정적으로 단조해낼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을 통해 대업을 이루게야 합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관건적 시기에 억만 노동자들은 마음과 힘을 응집하고 작실하고 실속있게 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고 노동으로 웅대한 비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기초연구 강화차담에서 한 습금평 총석의 종료 연설이 과학기술계, 교육계, 산업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두는 종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계속 분발 정진하여 부단히 공을 세우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금명 종석에는 기초연구 강화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국가과학연구기구와 고수준 연구형 대학교 등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신용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범하며 기업 주도의 산업, 대학, 연구기구 간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응용학과와 기초학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석의 종료 연설은 모두가 사명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으며 과학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강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소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방충은 종석의 연설은 시야가 넓고 사상이 심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초연구를 국가전략대국의 높이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힘과 더 실속 있는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제기해 저는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종석이는 연설에서 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특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기초연구는 이미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혁신이 더 큰 추진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학기술대학 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상징은 종석이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을 세 차례 방문해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고 표했습니다. 바로 정성을 다해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략 혁신에 집중하며 기초적, 전략적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종석의 기초연구 관련 연설은 기초연구의 과학기술 연구 사업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종석의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토득하고 종석의 요구에 따라 10년을 들여 칼을 가는 인내심으로 난제를 공략해 무에서 유로의 독창적 혁신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관건적 공략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전례 없는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국제 경쟁 심화 등 다중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융합하고 기초연구 국제 교류 협력을 심화하며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생명 건강 등 중대 과학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관리에 적극 참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에 모두는 종석의 종료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해 우리나라 독창적 혁신 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원장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0: 황산문은 향후 중국농업과학원은 이번 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하여 작물과학, 축산수의 등 7개 중국농업과학원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학제간 교차, 공동연구 돌파에 조직화된 기초연구 모델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농업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에 더 견고한 기초이론 지원과 보다 효율적인 기술 원천 공급을 제공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한편 국내외 수십 개 최고 과학연구단의 과학자들과 손잡고 작물 유전자 자원 계획을 발개하여 인류 문명과 지속하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중국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요한회사 당조석의사 이사장인 추레는 우리는 기초연구의 출제자가 되어 신흥에너지체계 건설의 혁신실천에서 과학문제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기초연구의 답변자가 되어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과 심층 융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의 채점자가 되어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산업화의 접목과 융합을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 이동통신그룹 요한회사 총공정사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왕효우는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우리는 시급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종석의 지시정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시장 지향적 응용성 기초 연구를 절실히 강화하고 응용 수요를 핵심 출발점으로 삼으며 교차 융합과 학과 간 혁신을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산업, 대학교, 연구기관 간 협력을 핵심 지탱력으로 키워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1: 기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산서 대동 운강석굴에서 각지 관객들은 중후한 석각 보물 속에서 문화융합과 문명융합의 웅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관객 대녀사는 웅위한 운강석굴에 매료되고 옛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한다며 총체적으로 체험감이 량호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석굴 관광지는 개방 시간을 4시간 반 연장하고 무료 주차자리 8천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운강연구원 문화관광융합발전센터 부주임 하려구는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유람 코스를 최적화하며 봉사 당직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관광객 유동 압력을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밤장막이 드리운 가운데 안위성 황산 당모 관광지는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멋진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각이한 형태를 다룬 휘주 어등 대를 순회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관객 방면은 점 황산 당모에 와서 어와 어등 공연 휘파 건축을 관람했다며 아주 충격적이고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모 관광지 직원 서강은 연휴 기간 관광지는 연회 행사를 알심드려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입장권 특혜 등 조치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강은 연회와 옛마을 관광, 향촌 소비 등 심층 융합을 추진해 문화 관광 열기를 농민들의 소득 증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힘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5.1 연휴 기간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소비 신업태 신장면을 구축하고 해민 보조금을 내놓는 등 다각적으로 힘을 모아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6년 강소 신소비 가정가구 축제가 현재 강소성 각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가가 발표한 1급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신구 교체 보조금을 기반으로 강소성은 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에 대한 성급 보조금을 추가했습니다. 강소성 가정용 전기기기협회 서홍 전임 부회장은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이 성급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13개 도시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사는 국가 보조금, 기업 할인, 브랜드 할인 등 다중 혜택을 함께 적용해 강소성 전역에서 전여 차례 해민 행사를 펼쳐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절 연휴와 봄 방학이 겹치면서 소비 수요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절강성 가흥의 한 가

0: 가전 매장에서 소비자 조여사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골랐습니다. 세탁기의 종가는 4,500원이었으나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아 3,800여 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기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흥시 남오카도에서 발행한 행복한 생활, 즐거운 쇼핑 시즌 소비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사는 마침 가도 보조금이 있어 두 개를 합쳐 천여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오카도 경제발전판공실 직원 심자오 씨는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도에서 네 차례 걸쳐 350만 원 상당의 소비권을 발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전제품 구매 외에도 소비권은 애식, 숙박, 슈퍼마켓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흥룡강성은 5천만 원 상당의 문화관광 소비권을 발행하고 100갈래 정품 관광코스, 100차례 특색 행사, 100가지 해민 정책을 통합 추진하여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 옷 사기, 수공예 체험, 느린 생활 즐기기라는 다원화 소비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할빈 시민 류녀사는 원래는 봄옷 한 벌 사기 위해서 찾았는데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완성품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하루였다며 아이들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 제139회 광주교육회 3차 전시가 5월 3일,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생활을 주제로 중국 전통 요소가 담긴 이류와 가정용 섬유 제품 등이 해외 구매상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광주교육회 3차 전시의 이류 부스 앞에서 처음 광주교육회를 찾은 브라질 상인 리디시아는 전통 문양이 들어간 중식 의상을 직접 입어보며 핏과 소재를 자세히 느껴봤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 디자인이 융합된 스타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전시 참가 업체 관계자 량직원은 갈수록 더 많은 외국 고객들이 이런 중국 요소를 선호해 주문량이 적어도 20% 내지 30%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제품 혁신으로부터 글로벌 시장 수요까지 문화적 정체성에서 경제무역 상생에 이르기까지 중국 요소를 포함한 상품은 광주교육회를 통해 문화 전파와 글로벌 상업 기회를 연결시켰습니다. 해외 시장의 활발한 수요는 광주교육회 전시관 밖의 무역업체도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시는 광주교육회 개최지로서의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정밀 수급 연결 활동을 정상화하고 더 많은 무역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광주시 해주구 과학기술공상정보국 총경제사 사구는 고효율적이고 정밀한 연결과 일대일로 연결은 구매상들의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한면으로는 중대형 상권 상인들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더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5월 3일 국동국제군사법정이 재판 개시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쿄 재판으로 불리는 이 국제대재판은 근 2년 7개월에 걸쳐 법에 따라 일본 각급 전범에 대한 기소 심리를 진행했으며 세계 반파쇼 전쟁의 승리 성과를 법률 형식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함강근, 정금아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2개 아프리카 수교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에 대해 일방적 또는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한 첫 주요 경제체로 됐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아프리카연맹위원회 요스포 주석은 중요하고 적시적이며 형제애가 넘치는 처사라고 찬사했습니다. 네,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지정학적 정세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로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며 중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현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아프리카는 상품 판로가 오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출 통로가 막히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으며 기반시설 고리가 박약한 문제가 겹치면서 아프리카에 많은 양질 특색 상품들이 국제 경제 순환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또한 아프리카는 국제 분업에서 장기적으로 원자재 공급자 위치에 머물러 경제 구조가 단순하고 취약하여 산업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방 국가는 관세를 압박 도구로 삼아 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고 지역 충돌의 파급 효과도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자주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국 산업 사슬을 확장하며 수출 규모를 늘리고 애국 투자를 유지하여 경제 활력을 진작시킬 수 있기를 절실히 희망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최종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심, 실속, 친밀, 성실의 대아프리카 정책 이념과 올바른 의리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감면 정책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에서 확정한 각종 실무 협력 조치와 심도 있게 연계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특색 상품이 초대형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략적 인설로 삼아 아프리카 현지 가공업과 물류 냉동 저장 사슬, 관련 기반 시설의 협동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시장 진입 기회를 아프리카 산업화 과정의 내생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무관세는 또한 중국과 아프리카 간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녹색 산업, 지속 가능 발전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현대화 진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너트 등 경제 작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중국으로 향발했습니다. 이는 현지 농가의 수입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 콜드체인 산업의 협동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꽃뜨디 바르에서는 중국 기업이 건설한 현대적 코코아 가공 공장이 가동되며 현재에서 장기적으로 1차 원자재만 수출하던 역사를 끝냈고 농민들이 심층 가공에 참여해 부가가치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관세는 무역 번영의 급물세, 산업 투자의 추진기, 위기 극복의 단비, 중국 아프리카 진선의 연결다리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 양질 특색 상품이 중국 가정에 보급되면서 중국과 아프리카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대하 아프리카 중국 연구센터 데이비드 모냐의 소장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 창의를 관철하고 남남 협력을 지지하는 실무적 조치로 아프리카의 대중국 수출 규모 확대는 물론 수출 구조를 추적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 아프리카 경제 전환과 산업화 진척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쌍방 자원을 넘어
중국의 대아프리카

0: 관세 조치는 보다 심원한 글로벌 경제적 의의를 지닙니다. 이는 글로벌 발전의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 동력인 글로벌 난방의 발전 예비를 활성화했습니다. 네, 올해 2월에 개최된 제39회 아프리카 연맹 정상회의에서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모든 발달국과 경제력이 비교적 강한 국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독립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처럼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일부 강대국이 무역 장벽을 부단히 세우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의 시장을 전면 개방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다고 비유했습니다. 네, 무관세는 신시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빛나는 명함입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수교 70주년이라는 새로운 기점에서 쌍방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아프리카 협력을 더 높은 수준, 더 깊은 차원, 더 넓은 분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난방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현대화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관세 열세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 구도를 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정금아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족 시간에는 아랍연합투쟁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다자주의 횃불로 인류의 앞길을 박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오젠다 대화회에서 한 특별 축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제정하고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국제법과 국제규칙이 없다면 세계는 결국 약육강식이라는 정글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고부동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다각기구는 다각주의를 실천하는 플랫폼이자 다각주의를 수호하는 기본틀로서 우리는 그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종 제도와 규칙을 통해 각국의 관계를 조율하고 규범화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팔뚝이 굵고 주먹이 센 자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각주의를 빌미로 일방주의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규칙이 일단 정해지면 모두가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선택적 다각주의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돌과 대항이 아닌 협상과 협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각국이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 면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협력의 동력이 되어야지 대립이나 대항의 비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견 상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오늘의 세계가 냉전이나 열전, 무역전이나 과학기술전과 같은 대립과 대항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각국의 리익에 손해를 끼치고 인민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적 사고 방식과 제로섬 게임과 같은 낡은 리념을 버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며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호혜상생의 협력권을 엄격히 지키고 1인 위하, 리기주의 등 편협한 정책을 반대하며 발전 우위를 독점하는 일면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각국의 평등한 발전 고대를 보장하며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공격하며 결사적으로 싸우는 격투전이 아니라 서로 비기고 따라잡고 추월하며 함께 진보하는 육상경기와 같은 공평과 공정에 기반한 경쟁을 권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닌 시대와의 병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혁의 국면에 직면한 현실에는 대발전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다각주의는 수정혁신을 견지하면서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각주의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세계 구도의 변화에 입각하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수요에 착안하며 광범위하게 협상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한 데 기초해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발휘시켜 인류 위생건강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금융통화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며 발전도상국의 발전권익과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파리 협약을 이행하고 친환경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계속해 발전을 우선시하며 유엔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고 각국 특히는 발전도상국이 글로벌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버들. 중국 인민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분투를 거쳐 이제 곧 조여사

회 전면 실현의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추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적극 구축하며 가국과 함께 장기적으로 평화롭고 보편적으로 안전하고 공동 번영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 국제적인 방역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해협력기구 록셋과 지속가능 발전론단에 보낸 습근평 주석의 축하편지가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교류와 참조를 심화하고 독색과 지속가능 발전 영역의 실무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습근평 주석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고해냈으며 글로벌 생태문명 건설을 공동 도모하고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중국 방안과 상해협력 방안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부비서장 소엘칸은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의 인도하에 중국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총체적 예비를 한층 더 좌리하는 한편 지속가능 발전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급해 글로벌 발전에 더 많은 실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 대통령 특별대표 바크트 토로바예프는 최근 연간 록셋 발전 분야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이룩한 중국은 글로벌 록셋 전환의 중요한 선도자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후세의 발전 사이의 심층 논리를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경제성장과 록셋환경보호, 기술혁신과 자연자원관리 등 면에서 절강성 이룩한 성과가 바로 성공적 사례입니다. 라오스 국가텔레비전 방송국 국장 수파송 시라페는 록셋지속가능 발전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과를 깊이 리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중국의 경험은 배우고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걸음에 수파송 실업회는 절강성 영파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록셋 발전을 위한 중국의 생생한 실천 과정은 수파송 실업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중국 주재 미얀마 대사 주어먼니는 최근 연간 크게 개선된 공기질과 수질 그리고 끊임없이 확대된 삼림 면적 등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록수 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원견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미얀마는 자연 환경 보호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분평 주석의 주가변제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실무협력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부총리 그리고량은 글로벌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생태문명 리념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에서 공존하려면 책임을 공동 짊어져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상해협력기구 기틀 내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토양 퇴화에 대한 관리와 사막화 퇴치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조제 쿠웨이트 대사 나짐은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환경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한 중국의 염원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깊이 중시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최근 연간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조제 아제르바이잔 대사 부니아드 후세노프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글로벌 녹색 발전, 환경보호, 그리고 기후협력을 위한 중국의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기틀 안에서 녹색 에너지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각 측과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분야의 지속 가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모식의 전환을 실현하도록 각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자 환경부 대신 은솔레는 본기 론단은 각 측이 녹색 발전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금융면에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사이 협력을 깊이 중시하는 캄보자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이 경제 발전의 활력과 근성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오스 농림부 부부장 잔타쿤 브라파는 중요한 협력과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 본기론단은 각 측이 지혜를 응집하고 녹색 발전 경도를 함께 논의하며 상해협력기구 회원국들이 녹색과 지속 가능 발전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오스는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녹색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조제 몽골국 대사관 비서 바테르는 습근평 주석의 축하 편지는 녹색 발전과 상해협력기구 내부의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성을 각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상해협력 대가족 성원들이 대화와 교류, 행동을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지속 가능 발전 문제 국제기구 연락 특별대표 보리스 틴토프는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리념과 글로벌 발전 창의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속 가능한 전진, 지속 가능 발전 면에서 상해협력기구가 인솔 역할을 발휘하고 시범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글로벌 선행자 중 하나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 환경조정부 국무장관 셰즐라 하달은 예전의 기후행동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과 경제진보는 상부상조하며 무작위의 대가가 녹색 전환의 원가보다 훨씬 높다.

말했습니다. 세즐라 할랄 국무장관은 녹색 지속가능 발전 면에서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리념은 오늘날 글로벌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선도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상해 주재 우즈베키스탄 총경사 이스마일로프는 녹색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기여를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생계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중국의 발전 방식 전환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디브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부 국무장관 무함마드 바이즈는 몰디브는 습근평 주석이 축하 편지에서 강조한 정책 간 접목, 경험 교류, 프로젝트 협력을 깊이 중시하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적시적이라고 표했습니다. 각 측은 능력 건설과 지식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따른 해결책을 지지함으로써 글로벌과 지역 협력 기제가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몰디브는 중국과 기타 동반자들과 함께 녹색 지속 가능의 행정 발전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연합주장국의 탈퇴와 그에 따른 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랍연합주장국이 5월 1일부터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의 제3대 산유국인 아랍연합주장국의 탈퇴는 배당 규제를 돌파하고 증산을 실현할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이견 상의가 커지고 각축이 격화하는 정치적 원인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의 현실적 자극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랍연합주장국의 이번 조치가 이미 복잡하고 불안정한 중동 지연 구도에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세계 석유 가격에 가져다주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 리사회 전문가 윌리엄 웨클슬러는 아랍연합 주장국을 두고 숙의한 지 오래다고 형용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 정부는 4월 28일 석유수출국 기구와 석유수출국 기구 플러스 협의체에서 탈퇴한 것은 자국의 석유 생산 정책 그리고 현재와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진행한 후 내린 결정이며 이는 국가 리익에 기반하고 국제시장의 절박한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연합주장국 에너지부 장관 수헬 마즈루이는 그 어떤 기구가 아랍연합주장국의 원유 생산량을 결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단독 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을 통해 아랍연합주장국은 석유수출국 기구에 배당 규제 속박을 벗어나 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언론은 석유수출국 기구의 배당 규제 때문에 아랍연합주장국의 일일 원유 산량이 340만 배럴에 그쳤지만 탈퇴 후 일일 원유 산량이 50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면 이란 정세는 석유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아랍연합주장국을 떠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지속적으로 막히고 해만 국가의 에너지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랍연합주장국 동부에 위치한 푸차일라 항의 해운은 봉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랍연합주장국은 특유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원유 산량을 유연하게 조정

전시 실리를 책임졌습니다. 노르웨이 류츠더 에너지 회사 분석가 호르헤 레오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최고봉에 접근함에 따라 아랍연합 주장국의 에너지 전략 사고가 전환하고 있으며 더 이상 배당 규제 하에서 피동적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비교적 높은 유가의 의존에 재정을 지탱하는 산유국과는 달리 아랍연합 주장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기 전에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현찰화해 자체의 경제 전환에 활용하고 또 경제 다원화 전략을 다그치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차일라항으로 통하는 수송관의 수송 능력이 제한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태세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아랍연합 주장국의 탈퇴는 단시일 내에 국제 유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랍연합 주장국의 원유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유가에 대해 어느 정도 하행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의 조정력이 약화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파동이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 주장국의 탈퇴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신문은 기사에서 이는 상업적 결정이자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해만 지역의 2대 강국으로 불리웠습니다.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영향력을 둘러싼 각축을 펼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예멘 사태, 수단 충돌, 대이란 정책과 대이스라엘 관계 등 지역 문제에서 아랍연합 주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이견 상의가 나타났으며 에너지 정책, 외자 유치, 고급 인재 유치 등 면에서 암암리에 경쟁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예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연합 주장국이 지원하는 예멘 남부 과도위원회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예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 상의가 마쿠에서 무대 위로 번져졌습니다. 올 2월 말 이래 이란 전쟁 사태는 양국의 이견 상의를 더욱 격화시켰으며 아랍연합 주장국의 불만 정서는 지역 기타 나라와 다각기제에 파급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는 이란의 반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중 아랍연합 주장국이 가장 심각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은 해만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 태도에서 신중성을 기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린국과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 등 지역 다각기구가 이란에 대해 너무 연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그 어떤 특정 산유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냉각하는 것이 탈퇴의 원인 중 하나이다고 풀이했습니다. 가디언신문은 이란과 미국 간 전쟁에서 아랍연합 주장국이 지역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 통합을 유지하려는 석유 수출국의 의지를 약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랍연합 주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후 일부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해만 국가 간 협력 관계를 부정하면서 아랍연합 주장국이 해만 아랍국가 협력위원회와 아랍국가연맹 등 지역 기제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지는 아랍국가연맹에서 아랍연합 주장국이 역할 조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0: 배제할 수 없으며 관련 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참여도를 약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랍연합수장국의 이번 탈퇴는 일부 해만 국가 내부의 정책 분기와 리익 갈등을 폭로했지만 상호관계가 완전히 파렬로 치닫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해만 가국은 안정한 환경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 경쟁과 영향력 각축이 존재하지만 조절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대세 흐름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한 날 아랍연합 수장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 압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에 참석하고 회원국의 안전은 분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핵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연합 수장국은 계속 노력을 경조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수단 경제학자 무함마드 누르헤딘 하심은 아랍연합 수장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본질적으로 말해 아랍연합 수장국 정책의 자주성이 끊임없이 증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와 완전히 대립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비록 상호 경쟁이 존재하지만 상호 관계는 여전히 공동의 경제 요구와 안보 리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디크리트 대학 주마 무함마드 교수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주마는 아랍연합수장국의 탈퇴는 자신의 국가 리익을 수호하는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한 것이며 인원 왕래가 밀접하고 경제 무역이 심층융합하고 안전 리익 등 면에서 동고동락하는 전반 구도를 개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씨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0: 안녕하십니까. 전통의학과 건강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간 6시 2분인데요. 선생님 모시고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감로장약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관리와 감로장약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에는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의학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론 체계하고 풍부한 림상 실천 경험이 있는 이런 의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학이 문화적 함의하고 특이한 치료 효과는 예, 지금 만성병 시대의 날이 갈수록 우리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효과라 할 때에는 만성병하고 인암병 치료에서 예, 현대 의학이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이런 독창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시 덕길 장약방은 연변주내에서도 처음으로 감로장약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6개 큰 장약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총 300여 종의 장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만성병하고 인암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구전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보양도 할 수 있는 이런 4대 보물급 장약은 전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더 한층 높은 단계에 올려놓았고 건강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면서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정부에서 공적 인증을 받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국가약품관리국 심사표준에 도달한 규범화된 이런 장약방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네,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허리도 네. 많이 아프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 써도 크게 차도가 알리지 않고 그리고 소변이 좀 많이 나갈 때는 얼굴도 붓기고 예.
1: 네.
2: 그다음에

0: 요거 한 두 달 먹었습니다. 두 달 먹으니까 벌써 붓기는 게 내립대다.
1: 네.
0: 네. 붓기는 게 내리고,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고.
1: 네.
0: 그리고 밤에 어떤 때는 그 아이 나갈 때는 그렇게 바쁘던 게 그게 시원하게 나가니까 또 잠도 잘 되고.
1: 맞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거 좀 더 먹어볼까 한다, 지금.
1: 예, 그리고 두 달을 썼습니까?
0: 예, 두 달.
1: 예, 그리고 어쩌나 허즐리는 화는 예, 아이 써도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소변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붓긴 것도 다 내리고,
0: 예.
1: 예. 예, 그리고 이 아랫배 묵지 가거나 허리가 좀 부디 이상하나 이런 거 다 없어졌죠,
0: 예? 예.
1: 예. 그러면은 망주에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 요즘에는 수간전왕 싸면은 망주를 또 면비로 드립니다.
0: 오,
1: 예, 수관전왕 6곽 사면은 망제를 5곽의 면비로 드리고, 동충하접은 말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 쓰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 소변도 잘 나가고 이래서 몸이 좀 가볍습니다. 옛날에는.
1: 그렇죠. 이 허즐리 여완이 예. 그저 한 열흘이면은 기본상 그 영 오랫동안 저분은 자꾸 저렇게 붓긴 상태인가 이러던 분들도 이 붓긴 예. 게 쑥 내리고 벌써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0: 예.
1: 예, 얼굴 색이 좀 하얗게 부드러워집니다. 피부가 아. 부드러워지고, 예, 이거 이 허즐리 여완 신장을 보양하고 신정을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째서 이 수관전왕 쓰라 하는가 하면 이 봄에는 간을 다스리는 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핵심입니다.
0: 예.
1: 그래서 수관전왕 쓰면서 망제를 쓰고 동충하초 쓰셔.
0: 예, 예
1: 그럼 좋습니다.
0: 예,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는 전에 한동안 이 잠을 못 자가지고.
1: 네.
3: 예, 애를 먹었습니다.
1: 예.
3: 그냥 누워서 그냥 한 10분만 있으면 또 일어나게 되고, 눈 뜨고 일어나고.
1: 네.
3: 예, 그냥 그 앉아서 막 그 날쌀 때가 많았댔어요.
1: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3: 예, 옛날에는 예. 막 사람이 머리.
1: 100분의 73%가 치매를 일으킨다, 이랍니다.
3: 예.
1: 예. 그래서.
3: 사람 그저 낮에 보면 그저 멍해 있는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원래.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예. 예.
3: 지금 다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예. 그 불면증이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살기 쉽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3: 그렇죠.
1: 예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불면증을 해결하면은 사람 모두 심신이 몸도 좋아지고 정신 상태도 같이 좋아집니다.
3: 예, 이 치수의 전주한 이야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 약은 예. 그 뭐 어제는 써본 분들이 다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 예.
1: 이 그러니까 몸을 보양도 하고 이 인체의 모든 생체 통로를 열어준다. 우리 예. 몸에서 병이 생긴다 할 때는 이 길이 막혀가는 과정입니다.
3: 예,
1: 예. 우리 다 상호 오장육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이가 막혀가면은 병도 나고 로화도 생깁니다. 이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가 바로 치수의 전조 아닙니다.
3: 예.
1: 예. 그래서
3: 그. 한 열흘 먹으니까 벌써 틀립대라.
1: 아, 어떤 분들은 네. 뭐, 전날에도 쓰고서를, 아, 이거 용 몸이 이완되면서 이 느낌이 다른 약 쓸 때만 완전히 다르다는 예.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수의 전주와 쇼완 우대 활동합니다.
3: 쇼완.
1: 예, 이 쇼완은, 그, 이 객관이 따완을 농축시키고 정화시킨 게 돼, 효과도 완전히 빠릅니다.
3: 예.
1: 예, 흡수도 잘 되고, 예, 휴대하기도 예. 좋고, 15분 내지 30분이면 효과를 봅니다.
3: 예,
1: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도 무섭고 이 중풍도 좀 이 좀 예, 예. 무섭죠. 예? 이런 분들은 이 드시면서 또 이 한 병은 갖고 댕기면 또 좋습니다.
3: 예,
1: 예. 그 서장에서 이 약은 목걸이를 해서 걸고 댕기는 약입니다.
3: 예,
1: 그 고산지대에 대해서 심장병이 갑자기 발생하면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그렇게 씁니다.
3: 예. 예. 아직도 예. 지금 한참 더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활동했습니다. 10가게, 5가게.
3: 10가게, 5가게. 예.

0: 예,
1: 그 연기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예, 저는 예, 1년 전에 녹음이 왔었습니다.
1: 네. 예.
3: 그 후부터 예, 이렇게 후유증으로 그런지 영 머리 무겁고 예, 이렇게 머리 휑하면서 어지럼증이 나면서 예,
1: 네.
3: 내 정신이 같지 않았습니다.
1: 네.
3: 그러면서도 예, 팔다리도 저리고 예,
1: 네.
3: 심장이 답답할 때도 있고 예, 서류 앞으로 오르내리고 사는 게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1: 네.
3: 여러 가지로 예,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귀찮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다가 서리 예, 선생님 방송 서리 가서 그런 약을 써왔는데 무슨 약을 썼는가 하면 치수의 전수완하고
1: 네.
3: 바오의 천시향완하고
1: 네.
3: 장시향완 이 세 가지 약을 가져다가 먹은 지 한 40일 정도 됩니다.
1: 네.
3: 그런데 효과를 잘 본 것 같습니다.
1: 머리 맑아지죠?
3: 네. 네. 나 지금은 이렇게 머리도 맑아지고 팔다리 저린 게 없어지고서 예, 혈압이 온정되면서 예, 심장이 답답한 것도 사라져서 예, 요즘은 정신이 나는 게 예, 너무 편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잠도 푹 잡니다. 잠. 예.
3: 예,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조합해서 쓴 게 예, 그렇게 효과를 잘 봐서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를 보던 김에 지금 대사 먹자고 합니다.
1: 한 반년 쓰죠. 6개월 후에. 6개월을 쓴 다음에는 치수의 전주환 맞서도 됩니다.
3: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지금이 예. 그 중풍 후유증을 지금 녹음 후유증이라 했죠. 예.
3: 예.
1: 예. 그래서 반년 후에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상호환 두 가지를 또 이 바꿔서 쓰죠. 상호환하고 예. 치수의 써서 한 반년 쓰고 그 다음에는 맨 치수의 맞서도 됩니다. 1년 후에는.
3: 예.
1: 예. 근데 이래 쓰다 예. 보면은, 아, 나는 어느 것만 써도 되겠다. 이런 게 모두 저는 알레합니다.
3: 예. 예.
1: 그래, 지금 또 치수의 전주와 우대할도 있습니다.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1: 예.
3: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나도 지금 옛날부터 좀 간이 안 좋은 편이고, 저는 오래된 간염이 됐습니다.
1: 네.
4: 그래서 그냥 검사 받으면 가서 암에도 그냥 높다 하고 간 수치도 그냥 높다고 그랬대다.
1: 네.
4: 잘 조절해야 된다 말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지 얼굴이 그냥 노릇거리래 하고 소화 특별히 안 된다. 그것도 매진 어찌나 없는지 그랬을 때 그래도 배도 막 부지사고 이랬을 때다.
1: 네.
4: 그래서 지금 우선은 먹긴 약은 시집에 약 먹기는 그냥 먹었지만 낫지 않아서 지금 우선은 장약을 먹자고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표한테서 장약을 받다 먹는데 수관 전환에다가
1: 런칭망제
4: 예, 런칭망제 그 다음에 수수완과
1: 숭수완
4: 예, 숭수완은 예, 그렇게 가지 그, 해 먹는 게
1: 그러면 확실히 효과 봅니다.
4: 예, 어서 예. 3달 동안은 거의 되게 우선이 먹을 때 사료 다별로 다 먹었으니 예. 효과 영 좋았습니다.
1: 예,
4: 이게 장약이 돼 그런데 확실히 효과 빠르대다.
1: 예,
4: 그래서 우선 봐서 예, 그러니까 이모 전부가 그래도 검사 받았댔습니다. 속도 거의 되겠거나.
1: 네.
4: 받은 거에서 간 수치가 정상 다 됐을 때다, 저는.
1: 예.
4: 나 보약 같은 게 다 정상되고, 저는. 뭔가 밥도 맛있고 하고 소화 좀 잘 된다, 지금.
1: 네.
4: 그래서 매기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매겼던 게.
1: 예. 그래서 그 조한매란 예. 정상 돌아온다면은 예. 수관전환하고 숭수환 가운데서 하나 쓰셔.
4: 아, 그래도 됩니까?
1: 예. 하나 써도 아. 됩니다. 예.
4: 그리고 이제 내 방송 들으려면 두 가지 약이 어느 정도 활동이 있을까?
1: 수관전환 활동이 있습니다.
4: 아, 그러면.
1: 예, 수관전환 싸면은 런칭망제를 또 면피로 아, 드립니다.
4: 그러니까.
1: 예, 그 활동 참가하시오.
4: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저도 간다장 약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나는 예. 여주간 반 탈출이 사걸 신경통이 그가지고 어, 허리 저기 예, 혈당증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놔서 예, 허리가 영 몹시 아픕니다. 밤에는
1: 네.
5: 사삼이 허리 아파서 돌아도 못 눕겠습니다.
1: 네.
5: 그리고 이 다리가 내리니 이 대짐의 옹심이 그 여주간 반 탈출이니까 드나 이 옹심이 그 신술이 내리지리미술이 그 막 다리 뻣뻣해나 미술이 발바닥도 뻣뻣해나고 뭐 디디무이 뭐 나가로 디딘다 했으면 걔네지 뭐 하여튼 불편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다리도 이러다 나니까 내리 붓기입니다.
1: 네.
5: 예, 그래서, 예, 예, 저기, 다리라는 게 붓기면 그게 가가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잘 고치도 못하겠을 때다.
1: 네.
5: 그래서, 예, 감도상약이 지수의 전주 안 하고, 예, 얼사와 안 하고, 예, 심피스에도 전황, 이건 두 달 남아 먹었습니다.
1: 네.
5: 그런 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5: 예, 밤이 허리 아파서 돌아 눕기도 힘들던 게 그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1: 네.
5: 그 다음에 다리가 뻣뻣하면서 뭐, 디디사 뭐 뻣뻣한 것 같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1: 네.
5: 예, 그러고서 이 예, 저기, 뭔가에 자갈을 디딘 것 같았던 것도 나사지고, 그러고, 예. 긴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네, 그 혈액순환이 됐던 거 말한다.
5: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지, 정말, 다리 붓긴 게 나서졌습니다.
1: 네.
5: 그리고 이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 중계도 내리가지 못하고, 소리, 그래서 안다 오고 오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던 네. 게, 지금 그게 많이 나서지고, 이렇게, 떡골사에 앉다게 해도, 어떤 때는 제대로 앉지 못해서, 다리, 이, 웅심이 하고 다리 이게 아파가지고 앉지도 바를 못했습니다.
1: 네.
5: 그리고 일어나자 뭐에 땅에다가서 이 저기 팔을 짚으면서 90도 경위를 하면서 일어났댔습니다.
1: 네.
5: 그런게 그게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답니다.
1: 맞습니다. 그 배합이 잘돼 그렇습니다. 지금 치수의 활도 있습니다. 이럴 때좀 이용하십시오. 예,
5: 예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렇게 났을 때 예, 예, 더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예. 예.
1: 약방에 예. 연계하면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지금 전두환 활동할 때 사서 또 먹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저는 위가 고쳐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더불어 한게 내려야 해가고 깨끗이 콧물도 올라가고
1: 네.
6: 또 이 변비도 오고 맥이 깨니까 밥 잘 못 먹고 사람 수도지 못하니까
1: 네.
6: 소화 따라야 되니까 항상 맥이 없고 면역이 약해서 감기도 사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6: 소개를 특별장 약방에 가서 두 가지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저는 진방주하고 소수다시 이 두 가지 소수다에 예, 그래서 그 석 달째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6: 이 항상 더부룩하고 내려가 가서 밥 먹기 쉽지 않던 게 밥맛이 돌아서 소화가 내려가는 게 알리고 예. 항상 이렇게 더부룩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식품으로 올라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변비도 심했습니다. 근데 변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깨거나 식사 잘 됐거나 또 대사도 잘 되었지니
1: 네.
6: 그래 그런지 용 맥도 나고 용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하고 이 두 가지만 계속 뒀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1: 예, 그래서 그 내께서도 얘기하자 합니다. 이 위병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을 써보면은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쓰셔. 지금 우리 그 먼저는 소딱 걸려서 이 저기라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 따탕 화리라매 그 같이 배합했습니다. 근데 아. 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써도 그 적도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예, 꾸준히 쓰면서 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요 이 망제하고 저주 다시를 그 망제 쓰는 날이면 저주 다시 아이 써도 되고 이렇게 조절해 쓰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 소화기 통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6: 지금부터 그렇게 먹으랍니까?
1: 지금 이미 몇 달이 된가?
6: 석 달입니다.
1: 석 달?
6: 예.
1: 예, 석 달이면 이 한 반년까지는 그 이 그냥 제 정상량대로 쓰셔. 그 다음에 반년 후부터는 간격을 두고 써도 됩니다.
6: 그렇습니까?
1: 예, 예.
6: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

0: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사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장의학에서는 병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1: 네.
2: 예,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하면은 이 자신이 몸에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끌어내는 이면으로 많이 중시를 돌립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치료를 하면서 이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은 병은 치료되지만 몸이 상하지 않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병이 치료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 지닌 저항력을 끌어내서 자연 치유력으로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런 저항력을 이용해서 몸이 저절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을 점차적으로 끊습니다.
1: 네.
2: 그래서 유지량으로서 처음에 세 가지로 배합에 쓰던 분들이 두 가지 쓰고 또 두 가지 쓰던 분들이는 또 한 가지 쓰고 또 한 가지 쓰다가 또 그 다음에 간격을 두고 서리 쓰고 이렇게 쓴다 할 때는 건강을 그냥 유지합니다.
1: 네.
2: 바로 자연 치유력이가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1: 네.
2: 오늘이 전화온 환자분은 지금 이런 증방제로든 열흘이 한 번 쓰던 것이 지금은 보름에 한 번 써도 무슨 몸이가 그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 봄이 됐는데 이거 더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2: 자꾸 이 약을 더 쓰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있는데 그래 지금 상태가 일 없으면은 그냥 그 창제를 보름에 한 번 써도 된다. 이렇게 또 알려드립니다.
1: 네.
2: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우리 장의학에서는 약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의 체질을 제거시켜서 자연 치유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1: 네.
2: 이것이가 바로 다른 시선이다. 지금 노인 분들을 보면은 약을 그저 잘 쓰면은 병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2: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2: 우리 몸에 약을 쓰면은 약이 작용해서 증상을 개선시키지만 이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몸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연 치유력입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장약들을 보면은 어느 약이나 이 몸이 이 병적인 이 국부적인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연결을 해서 치료하면서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위주로 합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약을 쓰신 분들은 이 장약은 확실히 이 보양도 하고 치료도 되고 또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1: 네.
2: 그리고 질병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그래서 없애자 이런 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항력을 이용해서 몸이 저절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1: 네.
2: 때문에 그래서 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 지금 장의학에서 세 가지 이 균형이라 할 땐 롱빙 츠바

0: 암병, 폐건병이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소탄마까지 되는 병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네.
0: 이 뜻은 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병명을 규정하지 않고 각자가 지니고 태어난 이런 생명이 이 본질에 따라서 병을 살펴봅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좀 여러 면으로 이 병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진단하고 약을 제조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장약으로 치료한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일은 5일 국제 노동절이죠. 오늘은 우리 함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어렵고 힘든 일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도 하답니다. 오늘에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노동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세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냇물이 졸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노동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노동량이나 노동가치를 제공하는 인류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음식을 마련하고 옷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사람들은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면서 사회 물질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목장의 송아지 떼를 보내드립니다.

노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 노동입니다. 인체의 운동계통을 주요한 운동기관으로 하는 노동을 말하는데요. 농민들이 밭을 갈고 곡식을 기르는 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우리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일 등이 모두 육체 노동에 해당합니다. 김철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삼명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돛단대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신노동입니다. 정신노동은 주로 지적 소모를 하는 노동을 말하는데요. 그 특징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지력, 과학문화 지식, 생산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과학자 아저씨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일, 의사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 등은 모두 정신노동이 위주랍니다. 비록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서로 다르지만 노동 과정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김종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안녕하세요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노동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의 노동이죠.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스스로 정돈하는 것, 옷을 가지런히 개여서 정리하는 것, 자신이 사용한 장난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학교에서 교실을 청소하고 책상을 깨끗이 닦는 것,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노동인 것입니다. 최관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향길을 보내드립니다.

노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이를 더욱 씩씩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육체 노동은 건강한 신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활기찬 어린이로 자랄 수가 있죠. 셋째,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일하시는지, 선생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바른 인성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네, 남세풍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유치원 꽃밭에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로동은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로동은 우리를 더욱 똑똑하고 씩씩하며 착한 어린이로 만들어주는 활동인데요.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친구들은 로동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로동을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심층 취재.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완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장성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2%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 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 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항 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 종 제품의 생산 전 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진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추진통 의약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설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의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진흥

제조 선두 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 봉사 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 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0마리 사양장을 늘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 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4분기를 돌아보면 공업작업장의 지능제조부터 향촌특색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관광 분야의 경영모식 혁신까지 연변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장성, 공업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원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미학을 핵심 리니엄으로 자연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인솔, 다점련동, 전역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상업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조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산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사업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혼춘 통상으로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진지로 됐습니다. 1.4분기 훈촌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촌 대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촌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촌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 13억 5천만 원으로 2.7% 장성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장성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장성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장성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장성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장성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장성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잠을 잘 못 자면 생기는 문제들,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 더 매력적인 인간성을 키우는 방법,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선 안 될 행동,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숙면을 못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게다가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나쁜데요. 잠을 잘 못 자면 생기는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질병에 더 많이 걸립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적게 자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는데 이것은 감기 같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 생기는 병에 걸리기 더 쉽다는 뜻입니다. 사실 면역체계는 잠을 잘 자지 못한 것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덜 아프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집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수면 사이클과 스케줄에 변화가 생깁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증거는 잠들기 어렵다는 것이 됩니다. 또 맞춰놓은 알람 시간보다 더 일찍 깼다면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만큼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성 피로는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고 또 그 증상의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피로에 시달린다면 아마도 그 증상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피로는 일상생활과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다른 활동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를 하기 쉽고 삶에서 다른 요소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주기가 바뀌어 설사와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대장염 같은 질병이 이와 관련되어 있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우리 몸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당기는 대로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 들어보셨죠? 수면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하루빨리 찾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무엇이든 미루는 습관입니다. 무언가를 미루고 있다면 왜 미루고 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루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루는 행위는 당신을 더욱 불안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이 웃는 것입니다. 웃음은 불안장애와 우울증에도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거나 당신을 미소짓게 만드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애완동물 비디오를 보거나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력과 집중력이 감소하고 신체 능력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또 사소한 자극에도 짜증이 나고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경우 회사, 가족, 아이 등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힘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알파파가 나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높이는 베타파가 나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정해 하루에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없이 있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할 수 없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핸드폰은 너무 많은 자극을 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 한시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전자기기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우울, 불안 증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하지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들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인생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우울한 감정은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취업 실패, 시험 불합격, 실련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울한 것이 나쁘다는 생각,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집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주변을 보면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환영을 받고 관계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들만의 비법 알아볼까요?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고 약점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다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살 수 없는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살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데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살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들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니만큼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즐겨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지겨워할 것인가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즐거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좋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아침에 언짢은 일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하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지 않고 일도 제대로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의 활력을 원한다면 잠에서 깬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인데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5분, 10분 더 자는 것은 여간한 꿀잠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알람의 스누즈 기능은 몸의 피로를 푸는 데 있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습니다. 인기 과학 교양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에 따르면 맨 처음 알람을 끄고 몇 분 더 자고 난 뒤 눈을 뜨면 당신의 몸은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한 번 깬 뇌는 다시 수면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엔 외부 스트레스에 맞서 최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천연 각성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방해합니다. 아침마다 반복해 커피를 마실 경우 우리 몸은 카페인에 더욱 의존적이 돼 점차 코르티솔 분비량은 줄게 됩니다. 커피가 당긴다면 차라리 오전 10시 이후 마시는 게 좋다고 과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메일이나 위챗 등을 확인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은 우리의 아침을 어제 내가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이나 생각이 놓치거나 제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증후군으로 길들여지면 삶은 퇴행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옷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옷장 안에는 회색 라운드 반팔 티셔츠 약 20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매번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는 질문에 저커버그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와 같은 어리석은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옷을 20벌 사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날 밤 다음 날 입고 나갈 옷을 미리 골라 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생체 리듬은 빛의 노출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불을 켜놓으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반대로 주위가 컴컴하면 쉽게 잠에서 깨지 못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겨울보다 여름에 좀 더 쉽게 잠에서 깨는 이유는 이 멜라토닌과 상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심신 모두 온전하게 잠에서 깨고 싶다면 침실 커튼부터 걷고 보라는 얘기죠.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운동입니다. 깨자마자 과감하게 이불을 박차고 조깅하러 나가지 못한다면 몸이라도 부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벨지크 루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 운동은 저녁 때 하는 같은 양의 운동보다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자기 의지나 절제력은 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고갈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침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라는 얘기죠. 더 이상 다음 날로 미룰 수 없죠. 그래서 그날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침에 보다 일찍 일어나 처리하는 게 효율이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낫다는 게 연구진의 조언입니다. 무슨 일이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나친 걱정은 생활질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보세요. 문제를 두고 걱정부터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나쁜 습관에 불과합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게 생긴 문제들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힘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의 걱정거리들을 되뇌는 것은 내일까지 걱정하는 하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을 편안히 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봅시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면 어제의 문제들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산더미 같이 쌓인 일과 문제들을 헤아려 보느라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말로 하지만 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난 못해, 큰일이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버리고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들로 생활을 채우세요.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요. 도움을 주는 글귀들을 외워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힘을 내게 하는 좋은 말들을 외워두면 마음에 와 닿는 말들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져보세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풍요롭고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반성해보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약한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욕실 청소를 할 때마다 락스를 사용하는 습관은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악영향을 줍니다. 자극이 강한 화학 제품 대신

마트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재료로 부작용 없이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욕실의 수전이나 샤워 부스 등에는 물때가 유독 쉽게 낍니다. 이는 물 속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표면에 남아 하얗게 굳은 것입니다. 특히 사용 후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습기가 오래 머무르는 환경일수록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비누나 세정제 잔여물까지 더해지면 물때 얼룩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럴 때 락스 대신 레몬과 식초를 사용하면 호흡기 건강 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식품은 모두 산성인 반면 수돗물 속 미네랄 성분은 알칼리성 침전물입니다. 반대되는 성질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발생해 물때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레몬은 반으로 잘라 거울, 수전 등에 문지르면 됩니다. 식초는 물과 1:1로 섞은 뒤 분무기에 넣어 뿌리고 물로 헹구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때 청소할 때 흔히 사용되는 베이킹소다를 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산성물질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 식초나 레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락스 대신 레몬과 식초를 사용하면 호흡기 건강 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초를 섞은 물에 소주를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전체 용액 기준 소주는 약 10%에서 20% 넣으면 됩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세척 과정에 보조적인 청소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알코올은 세균 증식을 줄이고 바닥 등 표면의 기름때가 잘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소주를 넣으면 알코올 특성상 물기와 함께 빠르게 휘발되므로 청소 후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식초 특유의 냄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활용한 청소법은 정기적인 관리에 알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등 자주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관리를 자주 할수록 오염물도 덜 쌓입니다. 다만 청소를 자주 하더라도 평소 화장실 사용 후 유리나 타일에 남은 습기는 스퀴즈로 밀어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지키면 청소 주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락스는 물때 등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매번 사용하기엔 건강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락스는 치아 염소산 나트륨을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한 제품입니다. 이미 희석된 제품이라도 산화력이 강하고 독하므로 락스와 물을 1:100 비율로 희석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락스는 뜨거운 물과 만나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차가운 물로 청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무기 사용도 금물이죠. 공기 중에 락스 성분을 코로 들이마시면 호흡기 점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폐로 흡입하는 것은 급성 폐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아이고, 이 분수야. 이 분수는 보통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수는 분수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는 결국 분수를 모르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정도를 모르고 넘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수들의 해맑은 에너지는 때때로 새로운 잠재력을 이끌어내기도 하니까요. 살다 보면 나의 분수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내고 도전해봐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기꺼이 기없이 밝은 분수가 되어 귀여운 주책을 부려보고도 싶은데 그게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이고 저는 신금철입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평화로운 영역이라고 믿었던 공간이 타인의 무리한 친절로 인해 조금씩 잠식당하는 기

주말은 축구 학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공략하듯 온갖 학원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고 누구는 어디 보낸다더라라는 소문이 들리면 저 같은 워킹맘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평일에는 남편과 저 모두 일을 하느라 아이를 챙길 여력이 없으니 미안한 마음에 주말 수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이 파란 잔디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뿌듯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금 전 아들보다 더 학원에 가기 싫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축구 학원을 가야 하는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들 축구 학원 보내야 해서 자신의 주말이 자유롭지가 않다고 그러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에게는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어폰을 끼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듣거나 영상들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 장소가 집 밑에 벤치이든 조용한 카페이든 시끌벅적한 축구 학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그 누구도 말 거는 사람 없이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만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그런데 그 힐링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몇 주 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 저는 보통 벤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혼자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걸 즐깁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지며 일을 했으니 주말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침묵의 진공 상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얼굴만 몇 번 스쳐 지나갔던 한 여성분이 대뜸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눈 인사조차 나눈 적 없는 사이였는데 그녀는 마치 어제 본 절친을 만난 듯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누구 엄마 맞으시죠? 애가 축구를 참 잘하더라고요. 축구는 주말에만 보내시나? 평일에도 보내야 애 실력이 확확 늘던데. 그런데 승우 영어나 수학은 어디 보내요? 거기 선생님은 어때요? 아,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인가요? 네, 이렇게 수다를 걸어왔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지부터 소름이 돋았지만 학부모들 사이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선을 긋고 싶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평범해요 라는 단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기억력에 문제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영어 어디 다녀요? 공부는 잘해요? 매번 똑같은 질문에 매번 똑같은 단답. 이 무의미한 주고받기가 한 달째 이어지자 저는 축구학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글쎄 뭐 처음에는 정말 기억력이 안 좋나 보다 생각하고 대충 대답은 해주자 싶었어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불쾌함이 저는 그저 제가 조금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성실히 단답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마치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야 또 하나라도 자신의 아들이 제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제 아들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무는 과정은 결국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으니까요. 주산학원을 다녀요? 어우, 요즘 핸드폰에 계산기가 다 있는데 필요 없지 않나요? 저희 아들은 태권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띠 색깔이 바뀐 거 있죠? 이런 식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비뚤어진 태도. 저는 그 여성이 제 아이의 사소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기 자랑의 밑거름으로 쓰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불쾌하니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쏘아 붙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입술은 달싹이기만 할 뿐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서른 중반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상황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 듯 참아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고작 이런 아줌마 하나를 못 이겨서 아들 학원 데려다 주기 싫다는 생각을 하다니 자책감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은 축구장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마주치는 옆 사무실의 동료가 굳이 제 테이블로 찾아와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결혼 생활은 원만하냐며 사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굳이 그 억지스러운 분위기의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참기가 힘들면 확 말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순간 저는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되고 상대가 성격이 있으면 말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감정 노동에 낭비하는 제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조용히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입을 담은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제가 참아주는 만큼 더 깊숙이 제 영역을 침범해 옵니다. 제가 허용한 적이 없는 친밀감을 무기로 제 사생활을 헤집어 놓고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왜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할까요? 상대방의 무례함에는 침묵하면서 왜 나 자신과 내 아이의 불편함에는 그토록 관대하지 못한 걸까요? 아이가 즐겁게 공을 차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차 안으로 숨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에게 도망치는 법만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아들에게 보이면 아들도 언젠가 영향을 받아 저 같은 성격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30대 후반, 이제는 인생의 정답을 어느 정도 알 법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인간관계의 기본조차 어렵기만 합니다. 불쾌하니 그만해달라는 말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뱉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상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저 어떻게 해야 이 무례한 친절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뚤어진 마음이라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여성의 자랑질과 꼬치꼬치 캐무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속 시원히 선을 긋고 계시나요? 자,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가 느끼는 불쾌함은 이 예민함이 아니라 저를 지키라는 마음의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당당하게 이 본인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 상대의 질문에 억지로 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싶어서요라고 웃음기 없이 정중하게 한 번만 명확히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하고 쉽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달파는 마건이 쓴 장편소설입니다. 1950년부터 2001년까지 반세기 동안의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서문의 집안과 륜회를 거듭하는 서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즐겨 다루던 중국 현대사와 농촌 현실이라는 소재에 육도륜회라는 동양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고밀 동북향의 지조였던 서문로는 토지개혁기를 맞아 안덕

기지주로 몰려 동네 사람들에게 총살당합니다. 염라 대왕전에 불려간 서문노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염라 대왕은 그를 환생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서문노는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로 환생해 가족들 주위를 맴돌고 드디어 새로운 천년인 2001년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서문노는 맨 처음 서문 집안의 나귀로 환생해 자신이 죽고 난 뒤 바뀐 집안 사정을 돌아봅니다. 둘째 부인 영춘은 서문노의 자식인 금룡과 보봉을 데리고 서문 집안의 머슴이었던 남검에게 개가를 하고 셋째 부인 추향은 서문을 총살한 민병대장 황동에게 개가를 합니다. 서문노가 나귀를 환생한 날 남검과 영춘의 아들 남해방이 태어납니다. 남검과 영춘은 서문노가 환생한 서문나귀를 극진히 보살피고 토지개혁으로 서문촌의 모든 이들이 이민공사에 가입했으나 남검은 혼자만 개인농을 고집하고 서문촌 촌장은 남검에게 가입을 종용하며 괴롭힙니다. 죽은 서문노가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본부인 백씨를 도우려다 소동을 일으킨 나귀는 도망가다가 속수장이 한신의 암나귀와 정이 통하고 석인 방호의 애마가 되지만 결국 부상을 당한 뒤 남검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64년 남검 부자는 다시 소로 환생한 서문노를 흥정 끝에 우시장에서 사옵니다. 이민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남검 부자는 나날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소 한 마리로 어렵게 농사를 짓습니다. 부자를 뺀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공사에 입사하는 날 서문소는 난동을 부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민공사 입사를 거부한 해방은 곤란을 당합니다. 주인 부자를 도우려는 서문노는 또 난동을 부립니다. 후에 사람들 손을 피하던 서문노는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환생한 서문노는 서문촌의 살구나무 농장에 있는 돈사에서 새끼 돼지로 태어납니다. 본처인 백씨의 보살핌으로 서문돼지는 으뜸가는 종돈으로 자라납니다. 서문촌은 양돈 운동을 주도하는 모범마을이 되고자 대회를 개최하고 김홍산에서 천여마리의 돼지를 더 데려오는데 그중 조소삼이라는 돼지가 서문돼지와 사사건건 시비를 붙습니다. 그 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서문돼지는 모래섬에 돼지왕 자리를 내놓고 서문촌에 다시 돌아왔다가 한겨울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서문금룡은 황호조와 남해방은 합작과 결혼합니다. 네 번째로 개로 환생한 서문노는 남해방의 집에서 자라나며 남해방의 아들 남계방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부현장 자리에 오른 남해방은 방모의 딸 방춘묘와 사랑에 빠지고 화가 난 황합작은 개를 데리고 그들의 뒤를 쫓지만 끝내 남해방은 황합작과 아들 남계방을 버리고 사랑의 도주를 감행합니다. 후에 1998년 해방과 춘묘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개는 죽음을 맞으며 서문노는 다시 염라 대왕전에 불려갑니다. 아직도 원한을 다 풀지 못한 서문노는 마지막으로 방봉환과 서문환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하는 원숭이로 환생합니다. 이처럼 소설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악덕지주로 처형당한 주인공이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를 거쳐 2001년 새천년 애기로 환생한 뒤 5살인 그가 륜회 과정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문노의 삶을 통해 인생의 고달픔을 구술이라는 중국 전통의 서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건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운명적인 륜회를 바탕으로 중국사의 운명적인 륜회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역사의 흐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데 성공한 저자는 인간사의 덧없음과 고달픔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은 이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섯 번의 륜회를 거듭하는 육도륜회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적인 요소가 읽는 재미를 한껏 더해줍니다. 마건의 인생은 고달파는 반세기 동안 중국 농민들이 겪은 경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와 질문,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 현대사 속에서 펼쳐지는 고달픈 인생 이야기. 이 작품은 2008년 미국에서 번역 출간되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

주요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며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괴하고 황당무계하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능청스럽게 펼치는 입담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마건은 장편소설 붉은 소소가족을 발표해 반응을 일으켰고 그 작품의 일부를 장림호 감독이 영화 붉은 소소밭으로 제작해 198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마건의 작품이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번역 출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장편소설 술의 나라, 풀을 먹는 가족, 풍류 비둔 등 장편소설과 메마른 강, 눈너름 미녀 등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풍류 비둔은 그의 창작상 최고조에 오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건은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영예까지 받아놨습니다. 스웨리의 한림원은 마건이 현실과 환상을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절묘하게 융합한 문학세계를 창조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0: 영화 인셉션은 이미 평범한 상업 영화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계처럼 정교한 구조, 장엄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꿈의 경관,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감정적 핵심으로 수많은 관객에게 최고의 두뇌 게임 영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꿈을 무대로 비밀을 훔치고 의식을 심어주며 구원을 찾는 화려한 모험을 엮어냈습니다. 관객들은 허구와 현실이 뒤섞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집착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영화의 핵심 설정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 가진 상식을 뒤집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최정상 전문가들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꿈에 들어가 잠재의식 속 깊은 기밀을 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속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도둑질보다 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임무는 인셉션입니다. 목표의 뇌 속에 조용히 하나의 생각을 심어 스스로 떠올린 것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설정은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구현됩니다. 꿈은 겹겹이 중첩되고 시간의 흐름은 배로 느려집니다. 현실의 몇 시간이 꿈속에서는 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려면 정확한 충격 깨우기가 필요하고 강력한 진정제를 사용한 상태에서는 꿈속에서 죽어도 깨어나지 못하고 혼돈의 공간에 빠져 기억의 표 속에 영혼이 갇히게 됩니다. 주인공 콥은 업계 최고의 드림 도둑이지만 과거 얼매긴 죄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 멜과 꿈속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극단적인 동반은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멜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해 현실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 죄책감은 콥에게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 상인 사이토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에너지 대기업 상속자 피셔에게 의식 심기 임무를 완수하면 혐의를 씻어 고향으로 돌아와 그리던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 콥은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의 능력을 가진 팀을 결성합니다. 드립 아키텍트는 접히는 도시, 무중력 호텔을 만들고 위장자는 타인으로 변신해 목표를 유도하고 약재사는 꿈을 안정시키는 약을 만듭니다. 이들은 네 단계의 꿈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에 오릅니다. 만 피트 상공의 비행기에서 임무는 시작됩니다.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비행, 첫 번째 꿈에서는 폭우 속 질주, 두 번째 꿈에서는 무중력 격투, 세 번째 꿈에서는 설산 기습, 각 층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곧 내면의 악몽이 계속 나타나 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뻔합니다. 겉으로는 리익을 위한 임무처럼 보이지만 실은 콥의 자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환영과 직면하고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현실과 꿈을 구분하고 내면의 미로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가 가장 매력적인 점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시각 효과와 촘촘한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본말에 숨겨진 감정과 철학입니다. 콥이 추구한 것은 결국 인셉션의 성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이한 꿈이라도 잠재의식의 환상에 불과하며 현실의 진심을 인 포옹이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화 끝에 회전하는 팽이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 중 하나입니다. 팽이가 넘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콥이 마침내 진실과 허구를 판단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영화 인셉션은 지식의 향연이자 마음의 려정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로 가장 소박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사람을 영원한 꿈에 가두지만 유감을 내려놓고 현실과 직면해야만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진실한 행복은 허상의 꿈속에 있지 않고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의 따뜻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1: 상을 개선해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범하는 기본 문제점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번 제품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한 개의 이론 체계입니다. 학설입니다. 림상의 표현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구취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제일 관건적인 걸 법안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기습니다. 결국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남들이 지분을 여지간에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서도 나오셨지만 해도 지분은 남들이 하나 쓸 때에도 난 두 개, 세 개 써도 몇 분 후에 또 닦아도 또 한참 있으면 또 냄새나고 그렇더라.

바로 근본 문제는 심폐열이 심한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구강 청소를 한 데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시고 입에서 냄새가 나던 게 그거는 어느새 없어졌는지 집에 식구들하고 딱 친인들 사이에 이런 거 검험하죠. 같이 해봐서 물어보게 되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다각도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방면의 문제가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격 가격은 199원으로서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은 쭉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배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세 각의 한 각은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다 받게 되죠. 이 정도게 되면 역시 한 각의 평균 가격이

0: 저기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1년이 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이 뛰고 숨을 찾는데 이 더운 시원했으니까 지금 예, 가슴이 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1: 예, 예, 예, 바로 그렇죠.
0: 그리고 잠을 자다 왔다 생겨 지금 잠을 잘 자고 있고 그리고 숨이 가슴 편안하게 빛납니다.
1: 예.
0: 예. 이빨이 아프는 것도 아프지 않고 예. 입안에서 냄새 나더라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예, 예.
0: 아, 어서 오니까 오늘 배달 받아도 쓰다고 그랬는데.
1: 아, 이미 주사를 두 개까지 하셨으니까, 아, 본인이 증상 가운데서 충분하게 설명하지만 해도 그게 주사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정신만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만 먹는 환갑니다.
1: 예.
3: 저는, 예, 넉 달 채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예, 전문가 뭐, 나는 심장이, 전문가 뭐, 자꾸 신조통이 있어갖고, 예, 아프옵니다.
1: 아, 예, 신조통 협심증. 예.
3: 예. 그래서 전하게 잠도 잘 나오고 계속, 어, 심장이 아프니까나, 그리고 또 심장 좀 빨리 뛰고, 그래, 그저께는 막 그저 후두두루 떨린다.
1: 아, 예, 예.
3: 에, 그래서 그 뭐, 심률검사를 해보려니까, 그게 뭐, 1분에 120.
1: 아, 위험한 심률인데요. 예, 예.
3: 대단히 빨리 뛴다, 뭐, 우선 잘 잡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때문에, 예, 불면증 예,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3: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뭘 전문가 하면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됐겠다.
1: 아,
3: 고혈압이 있습니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내 뭐, 어, 이 종약 뭐, 더 써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예.
3: 저 오늘 그 전문가 뭐.
1: 배달 전화번호, 예.
3: 예.
1: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9시부터 주문하려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3: 예, 수고하셔, 선생님.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고모가, 예, 예, 양화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폐음이 약간 왔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폐음 치료다 하고, 이전은 나갔지. 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약을 이제 한 두 달 정도 드셨는데, 어, 영 효과가 좋다고, 예, 기침도 잃었고, 그리고 또 이 숨이 좀 차던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예, 좀 더 계속 또 복용하려고 한다고, 예, 구매 요청해서 그래서 지금 자문해서 또 구매하자 한다.
1: 어, 그렇죠. 예,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 단순 폐렴 그 치료를 했지만 해도 후에 아직도 그 이제 숨이 차고, 어, 가래가 성하고 이렇다 하게 되면 고모 나이가 지금 대략 어느 계단에 계세요?
4: 어, 지금 75입니다.
1: 어, 70대 중후반이네요. 네. 그러게 되면 네. 이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배달 네.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
4: 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원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심장 주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심부에 적수가 생겨 지수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물이 많이 찼다면 심장내과에 가서 그거 주사기로서 어, 물을 뽑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도 또 조금 그 주위에 차고 한다면 이런 분들 역시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부분이 관상동맥에서 피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군살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축이 안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제품 초원청심

0: 안에 아주 필요한데요.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부정맥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의 심률이 이 정도 뛰면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1분의 100, 20, 30차 위험심률이죠. 그리고 1분의 40몇 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많은 분들이 내 심장이 문제였구나. 오른쪽 앞가슴, 심장이 없는데도 그리고 뒷잔등이 르껄거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두 포함해서 심장이 협심증으로 나타나는 그 구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힌 경우, 중막에 막힌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제일 낮아도 40%,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내지 90% 좌우를 막힌 거 말하게 되었고 100%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당신은 쓰러져서 이 빨리 발견하면 살지만 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관상동맥이 꼭 막혔으니까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죠. 이런 환자들은 빨리 발견해서 카이싱하고 이런 수술 큰 펑션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통 중도로 막혔을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이 막혔으니까 당신이 감각으로서 나타날 때게 되면 이미 절반 그 이상 막혔을 때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쌓인 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뇨병과 우리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부전증 컴팟이 아니고 심장입니다. 심부전증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 갑상선은 우리 목 밑에 그 어묵하게 들어간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분비하는 걸 항진, 적게 분비하는 걸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는 직접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는 눈박이로 태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의 그 증상 가운데서는 심률이 너무 빠릅니다. 지속적으로 빠르면 일시적으로 빠른 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돼 있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겸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 놓고 말하게 되면 맥이 없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보온 제품을 쓰셨는데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거나 고혈압약 가지수를 줄였거나 고혈압약 차수를 줄였거나 완전히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심장병 사이는 이런 밀접한 연대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장병 자체는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 같은 건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전이 걸렸다면 쓰러져서 40분 안에 꼭 도착해야 되는 건데 이 심장병은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내 속에 안도에서 이 저기 손 청소만 많이 쓰고 있는데 저기 내 친한 동미 저기 영감 너

0: 그 둘이 썼는데 많이 나쁩니다.
1: 아, 예.
0: 예. 그 아스마인이 일단 완전히 이러구나 다르고 약을 계속 따는데 그 남자리 저기 그런 당뇨병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 소변이 영 다 뜬 게 그 약 먹을까나 하루 전하고도 한 두 번 쓰는 거 아닌가.
1: 예, 예.
0: 소변 보면 소변 될 때 영 아프답니다.
1: 예, 예.
0: 그건 무슨 약을 먹으면 좋습니까?
1: 아프다는 것은 염증 있다는 걸 말합니다. 소염제를 써야 됩니다. 예, 예. 예.
0: 그래서 소염제만 쓰면 됩니까?
1: 잠시 아프다면 소염제를 쓰면 이 제품은 양을 가강해서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걸, 제기합니다. 하루에 20알 내지 25알인데 한봉돌 안에 20알이 들어있는데 한봉돌이 그 터져와서 5알을 더 보태서 25알씩 하루 두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두 개 측면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는 급성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만성치료 가운데서는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서 콤파 공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치료를 가강한 자원에게 다음에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급하게 많이 아프다 하게 되면 소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뇨내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것은 염증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장 치료를 알수를 가강하라 하세요. 25알씩 두 번 들라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알만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면 호흡계통의 문제 같은데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그리고 혀 끝이 빨갛게 됩니다. 혀 제일 끝이. 그러니까 혀는 제일 끝이 재빨갛게 된다면 심장열하고 관련이 있고 변두리가 재빨갛게 된다면 간열과 관련이 있고 혀 바닥이 철개가 앉거나 벌겋게 된다면 위장도와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혀 끝이 재빨간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열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입술이 까맣게 질립니다. 너무 진한 자지색을 띠게 붉은색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당신의 심장혈에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 하게 되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머리끝이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잠이 오지 않는데 수면제를 대고 쓰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악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에서 치료는 심장병 치료에 기본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나는가 하면 때때로는 오른쪽 어깨도 아파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 밑으로 해서 겨드랑이까지 내리 아파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협심증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때때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위장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물론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 심장에서 위동맥의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많이 오해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그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너무 졸이거나 혹은 또 소변량이 많이 그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콤파체에 들어가는 혈액의 양은 1분에 2군 등이 있더라고요.

0: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 공능이 약화되어서 콩팥에 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콩팥 공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심장이 아파서 전화기 자기 못하던 게 조심하면 먹은 다음부터 땀이 잘 온다.
0: 아, 예.
2: 예, 한 약통 또 배달해 주셔.
0: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약간 치솔질해도 약간 다치거나 마나 해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치료하는 환자를 하게 되면 쉽게 가서 치아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하면서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가 두 분이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심장병 증상도 비슷하고 검사에서도 비슷한 이런 결론이 내렸는데 한 분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아가 점차적으로 흔들던 게 제자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계속 치아가 흔듭니다. 이래서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주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급한 치료를 했는데 치아가 흔들던 게 원자극에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을 얻는 걸 봐서는 역시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 수도 치아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소문을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3: 예, 네, 선생님 소문을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말씀하세요.
3: 예, 네, 네, 난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러세요?
3: 예. 나는 심장 잡지 못했어요. 어떤 날 저녁에 미약 쓰기 전에는 손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다, 진짜 저녁입니다.
0: 예.
3: 근데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0: 예.
3: 그 다음에 나는, 왼쪽 가슴이 아프고, 왼쪽 뒷단등이 캐오고,
0: 예.
3: 그러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
0: 예.
3: 그 다음에 심혈도 빠르던 게 지금 정상이 되고, 자, 이거 쓰니까 처음 정신만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러면
3: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죠. 이 초원 정신환의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열심히 견지가 필요합니다. 예.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해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란, 자기 전화벨 소리에 다 놀란다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면 바로 심장에서 신경 말초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다심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절대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대뇌에 혈액이 5초 내지 10초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60개를 하는 사이에 피가 대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소변이 막 샙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대소변이 새는 걸 모르고 그리고 동공이 딱 고정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눈을 벌려볼 때는 그런 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네,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결

0: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채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버가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 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버가 물었다.
1: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야채 모성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더러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봄왕이 오동나무에 뛰어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구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해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
장부인 리부.

0: 부인, 큰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당기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호생은 장랑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호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0: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육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송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리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호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버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0: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으면 좋겠나요? 네, 먼저 김점순의 나를 아는 사람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눈길이 멈췄다. 친구들한테 질문한 내용들이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다 맞추면 소원 하나 들어주기라는 유혹적인 상을 내걸었다. 키, 혈액형, 성격, 좋아하는 연예인 이러로한 내용들을 맞추란 것이었다. 소원 들어주기, 아이들한테는 큰 유혹인 것 같다. 아이들이 연이어 답을 올렸지만 모두 맞춘 애는 없다는 듯 어린아이는 슬픈 표정의 이모티콘만 동동 띄워놓고 있었다. 문득 중년의 내가 어린아이처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재미나는 퀴즈를 통해 내 주변 사람 중 누가 나와 가까운지 뭔지 진실한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질문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생일날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나의 핸드폰 번호는, 내가 즐겨 쓰는 아이디는, 나의 수필집 제목은, 내가 받은 제일 큰 문학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질문 내용을 모멘트에 올렸다. 매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무하는 조선어 문조방, 대학 동창들로 모어진 87년급 쉼터방, 중학교 동창들로 모인 개구리 합창단 방 등에 발송했다. 다섯 개 이상 맞춘 사람 큰 소원 하나 들어주기라는 상품까지 내걸었다. 괜히 가슴이 설레인다.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였으면 좋을까? 누구이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시험 점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처럼 잔뜩 긴장해 있었다. 첫 문자가 떴다. 87년급 쉼터방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한 침실에서 4년간 함께 밥 먹었던 친구이다. 생일이 겨울인 건 기억나는데 날짜가 생각 안 나네. 너의 생일날 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눈이 펑펑 내렸잖아. 남방에 와서 산 후로 나는 다시 그런 눈을 못 봤어. 이어 몇 명이 생일 날짜를 맞추려고 했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나의 수필집이 출간됐을 때 동료, 친구, 동창 등 100여 명 지인들한테 사인까지 해서 선물했었다. 수필집 첫 페이지를 펼치면 나의 프로필에 생일 날짜가 똑똑히 밝혀져 있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서운했다. 이 방, 저 방에서 딩딩 소리가 울린다.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다. 아이디가 희나리든가 개나리든가 하여튼 꽃 이름이잖아. 나는 희나리라는 아이디를 즐겨 사용한다. 희나리는 채 마르지 아니한 장작이란 뜻인데 사람들은 흔히 개나리로 혼돈하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녹색인데 알락달락 초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들이 튀어나왔다. 그나마 고마웠다. 내 핸드폰 번호 마감 몇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도 있었고 옹근 번호를 맞춘 사람도 있었지만 입력 번호를 뒤져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나의 수필집 제목에 대한 대답도 가관이었다. 수필집 제목은 담장 안에서 담장 밖에 꽃을 훔치다이다. 그런데 울바자였던가 도망가고 싶다였던가 하면서 수필집을 선물 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책 제목 하나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었다. 심심풀이로 낸 퀴즈 때문에 나는 괜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야속해 나기까지 했다. 나는 다시는 그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한 사무실 동료들이, 대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동창들이, 그리고 자조레왕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다지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누구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질문에 다섯 개 이상 정답을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멘트에서 벌린 심심풀이 유희라지만 배신당한 느낌까지 들었다. 나를 아는 사람의 질문 내용 대부분이 수학교 수학 문제 수준이었다. 최소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어찌 내 인생의 벗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들이 어찌 내가 원하는 어려운 마감 질문에 도전할 수가 있겠는가.
인생의 고민, 갈등, 방황, 꿈, 후회, 감동, 이해. 이런 것들을 그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문득 얼마 전에 성격 테스트를 받았던 생각이 든다. 딱 친구와 함께 성격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기실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다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어 내 자신도 그동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구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물며 남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나 또한 그들을 어느 만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랬다. 20여 년 전에 헤어진 대학 동창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요즘 자주 만나는 동창들도 같은 교육계통이 아니면 직장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동료들이 시내의 어느 구역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들의 기쁨, 갈등, 아픔, 고민,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려고 한 적도 없었다. 타인의 성공에 나는 어느 만큼 기뻐했을까? 타인의 아픔에 어느 만큼 위로가 됐을까? 타인의 생일날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성의와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다.

나를 아는 사람 김점순. 모멘트의 글들을 보다가 어린아이가 올린 글에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세신이로 명사방 이 제품들 자체는 5.1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 활동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이번 활동의 특점 자체로 말하면 천이 박사는 보통 이번에는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면서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는데요. 천이 박사 이전에는 20각에 20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5각을 싸도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제하에서 많이 우대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라면 홍광치료이기를 또 드립니다. 이 홍광치료이기라는 것은 보통 이기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딴마이라는 나라가 있죠. 딴마이 이사가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교수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광학학 중심의 주임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연구에 발명했는데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 광학치료이기가 홍광치료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광치료이기는 주약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전열선에 대해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딱 이거는 아프지도 않고 안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100분제 96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약의 전열선 구부의 다설이 홍광을 딱 비춥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전열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변이 작고 소변이 급하고 야내증이 심각하고 소변량이 너무 적게 나가면서 차수가 잦아서 나가는 거는 무력하고 소변 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배뇨 곤란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성을 보게 되어 있는 노벨상까지 받은 하버드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에 속하는 하늘을 향해서 500년을 분들 수술 후에 쌍코를 빨리 아물고 주는 이런 데서도 홍광치료이기가 특수한 치료이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분들이 천이 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모두 많이 싸면 홍광치료기가 따라가게 돼 있고 그의 명서방은 눈

0: 안보 치료 얘기가 따라가게 되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생 치료 얘기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제 지금 전의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야, 이야기에 동학 선생님이 말씀과 딱 같습니다. 노벨상 두 번 받아놓을 거에 그 어떤 약보다 흡수률이 좋습니다. 저는 혈압이 조절해야 됩니다. 어째 그러는지 병원에 가 이거하고 먹어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 항상 고리띠 하고 정시 아이 낳는데 이거 먹어서 그거 두 달이 아이 되니까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그렇죠.
2: 제가 아침에 고리 정시 나고 영 좋고 이게 또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기억력이 돌아온다.
0: 그렇죠.
2: 나는 빙상문을 열고도 내 어느 채소로 채를 했던지 몰라서 또 빙상문 대비 또 닫고 있다가 한참 생각해봤다가 어느새 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이러고 이랬는데 어떤 땐 딱 모서리가 됐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서 그런 게 어전에 기억이 돌아와 그런 거 저도 예전에 그것도 다 알고 영 좋습니다. 이게
0: 그러니까 그렇죠.
2: 이 천이 박사님 우리 이 몸이 어떤 우리 런인이니까 70 넘었어요.

0: 우리 전에는 전이 박사만 그만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니까 또 맥이 나고 밥이 맛있고 이래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는 지금 이거에 또 콩팥치약을 그거 쓴다. 세시미로로 예. 속이 되게 작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날 밤에 너도 번 일어나는데
1: 을 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우대정책으로 이걸 드리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치료이기는 뭐 노벨상 받은 우수한 제품이고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연구 성과에 성공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쓰게 되면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배달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 기원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지금 전이박사를 얻으니 1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기본상 그래도 중풍 맞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전이박사가 이제 그 선생님 그 민서방이 있지 그러니까 예. 눈이랑 나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예. 효과를 더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3: 그리고 이번에 홍광치료 기계를 그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1: 그래요.
3: 그거 매일 사용하다 가보니까 예. 근데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눈도 맑아지는 게 알고 좀 힘이 난답니다. 그거 쓰는 게.
1: 그렇죠. 네.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돼 있어요. 콩팥이 네. 든든하면서 뭐 심장이 든든해지고 다각떨어서 어느 기관이든지 문제점이 있는 거 그걸 딱 비추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를 조절해서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샹페인 하늘을 향해서 500년을 빌어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를 보증하는 기본 1억이겠다 그 말이겠습니다.
3: 근데 그래도 중풍 맞을까 좋다는 기계는 다 써놨습니다. 근데 쓰던 중간에 그 간편하고 제일 좋답니다. 그래 우선 그 춤을 흘리고 밥을 막 흘리더니 지금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서는 지팽이 치고 바깥 출임할 수 있습니다. 영 좋습니다. 이 약이 좀 선택 잘한가 불안합니다. 그래 어서는 이거 쓴 후에는 딴 것보다 후유증이 없어 좋답니다.
1: 그렇죠.
3: 영 좋다 재밌고 예. 그래 오늘이 좀 어쨌든 계속 이 약 쓰기로 해서 배달 받 이런 활동이 좋을 때 쓸까요? 돈은 많이 들려갑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 오늘이 일요일이기도 가져오고 그래서 좀 배달받겠다 그래서 나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네. 우대 활동을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주고 우수한 1억 기계를 또 한 대를 선물하게 되었으니까 501-776번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민서방 선호 환자, 난 민서방 있지 않습니까? 눈이 병여장, 뭔가 좀 심하고, 예. 그 가서 이렇게 눈 검사할까, 0.3 양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 뿌여뿌여 게 무슨 잘 배우지 않단 말입니다. 바깥에 내다봐도 그렇고, 물건 봐도 그렇고, 뿌여뿌여 다 말이죠.
1: 그렇죠.
4: 예, 영 애나다 만다, 그러니까, 예, 막심이 들어. 그런 게 이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한 이제 7달 썼는데, 벌써 한, 예, 속달 한 개를 썼으니까, 벌써 눈이 뿌연 게 없어질 때요.
1: 그럼요. 그랬을 때.
4: 이 눈사가 어떻게 눈이 예. 깎아내고, 예, 좀 눈물이 좀 어찌되니, 바람 불 날 나가면, 눈물 난다, 만다. 근데 그것도 많이 났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눈앞에 이렇게 그 뭔가, 검은 게, 막, 거미줄 같은 거, 쌀 같은 거.
1: 예, 이렇게 온다기.
4: 자꾸 도내니.
1: 예.
4: 예,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그게 모두 큼직한 문제들입니다. 예.
4: 예, 그게 수고 많이 없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어찌가 기쁜지, 이번 우리 어떤 게 이거 싸도 홍광기기를 줄까?
1: 그렇죠. 이번에 홍광치료기를 줍니다. 예. 이번에 안부치료기를 싸면 안부치료기를 줍니다. 명서방 싸면 안부치료기를 주고 세신이로 그리고 전희박사 이거 싸면 홍광치료기를 줍니다.
4: 아 그러니까 예. 아예 먼저 기름이 자기 눈약은 먼저 싸다가
1: 예, 그래서 안부치료기가 너무 좋습니다.
4: 말이 나오면 또 이따가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네. 예, 잘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전이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약을 따졌습니다.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아예 약 효과도 어째 그리 빠른가.
1: 그렇죠.
5: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기억력이 상실돼서 그저 빈차에 가도 갔다가도 어떨 때면 반찬 못 가져가고 그저 맨 밥만 먹을 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전이박사를 그래 썼는데 야 많이 좋아지고 오신다. 특히 혈압 조절이 빨리 됐거나 예, 그게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던 게 아예 정신하고 기억력이 그렇게 아이

0: 돼가지고 그랬던 게 상실되고 그랬던 게 병력이 돌아와서 어제는 눈맞다 무수고 그래도 전화번호도 어제 이래도 계속 다 외우고 있어.
1: 와 대단합니다. 예예. 예, 예.
0: 얼마 좋습니까?
1: 박사입니다. 야, 박사. 그 정도의 담에.
0: 거기다가 예. 또 이 세신일호를 소위 지내 자다도 실수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 이 세신일호 한 대 쓰니까 효과도 빠르고 맥도 뭐 좋고 예. 그리고 밤잠 못 자던 게 밤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 다리 아래 다리 딩딩 붙여서 이거 연구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다 내리고 할까나 정신하고 활동하고 걸음도 어제 얼마 걸음도 모릅니다.
1: 그럼요. 예, 예, 대단하죠.
0: 예, 그러니까 예. 얼마 좋습니까? 예. 그래도 사람이란 게 어제 70 먹었으면 아 그래도 좀 모든 늙어서 그저 맥이 없어서 이래겠는 게 어제 또 정신하고서 예, 이게 맥이 나는 약이 돼 그런지 정신하고 활동도 잘하고 할까나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이 두에 건강 이력이도 한문화 더 그래가지고 서리 자식들을 줄까 해서 내 그래도 전화 드리고 싶어요.
1: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세신이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어제 쓰지도 시간이 오랍니다. 작년부터 저는 쓴 게 어제는 8개월이 넘습니다.
1: 네.
4: 그 아주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항상 그저 허리가 시크고 내리 저름이 아프고 그리고 저기 무릎이래 항상 그저 잠이 소리 막 얼어두매
1: 예.
4: 이런 감각도 있으니까 더 아프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4: 예, 이하고 쓰니까 예. 이 무릎이 아픈 게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그렇죠. 관절통은 모든 한이 네, 관절에 모여드는 그런 감 느끼면서 차가워 나고 동터에 따라가고 그렇죠. 예.
4: 예. 그럼 이 손발도 예, 막 저림에 마목이 오고 이런 것도 예, 지금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게 지금 예, 손발에 막 따스해 남다.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아, 그렇죠.
4: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저 뭡니까 소화도 척척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배설시키고 예? 이러니까 정말 몸이 또 이전보다 무겁도 몸이가 가벼워지고 다리도 예? 가벼워지면 걸음 걸어도 예? 아주 저 맥이 납니다. 예.
1: 그렇죠.
4: 그리고 저기 예, 이거 뭡니까 또 혈압도 조사를 잘 받고 심장도 좋아지고 아, 어쨌든 예, 이야기가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수합니다. 안전하고 예. 예, 안전하고 뭐 위도 자극 안 받고 같이 쓰니까 예, 이거 위 담당이 간이랑 다 좋아지는 게 벌써 알립니다.
1: 그렇죠.
4: 나도 예,
1: 예, 예.
4: 예. 그래 선생님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약도 아주 정말 질량 좋고 우수하니까 예. 저는 신심을 가지고 계속 저는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쩌마주 우리 활동도 얼마나 특수합니까?
1: 그렇죠.
4: 그래 참여하려고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아, 예, 잘 선택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잘 알았습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 1호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 우리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최신으로 이 처방 자체는 특수 처방입니다. 다른 데서 모방하기 어려운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뭐 때문에 최신으로는 갑을로 되어 있는데 갑은 록혈정입니다. 사슴이 피입니다. 그런데 사슴이 피는 일단 여기에서 다시 한 번씩 복용하게 되는데 이 사슴이 피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뭐 때문에 제가 이게 효과가 빠르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슴이 피는 빠른 속도로 우리 콩팥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보신의 역할을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최신 1호 여기에서 록혈정이라는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병에 있는 그 가루약인데 그게 바로 록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록혈정은 빠른 속도로 우리 노년기에 많은 여러 가지 대사가 물란이 오고 쳐져 있고 이걸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최신이로 가운데 록혈정이라 성분에 속하는가 하면 황차 여기 그 갑을 가운데 을 가운데서 전록근 사슴이 전반으로 된 게 여기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하고 결국 32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이를 쓰니까 만병이 물러가는 감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젊은이가 아니고 늙은이가 아니고 젊은이로 되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93년도에 바로 중커위원회에서 장수촌에 장백산 그 밑으로 해서 장수촌에 그 커위원 항목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거기 와서 봤는데 거기에는 80세, 90세가 정간 노동의 주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90대 할아버지가 지금 피검사를 딱 받았는데 위에 거 다 이름을 맞고 나이를 다 맞고 딱 검사해봤는데 어느 게 어느 사람이건지 모를 정도로서 피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모든 피가 젊은이들의 피처럼 이렇게 그 우수한 혈액 그 지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대 할아버지가 득자했다는 그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논문을 봤는데 90대 할아버지가 득자했다는 이런 논문까지 나왔는데 이건 다 무슨 덕인가? 바로 최신이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을 그분들은 산에서 자기 절로 뭐 그때는 뭐 물론 거기에 뭐 공제 이런 동물 공제 식물에 속하게 돼 있겠지만 해도 후에 발견된 거 그렇겠지만 해도 거기에서 직접 사슴을 자기네 절로 아주 우수한 방법으로 그 사냥해서 자기네 직접 거기에서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그 직접 중커원에 거기 내려가서 조사하는 가운데서 발견된 이런 중약재가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는 전록근 사슴이 전반으로 된 게 있는가 하면 이 전록근은 직접적으로서 콩팥의 양을 돋아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불면증이 있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남성들의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조혈 공능에 영향받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한테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될 성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주는 육종용 바지텐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서 한을 몰아내고 건파지 양을 돋아주고 원부 선장해주는 건파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또 들어갔어요. 바지텐의 성분이. 그러면서 이 모든 처방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맥동이 들어갔습니다. 윤폐 역할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화 계통, 위장, 비장을 도와주는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 외에 지금 천실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닦은 백술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심지어 어떤 분들은 노년기에 제2형 당뇨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는데 후루바라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혈액이 빠른 속도로 세포 속에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0: 이런 성분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틸 위주로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을 병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으로는 콤파틸 오장을 관리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게 되었지만 해도 그리고 콤파틸 직접 심장을 관리합니다. 심장에 아무리 자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우쭐한다 할지라도 콤파틸에서 심장 혀를 려가해내지 못하고 로페물을 거기서 려가해내지 못하면 투석하는 방법 콤파틸 자기 역할에서 네.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좋아진 제품을 소개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3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0: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성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0: 있다. 난 굴수는 것을 좋아해.
1: 배체가 가볍게 말했다. 난 굴수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1: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체가 여기서 말했다. 나는 배체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허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1: 몇 달 후에 어느 날 허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체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체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허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허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허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허생이 말을 걸었다.
2: 몇 시에 팔기 시작해?
1: 소모가 물었다.
2: 지금 몇 시야?
1: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2: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넉 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1: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2: 정말 소정 같아.
1: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2: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1: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2: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1: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2: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1: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2: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1: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호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2: 이곳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1: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편은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소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소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종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렸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오사청년절입니다. 100여 년 전 젊은이들의 함성이 이 땅에 울려 퍼졌고 그 뜨거운 애국정신과 열정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조국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소라 작곡으로 된 청춘 파이팅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으로 된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꽃향기가 퍼지듯 설레는 마음도 함께 찾아오죠. 그런 설레임을 노래로 담은 최윤아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들려드릴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변하지 않은 마음과 약속처럼 깊은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 영원히 사랑하리라를 함께 감상해 볼까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고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청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인덕 주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인덕 주임이사는 일찍이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기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명의 칭호를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보게 되면 중요하게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이 있는데 왕원원체라 합니다. 망문문절.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분이 맥진하고 설진에 말죠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중의 선생님들이 보통 환자가 오게 되면 먼저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말죠.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또 설진을 통해서 환자의 병증을 말죠. 잘 파악합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등등을 열어둘 수 있는데,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자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말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 또한 말이죠. 심리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리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신장내과, 선장내과라는데 이런 말이죠. 신장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전립선염이라든가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그리고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거기에서도 특히는 미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0: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관심병을 비롯한 말이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3.3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심리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 고혈압이라게 되면 인체가 말이죠 체순화를 하는데 체순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맥혈압이가 말이죠 높아지는 이러한 말이죠 질병인데 1년이 림상종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증황은 대략 2억이나 되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병이 있는데 백성들은 보통 풍이 온다, 중풍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는 출혈성 중풍,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조망막 하강출혈 그리고 최쇄라는데 계열성 말조 중풍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CT라든가 MRI를 해본 분들이 이런 말조 진단을 받게 되는데 노끈스에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고혈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제 이런 혈지 수평이 정상 수평에 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정황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인체의 건강은 말죠 엄중히 해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쉽게 말죠 동맥주경경화가 오거나 관심병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선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선염이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관장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감은 협착증이 나타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폐쇄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보게 되면 아주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을 말이죠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혹시 이런 질병이 오지 않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가 늘상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아프다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왼쪽 가슴이라든가 혹은 등이라든가 뼈에 이런 데 아파나고 어떤 분들도 말이죠 숨이 차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의 뇌를 해봅시다. 뇌를 함으로써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예방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맞아 냄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노년 분들이 지금 임상에서 보게 되면 젊은들 속에서도 체질적으로 우리 조선조 이야기에 태소 음양이나 이런 체질을 나누는 말이 방법이 있는데 태아민 체질의 말이죠 젊은이들도 혹간가다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뚱뚱한 분들의 골격이라 좀 실하고 허리통이 굳고 이런 분들 그리고 가족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요. 그리고 쌍거증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치 상태라든가 고혈당 예약이 쉽다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하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거나 저도 말이죠.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 확실히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말이죠. 자주를 마시고 량이 많고 이런 분들이 관심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잖아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나도 지금 입을 자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요즘 자지 못한 게 한 5년이 됐는데 그냥 자지 못하고 힘듭니다.
0: 예, 진단은 뭐, 받았습니까?
2: 진단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성이랍니다.
0: 예, 예, 예, 알만합니다. 예.
2: 머리 그냥 흉하고 오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교육이 막 끊어진다.
0: 예.
2: 그러면서 매기도 막 없어지고 해나도 내놔도 막 자지 못하니까나.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2: 그래,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 뭔가 뭐, 박윤도 선생님은 지금 한 20알 벌고 약을 먹는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0: 예, 예, 예.
2: 예. 지금 뭐 이렇게 어쩌다 지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잠을 조금 잘 수 있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아무래도 약 떨어서 이제 더 벌, 저도 더 먹으려고 그랬다 지금.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오전에만 보지요.
0: 예, 예, 그렇죠.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뚱뚱한 분들이 체중을 꼭 줄여야 됩니다. 예. 예,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뚱뚱한 분들을 본다 할 때 예, 보통 보게 되면 이 관심병이가 예, 기타 체질 분들보다 예, 더 많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관심병이 말이죠. 진단 받은 다음에는 치료도 잘 되지 않지 또 일정한 말이죠. 유용성도 있지. 예? 예, 예방 조치를 강구하면 안 되겠는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부지이빙, 지외빙이라고 중이 경전저장 내경에서 제출했습니다. 예.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함이 되죠. 예. 그러면 위험 인소를 공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위험 인소가 있는가 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쌍거증에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이런 분들이 제때 이런 질병을 말죠. 해결해야 이게 위험인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저기 이 심장이 너무 좀 차도 그번에 가서 그 박 저기는 박철호 선생님,
0: 구치
3: 선생님 갖다 보였습니다.
0: 강, 창호 선생을 보였겠죠?
3: 창호, 예.
0: 예, 예, 박창호, 예, 예.
3: 가서 먼저 더 가려고 그랬다.
0: 예.
3: 그냥, 머리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럴 때 바짝 치료하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재선합니까?
0: 예, 맞습니다.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아,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예,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박윤도 그저 교수 선생 선생님이 약 한번 같이도 안 먹었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 효과를 보니까 예, 좀 더 먹자고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어서내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여기 외지대에서 오늘은 늦어 못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0: 예,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대단한가?
0: 예, 맞습니다.
5: 대단한가?
0: 예,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그 박윤도 선생님 그런 뭔가 예약하기시오.
0: 예.
5: 내가 내 소개로 우리 친구가 이제 그 뭔가
0: 예.
5: 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심장이 진행이 나빠서
0: 예.
5: 이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구급하고 한 보름 두번 하고 나왔는데 두대안 하라 하더랍니다.
0: 예.
5: 숨이 올라와가지고 얼리 숨도 올라야 하고 그 다음에 몹시 숨이 차고
0: 예.
5: 그리고 당도에 누울 수 없고 이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래 고생하다가 내 이 방송 듣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신호시고 병이 용달한다 하더라고 한번 거길 찾아가 보라 했던 게 가서 한 달쯤은 약을 쓴 게 많이 지금 좋아져서 숨이 안 차고 지금 이 그 답답한 증상도 많이 나고 앞도 갔은 겨우던 것도 많이 나고 지금 용 좋아진 형태
0: 좀 예, 예.
5: 너무 예 오늘이 약이 오늘까지 먹을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침에 일찍이 내려가겠다고 그런 예약해달랍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5: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예. 저번에 그런 선생님 예약하지도 먹고 설에 위 아프고 위 쓰리고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나사졌고 예. 아픈 것도 좀 괜찮고 배부른 것도 괜찮아요.
0: 예.
6: 그래서 그 선생님 약을 한 번 더 예약하자고요.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박창호
0: 예, 예.
6: 교수님께입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6: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0: 예.
1: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예, 예 위험인사를 제거하고 에, 음식 습관을 말자 건강한 음식 습관으로 말자 예, 에, 배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 너무 말이죠 지방함이 에, 지방량이 많은 말이죠 이런 음식들을 에, 좀 절제를 하시고 풀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예, 에, 초량이라는데 에, 이런 것을 말이죠 예, 평소에 에,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고 짜게 자시지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에, 운동을 하는데 꼭 말이죠. 예, 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고 예, 합당한 자기 에, 체질에 맞는 이런 운동을 말이죠. 예, 에, 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 예, 어제 그런데 이 봄에 잡아서 생애 처음 왔습니다.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 때 원래는 저혈압인데 어째 고혈압이 오른가 이렇게 봄이니까.
0: 예, 전번에도 예.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봄이란 계절에는 예, 이 바람이라는 사기가 말이죠. 예, 인체를 말이죠. 예, 손상 주는데 예, 봄에 말이죠. 예, 혈압이 파동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7: 계절 가서 문제인가?
0: 예, 그러니까 이 봄 계절에 이 바람이라는 사기를 말죠.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7: 알겠습니다.
0: 예.
7: 그래서 머리도 어느 때 한번 하복고 별로 날이 좋은 것 같아 해봤자 바람이 어떻게 보자 나가 갔다 온 게 또 해라고 오른데 바람 썩어지 맞았단 말이다.
0: 예, 예, 예.
7: 아니, 그런지 그 후부터 또 그 다음에 속해 옷을 또 되게 꺼내서 뒤다 입고서 이제 나갈까나 그날은 또 이뤘을 때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7: 옷도 관계지 깼을 때다.
0: 예, 예.
7: 아이, 혈압이 어디, 머리 어지럽지 나지. 그게 그 다음에 사흘을 그런 게 아이 되겠다.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예. 그 방금도 교수님 가서 한 번, 저기나 뭐니까 첨약을 한번 일곱쳐 먹을까, 예. 조금 그 어지러움이 뜨게 낫고 혈압이 조절되고 예.
0: 그렇죠.
7: 혈압약을 그래 예, 원래 혈압약 아이 먹었습니다 나
0: 예.
7: 저 혈압이니까 아이 먹지 이제 무슨 예. 혈압이 60, 70, 7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겠을 때다 저 혈압이 고혈압이 올라가 어째 더 바쁠 때다
0: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7: 집이 막 돌아가면 그런 게 집이 돌아가는 게 그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 오전 이거 약 한 번 써야 돼 치마 적어도 세 번 써야 되겠다 내 오늘 약 우리 친구도 가겠다 우리 친구도 봄에 잡았다 머리 어린지 난다,
0: 제. 예, 예.
7: 같이 가자고, 그래.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7: 두 분입니다. 두 분 예, 예약하십시오.
0: 예. 알만합니다. 예.
7: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안녕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두 분이 그 대통령의 그 방송 사회 하고 있습니다.
0: 예. 어떤 정화에 썼습니까?
8: 이제 한 달 됐는데, 갑자기 뜻을 이렇게 얼굴이 막 빨개지고, 이렇게 얼고, 가슴이 좀 나오고 나서, 한 3일 걸었을 때, 이상하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뻑는데, 술 잘 마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지금은 이제 가서 보니 사는 게, 술 아직 날 때, 90에, 아래쪽 빼기 이렇게 올라가자니까.
0: 예, 예, 그렇죠.
8: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검사시킵니다. 지금 투도 하고, 수항도 한 게, 관심증이라고 좀 봐, 하고,
0: 예.
8: 그래, 그, 아니요, 쌈지도 전에 놨고,
0: 예.
8: 뭐, 띵이도 딴 거 친구도 좋지, 뭐.
0: 예.
8: 했지, 뭐, 아주 안 같은데. 그래 지금 유라비약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8: 근데 다시 소설이 아주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 엄마는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 혈압이란 게 그냥 혈압약만 먹으면 안 되겠다고 아무래도 무슨 관심병이 뭐 혈관도 하고 뭐 혈관이 있나고 이런 거 증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 방송을 듣고 설거기 발음도 지금 이사야구에 증량을 지금 이제 한 발치 했었습니다.
0: 네. 예.
8: 아이 혈압 조절도 되고 오히려 운전도 맞고 좀 속이 막 가슴막 뛰는 것도 맞고 해서 증량하고 어느 것이 뭐 다 먹습니다.
0: 예.
8: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주를 하자 그래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예.
8: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오늘의 박상호 주임을 예약하기죠.
0: 어떤 상황입니까?
9: 아,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그냥 나서 점약을 한 두 번 먹었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9: 좀, 예, 한 번 더 점약 또 먹자고 예약하기죠.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9: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점,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점, 발무점,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세요.
0: 예.
11: 저는 소변 작고 소변에서 피 나오니 기태중의원에 가서 어느 의사 선생님 보면 됩니까?
0: 맨 바로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11: 예, 예, 박윤덕 주임을 보겠습니다.
0: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예약이 끝났습니다.
0: 예, 예, 예.
11: 알겠습니다. 예,
0: 예.
11: 예,
0: 예.
1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치료를 예, 잘하십시오. 예. 네, 말씀 주시죠.
0: 이 관심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병정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력 쇠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라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심장 코다에 현대 이기도 검사라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근이가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아주 말이죠. 열버지는.
12: 수고하십니다.
0: 예.
12: 저는 유투성 위염 있고 비장이 나빠서
0: 예.
12: 설사 자꾸만 해서 예. 또 뭡니까? 박상호
0: 예.
12: 선생님을 부탁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1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관심병을 말이죠.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말이죠.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천천히 말이죠. 서서히 심장 공능 장애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심력 쇠갈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저도 40년 이사들을 해봤지만 심률 실상 현상이 많습니다. 심률이 고르지 못하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빠르게 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더디게 뛰고 이러면서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는 이 관심병을 말이죠. 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아픈 현상에 신교통 현상이 생기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이 말이죠.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이 심근경색을 말이죠. 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불어는 높지 않지만 어떤 분들 말 좀 추스

0: 돌사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생활 습관을 말이죠. 꼭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담배를 말이죠. 끊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말이죠.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는데 술을 말이죠. 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이죠. 예. 체중을 공제해야 됩니다. 절대 비만증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체를 많이 자시고 예. 그리고 정수하고도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울해 있는 분들 예. 우울해 있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와 반면에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신경질을 갑자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말이죠. 예. 단시간 내에 말이죠.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심혈관 질병이 말이죠. 예.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노궁쇠 부주라 하는데 이거는 병명은 아닙니다. 예. 병리 과정인데 이 노궁쇠 부주로 인해서 말이죠. 예.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서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 말이죠.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이죠. 현저히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조직이가 말이죠. 예.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말이죠. 예. 결핍한 이런 말이죠. 문제를 자아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아낼 때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요. 예.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어지러우면서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무슨 일을 하는데 주의력을 말이죠. 집중하자도 도저히 말이죠. 집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늘상 사지가 덜어나거나 마비되거나, 예. 맥이 딱 떨어지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예. 물건을 보는 것이 말이죠. 예.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 질병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꼭 이런 질병을 말이죠. 제때 발견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 외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관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4%,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관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가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 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 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응 스크린에는 500여 종 제품의 생산 전 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력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총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 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산업단지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 생산 작업장, 원격 감측 봉사 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 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0: 중공 다른 사람
1: 준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사분기를 돌아보면 공업 작업장의 지능 제조부터 향촌 특색 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 관광 분야의 경영 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 장성, 공업 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호한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 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종 민속 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미학을 핵심 리념으로 자연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인솔, 다점연동, 전역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 상업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주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정색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상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 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삼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 통상구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 진지로 됐습니다. 1.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 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임욱방입니다. 올 1사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사분기 전조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사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사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사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사분기는 동북지역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사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일. 휴일의 즐거움 뒤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화재안전, 음식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덜려 건강하고 안전한 휴일을 담보합시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번입니다. 오늘은 오사 청년절인데요. 1919년 오사 애국 운동 이래 중국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기리기 위해 정해진 명절로 중국의 청년절이라고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사 청년절을 맞아서 저희 프로에서는요, 새 시대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둘러싸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 문학원 권희 박사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변대학 문학원 권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사 청년절인데요. 이 100여년 전 오사 애국 청년들이 높이 외쳤던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이란 이 애국주의 정신을 세세대대로 계승을 하고 발행하기 위해 정해진 명절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또 역사의 그 현장을 생생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선 이 오사 청년절의 의미부터 되새겨 볼까요?
1: 네, 이 오사 청년절은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발생한 오사 애국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단순한 청년들이 축제를 넘어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이라는 시대 정신을 상징하며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현실적인 이의를 지닙니다. 이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이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자 식민지 침략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자 북경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반제 반봉건을 내세우며 격렬한 시위 행진 애국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학생계층을 넘어 사회 각계 각 계층에 확산되었고 중국 사회 전체의 민족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문화운동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전파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사 운동이 남긴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애국주의입니다. 당시 청년들은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존망을 개인의 생사보다 우선시하며 외래의 침략과 내부의 낡은 세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망하는 데 개인이 어찌 안락할 수 있으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었고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애국주의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빗발해지지 않고 어느 날까지 청년 세대의 정신적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운동은 진보, 민주, 과학을 향한 멸망을 사회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낡은 봉건관념과 문화에 억눌려 있었고 청년들은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며 과학적인 사고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갈망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중국 사회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중국 공산당의 창건과 혁명의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 오사 애국 정신은 세세대대로 내려오면서 청년 세대들이 한결같이 뭉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노력 분투하도록 고무 격려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한 역사 시대에 또 시대의 부름에 발벗고 나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던 우수한 청년 세대들도 많이 용서 좀 쳐 나왔던 거 아닐까요?
1: 네, 오사애국 정신은 100여 년 동안 세월을 거쳐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역사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전승되어 왔고 부동한 시대마다 청년 시대에게 힘을 주며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하도록 격려해왔습니다. 여기에 맞서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부름에 응하고 자신이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0: 네.
1: 이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에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응해 나선 청년들 중 우선 이리 대소를 둘 수 있는 거죠. 오사운동 시기 30세의 젊은 나이에 막스주의를 중국에 전파하여 중국 공산당 창건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운대는 21세의 천진 각오사를 조직하여 학생 애국운동을 이끌었고 29살의 남창봉기를 지휘하였으며 우리 위대한 수령 머수석은 20대 초반에 호남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조직하여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로지 인민을 해방하고 조국을 지키자는 굳은 신념으로 그들에게는 개인이 행복과 안락은 중요하지 않았고 민족의 존망과 인민대중의 행복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이 중에는 또한 우리 동북항일연군에서 활약한 여성영웅 조일만 등 수많은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종국 창건 전후로도 15세 나이로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어 험한 형을 받으면서도 공산당의 비밀을 지킨 류호란 또한 적이 또 치과를 폭파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폭파약을 바치고 희생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동전서 항미원조선장에서 적이 기관총 사격구를 자신이 몸으로 막아 이 부대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21세인 황계광 등 영웅들이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 배운 매우 익숙하면서도 또한 귀감이라는 청년 일대됩니다.
0: 네.
1: 이 개혁개방 및 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에는 과학기술, 체육, 군사 등 분야에서 청년들이 더욱 두각을 내왔습니다. 등가서는 26살에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우리나라 원자탄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량탄 일성이 영역에서 줄이게 되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중국 여자 배구팀 정신 이것을 세계에 과시한 랑평을 대표로 하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들은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0: 네.
1: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 양리위는 38살 나이에 신수 5선을 타고 우주로 향하면서 중국이 꿈, 중국이 힘, 중국이 속도라는 이 아름다운 화폭을 시연에게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 홍색 이 유전자가 아주 짙은 우리 연변에도 많은 희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 청년 양광은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의 영예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 청년연합회는 2026년도 중국 청년 54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여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주 왕청현 동광진 만하촌 이 당지부 서기이사 촌민위원회 수임인 양광이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0: 네.
1: 2013년 26살밖에 안 된 양광은 만화촌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된 후 그는 뭐 여러 가지 뭐 농업상에서 모의버섯 재배, 잣 등 농산물 특산품을 홍보하여 왔으며 2025년 쌍시빌 기간에는 촌민 방송팀을 이끌고 전문 해설, 현장 생방송 형식이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매출액 30여만 원을 올렸으며 연간 전자상거래 판매 수입은 400만 원을 돌파하여 우리 빈곤 퇴치 사업과 이 농촌 뭐 부흥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시대 우수한 청년들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분투한다는 공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오늘날 이 새 시대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정신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이 부동한 시대의 전형적인 우리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수 청년들이 뭐 우후죽순하네요.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발전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이런 새 시대 속에서 청년 세대들은 어떤 사회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볼까요?
1: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하고 발전한 국가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새 시대 속에서 청년 세대는 매우 큰 사회적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스컴평 주석이 강조한 바와 같이 리상 신념이 견정하고 인민의 립장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탄탄한 실력을 다지어 강국 위협에 헌신하며 시종일관 강고 분투하는 정신 자태를 견지해야 합니다.
0: 네.
1: 이것은 새 시대 청년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핵심적인 자세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리상 신념을 견정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리상은 인생이 등대와 같습니다. 리상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새시대 청년은 괜히 작은 꿈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붕이라는 큰 꿈과 결합시켜 청춘을 헛되이 보내면 백발이 되어 한스러워해도 어찌 늙으랴는 말처럼 젊을 때 큰 리상을 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분투하지 않으면 이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새시대 청년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을 바로 세우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을 두텁게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고 좋은 도덕 품성을 기르며 종합적인 소모양을 높이고 인격을 완성해가야 합니다. 인생가치관은 인생이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기본적 척도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올바르고 고상한 인생가치관은 인생의 길에 중요한 이의를 가지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 정신적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시대 청년은 시대 발전 흐름에 부응하는 인생가치관을 확립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심하고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탄탄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청년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려면 튼튼한 지식기초를 다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즉 부지런히 배우고 용감하게 창신하며 부지런히 실천하고 배운 지식을 주관세계와 객관세계를 개조하는 활동에 응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이는 제 아무리 리상이 있어도 실현할 수 없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강국 위협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강하면 나라도 강하고 청년이 진보하면 나라도 진보합니다. 새 시대는 청년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 과학연구, 문화전승, 국제교류, 사회봉사 등 어느 분야에서든 조국이 필요한 곳에 가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중화민족이 부흥이 역사적인 물결에 녹아들게 할 때 진정으로 최고의 청년이 되고 중국이 성세를 함께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고 분투하는 자세를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생을 기꺼이 견뎌내며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행복은 모두 분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투하는 청춘만이 빛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아로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새시대 청년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리상을 견지하고 인민을 위하고 실력을 갈고 닦고 분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이 가져야 할 이 사명감이며 시대가 부여한 책임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2: 네, 그렇죠. 이 새시대 청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이상신념을 국가의 발전과 긴밀히 연계시켜야 할 텐데요. 이 나라의 발전에 유용한 역군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신만의 탄탄한 실력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이 새시대 청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리상과 국가의 이 발전 이것을 긴밀히 연결시켜야 하며 나라와 사회의 유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탄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2: 네.
1: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실력은 청년이 사회의 발을 딛고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석근평 주석은 학문은 활과 같고 재능은 화살 촉과 같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2: 네.
1: 이 말은 부지런히 배워야만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새 시대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 업데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청년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고 또한 발전하고 더욱 질 좋은 생활을 추구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학습은 단순한 구호나 장식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은 마땅히 이 글자가 있는 책도 읽어야 하겠지만 글자가 없는 이러한 책도 읽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이론 지식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사회의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회에 뛰어들어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고 지식을 실제 능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식 부족 이 공포를 극복하고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 일대는 온실 속이 화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새시대 청년은 편안한 환경을 피하고 자발적으로 빗바람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고 좌절도 해보고 문제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실력이 생겨나고 이 더욱 탄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사람을 단련하고 창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질 때 비로소 큰 성과 혹은 성공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은 개인이 성공을 넘어 민족 부흥이라는 거대한 배가 순리롭게 항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 새시대 청년은 이 봉쇄적인 사유를 벗어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력이 일부분입니다. 마크스주의 지도 사상으로 자기 대뇌를 무장하고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 자신감, 제도 자신감, 문화 자신감을 확고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중국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우리 중국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길러야 하는 거죠.
2: 네.
1: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청년만이 중화민족이 부흥해서 큰 사명감을 감당할 이 새 시대의 새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년은 자신이 장점을 발휘하고 전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단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인 소양을 갖추고 다양한 능력을 기르며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탄탄한 실력은 이 새시대 청년이 사명감을 감당하고 리상을 실현하는 이 버팀돌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며 어려움 속에서 단련받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뭐 1 플러스 1 크기 2인 이러한 높이로 상승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부단히 학습하고 또 부단히 진취하는 학습 태도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청년 세대는요, 한 나라,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고 청년이 진보해야 나라도 진보한다는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박사님, 모두가 높은 사회적 사명감을 가진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인문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이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 시대는 한 나라,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고 청년이 진보해야 나라가 진보한다는 이러한 말도 늘 강조되고 있는 거죠.
2: 네.
1: 이러한 의미에서 새시대 청년이 높은 사회적 사명감을 가진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학생 발전 핵심 소양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학생 발전 핵심 소양은 문화 기초, 자수 발전, 사회 참여 이 세 가지 큰 방면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뭐 인문, 과학정신, 학습능력, 건강한 생활, 그리고 책임당당 등 여러 면으로 연결되어 청년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문화기초 방면인 것입니다. 인문 소질과 과학정신이 포함되는 것이죠. 뭐 인문정신은 인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리해하며 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본 능력입니다. 또한 이것은 뭐 정서, 태도, 가치 취향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인문적 축소, 인간적 정서,

0: 미석 취미 등등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은 모름지기 중국이 우량한 전통문화와 세계 각국이 우수한 문화성과를 배우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수 발전인 것입니다. 학습 능력과 건강한 생활이 뭐 여기에 뭐 속하는데 학습 능력은 학습 의식을 형성하고 학습 방식을 선택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종합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즐겁게 배우고 부지런히 반성하며 정보의식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건강한 생활은 자기를 인식하고 심신을 발전시키며 인생을 교육하는 종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참여 방면입니다. 뭐 책임 담당과 실천 창의 소양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책임 담당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 정서 태도와 가치 취향, 행동 방식 등을 망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심사 그리고 국제적인 리해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 창의는 일상 활동, 문제 해결, 도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뭐 실천 능력, 창의식,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의식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을 응용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소양을 바탕으로 청년이 갖춰야 할 인문 소양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 품성 그리고 정서 태도, 사고방식, 행동습관, 사회적 책임 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높은 인문 소양을 갖춘 청년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회의 책임을 지고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세계와 조화롭게 교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결론적으로 보면 인문 소양은 청년이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이며 국가와 민족이 미래를 여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청년은 핵심 소양을 충실히 갖추고 인문 소양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가와 인민에게 도움되는 전면적으로 발전한 시대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1: 네. 그렇죠. 돌아보면 청춘 얼마나 좋은 때인가요? 인생에서는요,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황금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사님은 자신이 바로 이 황금 시기에 처해 있고 또 교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앞으로도 청춘들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 많을 텐데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 마침 지금이 청순이고 이 황금 시기여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행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아프니까 청춘이란 이런 얘기도 있지만
1: 네.
0: 아파도 지금 마침 청춘이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하고 넘어진다 해도 청춘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달릴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지금 돌이켜보면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디까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신념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젊음이 패기와 열정으로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온 결과가 오늘날 인민교원으로 될 수 있는 이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석사 연구생 시기에 이 본과생 학생 보도원을 담당해 왔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학생 당원과 학생 간부를 해왔던 경력이 어찌 보면 보도원 이 위치에서 더욱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뭐 버팀돌이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박사 연구생 공부 기간에 뭐 그리고 또 금후 취직 준비생 단계에서도 그간 나름 열심히 뛰어 모습이 기타 분들한테 대견스러워 보이지 않았나 하여 제가 매번 곤란에 봉착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주지 않았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도 뭐 많이 울어보고 회의도 느끼고 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절대 후회하거나 추호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저희 나이가 이젠 이리비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 이제 다시 뭐 곤란한 일에 부딪히 쳤을 때 이 20대, 30대 초반의 열정은 있지만 그만큼 체력적으로 지금 맞이하게 된다면 딸릴 듯도 합니다. 저는 임용교원이 되는 이 첫날, 첫 수업을 들어가기 전날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학생 시절에 뛰어다니는 캠퍼스의 곳곳을 돌아보며 초심을 되살리면서 이 동생과 같은 조카와 같은 학생 친구들한테 어떻게 뭐 완벽하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기는 힘들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것, 그릇된 것은 절대 삼가하고 량심에 어긋나지 않은 이민교원으로 성장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나름 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달려온 것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뭐 어떤 학생들한테 뭐 섭섭한 점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 뭐 양해를 구합니다. 필경 저도 처음 맞이해보는 이 청춘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서툰 부분이 좀 많았겠죠. 그러나 오늘로 저는 인민교원으로서 청년들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새롭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학생들이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보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생각이 활발하고 창의적이며 용감하게 질문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1: 네.
0: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서 저 또한 스스로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춘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청춘을 소중히 여기고 인민교원으로서 청년들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청년들이 자기 청춘을 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꿈을 향해 분투하며 이 빛나는 청춘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나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이 되고 변화도 빠른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닥치는 도전도 적지 않잖아요. 청년 세대들은 이런 도전을 어떻게 대한다고 나는 보십니까?
0: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이 빠르고 변화가 급격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회구조는 끊임없이 조성되며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가 직면하는 도전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성장은 물론 국가와 사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학업과 취업에 대한 압력이 큰 도전인 것입니다. 지식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높은 학력과 강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취업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전문 능력과 종합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심리적 압력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 시절로부터 단순한 시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중시하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학습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시대, 정보의 이 홍수화와 가치관의 혼란성이 겸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하면서 청년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좋은 정보도 많지만 이 그릇된 정보나 극단적인 사상 그리고 쓸데없는 유행 이것들도 많이 뒤섞여 있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막스주의 신문관으로서 우리 대뇌를 무장하고 사고 능력을 갖추며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확립하고 중국이 우량 전통 문화를 자각적으로 전승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인 경쟁과 문화 충돌입니다. 이 대외개방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은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상에 쉽게 접하고 또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야를 넓히는 데도 좋은 기회이지만 외래의 문화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자국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위험도 겸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타국 그리고 자국이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면서 자국이 불의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심리적 압력과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과 경쟁은 이 청년들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는 등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성공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도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건강한 심리 상태를 기르고 그 곤란을 이겨내는 정신을 가지며 적절하게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뭐 많이 담화한다든가 뭐 이 심리 보조를 받는다든가 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 그렇죠.
0: 예, 마지막으로는 책임감 부족과 분투 정신이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편안한 생활 환경에서 자라서 이 고생을 겪어본 적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투하는 정신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는 절대 이러한 뭐 현상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꼭 분투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새 사회입니다. 하여 청년들은 절대 온실안이 화초가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단련받아야 하며 강고 분투하는 정신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성에 대응하는 핵심은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실력, 확고한 신념을 항상 갖추는 것입니다. 도서는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자세로 대한다면 이 도서는 성장이 기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1: 네.
0: 현 시대 청년들은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뭐 그만큼 큰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탄탄한 실력을 갈고 닦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에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끝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저는 뭐 로열대 무상계급 위대한 수령이신 모두석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1957년 모두석께서는 소련 방문 시 모스크바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이 하신 말씀과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석께서는 세계는 당신들 것이고 또한 우리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신들 것입니다. 청년일 때는 생기 발랄하고 왕성한 시기로서 아침 8, 9시 태양과 같습니다. 희망과 축복을 그대들한테 선서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들끓는 열정으로 뛰어볼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꼭 젊음을 젊은이들한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이러한 말에 유력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있게 그러한 날이 빨리 도래하고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이러한 날을 함께 맞이하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바라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5.4 청년제를 맞아서 새시대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둘러싸고 연변대학 문학원 고니 박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누구에게나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기입니다. 한창 이 인생의 황금 시기에 처해 있는 젊은 세대들 시대의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담한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 분투로 아름다운 청춘 멜로디를 엮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